개인적으로는 한동안 좀 잊고 있었는데 맞아요. 요맘때 이 곡은 꼭 들어줘야 되는 리비에라 독일 출신 그런 인디팝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헬로 선샤인이었습니다. 7370님 마침 세차하러 가는 길인데 날씨도 어쩜 이렇게 딱인지 반딱반딱 광내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광내기 참 좋은 날이군요. 아, 지금 청바지에 긴 소매 맨투맨 입었는데 딱 좋아요. 0822님. 이따가 낮 되면은 좀 덥지 않을까요? 맨투맨 안에 반팔티 하나 입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아침 저녁으로는 맨투맨 입고 낮에 더울 때는 좀 벗고. 예. 좋은 아침입니다. 3372님. 유부 초밥 사서 친한 동생이랑 근처 공원에서 먹고 커피 한잔하고 이제 출근합니다. 라고. 아침부터 미라클 모닝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쉬워하는 거, 뭐, 빨리 갈까 아쉬워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네, 남은 봄을 정말 아쉬움 없이 그렇게 느껴야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쉐보레, 주식회사 BS 한양,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백년화편, 롯데렌터카,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포스코 ENC,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IS동.

0: 아나운서 오뚜기 카레와 함께 할게요.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6: 하이엠솔루텍.
7: 자, 따라해보세요.
8: 이카운트 ERP
9: 4만원
7: 회계관리
8: 이카운트 ERP
10: 4만원
7: 재고관리
8: 이카운트 ERP
7: 4만원 생산관리
8: 사업성공
10: 함께해요.
7: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8: 이카운트
7: 가입비 부가세 별도.
11: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12: 밥알 찹쌀떡의 원조.
13: 100년 앞변
12: 첨가물 없이 건강한
13: 100년 앞변
12: 30년 전통
13: 100년 앞변
12: 떡 선물 세트는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리버마켓에서 열리는 케이블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이런 노래를 들려주시면 산책을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귀차니즘을 이겨내봅니다. 1210님 나가셨어요? 자, 들려드린 곡 나탈리아 라풀카데 그리고 로스 마코리노스가 함께한 예, 멕시코 출신 뮤지션인데요. Soledad y el mar 뭐, 외로움과 바다? 라고 할까요? Soledad 가사에 파도의 노래 속에서 햇살의 수줍음을 보았어. 이야, 햇살이 수줍대요. 근데 왜 알 것 같지? 지금 재활용 버리고 출근하는데 나뭇잎이 살랑거리는 게 노래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 0785님. 그죠? 예, 아주 나른하고 보들보들한 느낌을 잔뜩 품은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리 예고를 못해드렸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특별 게스트가 초대되셨습니다. 오늘 3, 4부에 소녀시대 티파니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어엿한 솔로 아티스트로 예, 활동 중인 티파니 형. 예. 아침 초대석 3, 4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평소 때 티파니 씨의 팬이었던 분들 또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궁금한 점이라든지 네. 미리 질문 주시고요. 그리고 네, 아무튼 저도 방

네, 크러쉬의 뷰티풀에 이어서 앤턴, Close to Me 두 곡 연달아 들으니까 연애하고 싶다라고 1143님 그럴 수 있죠. 네. 정다미님은 저는 파워피인데요. 피 저는 급생긴 휴무에 인왕산으로 출동 중입니다. 대중교통으로 1시간 반 거리라 고민을 100만 번 하다가 끙차하고 나섰어요. 등산까지는 아니고 인왕산 뷰 카페에서 여유 좀 부리려고요. 헤헤. 얼마나 푸릇푸릇할까. 네. 인왕산. 저도 어릴 때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몇 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왕산 호랑이. 아, 3638님은 아이 등교길에 신호 기다리면서 네잎클로버를 찾곤 하는데요.

0: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0: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주의보도 내려지고요. 두 번째로 열대야 주의보도 신설을 해서 밤에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에 발령한다고 합니다. 아, 작년에 꽤나 열대야가 오래 이어졌었는데. 자, 그리고 강수량 측정 간격을 현재 1시간에서 15분으로 줄여서 호우를 알리는 긴급재난 문자도 더 자주 보낼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고신호, 그리고 이게 참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넘기지 말고 최대한 잘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아침 가족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 친구들은 교복보다 생활복을 더 많이 입고 다니죠. 근데 그렇다고 정장형 교복을 안 살 수는 없어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크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후드 점퍼, 바지, 티셔츠 같은 생활복 5개 품목에 상한가를 정해서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생활복 중심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입학 시즌이 되면 떠오르는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제79회 깐느 국제영화제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에 개막을 했습니다. 장편 영화 초청작이 단 한 편도 없었던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여러 작품이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먼저 나홍진 감독이 10년 만에 선보인 호프가 한국 영화로는 헤어질 결심 이후 4년 만에 경쟁 부분에 초청돼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연상호 감독의 군체는 비경쟁 부문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또 정주리 감독의 도라 비경쟁 부문 감독 주간에 초청돼서 지금 전 세계 영화인들 앞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 칸 영화제가 더 특별한 이유, 이미 한번 뉴스에 났었죠. 예. 박찬욱 감독이 한국인 최초로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경쟁 부문 심사를 총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지, 전해졌는데 올해 어떤 작품이 수상하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예요.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니스 국제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로 불리는 이 칸느 국제영화제는 단순하면서도 아주 독특한 엠블럼으로 유명하죠. 이 나무의 잎사귀에서 따온 것으로 경쟁 부문 초청작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에 주는 트로피도 바로 이 나무의 잎새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예. 나무까지는 앞에 두 글자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또 미니, 네, 지금 미니 게시판에 정답 올려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보리차 세트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요 노래 듣는 동안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JS입니다. 종료, 아니죠. 종로에서.

자, JS 종로에서였는데요. 오늘 저칼로리 퀴즈 정답이 깐 국제영화제 엠블럼은 요 나무의 잎사귀에서 따왔다.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월계수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건 올림픽이잖아요. 하면서 9493님 정답 종려나무 맞춰주셨고요. 예, 제가 종려에서 하자마자 쭉 정답들이 쫙 올라왔는데 일단 9493님께는 유산균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 힌트가 너무 귀여우셨다는 민경님. 감사합니다. 네. 이거 찾아보니까 저같이 식물 잘 못 알아보는 사람한테는 그 큰 종려나무 잎은 야자수인가? 쉽게. 이 나무 본체가 몸통이 아주 되게 두꺼운데 쭉 올라가다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 모양으로 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영화광 친구, 깐느 영화제 다녀온 거 평생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부러워요. 대단한 거죠. 예, 5236님. 네. 자, 이렇게 보리차 세트 받으실 다섯 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서민경, 5236, 노형호, 4802-2245님 축하드릴게요. 소소하지만. 네.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네, 오늘만

꽃은 꽃향기를 맡고 귀로는 노래 듣고 아 좋아 9071님 아 확실히 봄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문자나 이야기 톤들도 확실히 바뀌었어요. 그죠? 새삼 친한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 추천해서 듣기 시작했는데 댓글도 써보려고 가입했습니다. 라고 강연수님 아유 반갑습니다. 웰컴 드링크 한 잔 보내드릴게요. 1301님 북한산 자락길을 걷고 있다고 아카시아가 정말 활짝 폈네요.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는데 이번 주 열심히 봄을 즐기겠습니다. 그래봐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죠? 출근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투어스예요. 널 따라가.

0: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스마트하게 달리고,
4: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4: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4: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비에스안양 제일건설.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요거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랜만에 특별 초대석, 아침 초대석, 소녀시대 티파니에서 이제 솔로 아티스트 티파니 영으로 벌써 솔로로도 어느덧 10년 차. 야, 네, 저도 사실 만나서 얘기를 나눠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녹화 때 아주 잠깐의 일이어서 처음 인사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네, 3, 4부에 티파니 영과 함께하는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자, 레오나 루이스입니다. Better in Time 듣고 잠시 후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3: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5월 13일 수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네, 오늘은 잠시 후, 벌써 보이는 라디오가 켜져 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티파니 왕과 함께하는 아침 초대석은 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얘기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티파니 그러면 아마 이 솔로 활동하면서 이름에 영을 붙인 이름 이유도 아마 너무나 유명한 영화 있죠.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라는

오늘 날씨가 눈물 나도록 좋아요. 김은하 씨, 그쵸? 날씨가 너무 좋으면 눈물이 나. 어쩌면 좋아. 지금 방금 연주와 노래를 마친 이 존 메이어가요. 미국 음악 잡지인 그 롤링스톤즈의 아닌 Stop This Train 네, 이런 곡이었습니다. 포항 연암 앞바다에 왔어요. 울릉도 독도가 다 보이는 맑은 아침에요. 박효정 씨. 아니 포항에서 독도가 보인다고? 그냥? 저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아 울릉도는 보이네. 포항에서 직선 거리 얼마나 맑으면은 이게 그래도 뭐야? 포항에서 울릉도까지는 한 100km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 아직 딱히 생각을 안 나. 아직 아이디어는 없는데 뭔가 반짝 탁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뭐 없을까? 아, 오늘 마이클 잭슨 영화 개봉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아까 예숙 씨인가요? 예, 누구였더라? 방송 듣다가 마잭 영화 보러 갈 거예요 그랬는데 방송 다 끝나고 가시면 안 돼요? 꼭 듣다가 가야 돼요? 예순 씨, 왜 그래요? 마잭은 오늘 개봉이면 뭐 계속 이제 한 달 정도는 갈 것 같은데 방송 다 끝나고 가요. 마이클 잭슨 이번 주 일요일 이 노래는 제발 틀어주세요. DJ의 이번 주 아티스트로 저희가 미리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도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0: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

아주 산뜻한 일렉 기타 연주, 에릭 클랩턴의 좋아했던 뮤지션 꼬바라면 사실은 지금은 스티비 원더인데, 스티비 원더, 스팅 뭐 이런 분들을 되게 지금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는데, 20대 때는 핑크 프로이드 음악을 제가 그렇게 즐겨 들었고 좋아했어요. 그 중에서 Another Brick in the Wall이라는 이 곡을 저는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굉장히 센세이셔널, 아주 끔찍한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영국의 그 획일화된 교육, 응? 그 변하지 않는 그냥 그 일방통행 교육 있잖아요. 그냥 주입식 교육, 이런 것을 비판한 그 핑크 프로이드의 그 베이시스트 그 로저 워터스가 그 영국의 획일화된 교육을 신랄하게 비판한 곡으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결국 벽 속의 또 다른 벽일 뿐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야, 이런 교육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영국의 교육 제도를 비판한 핑크 프로이드. 진짜 이게 언제적 곡이에요? 이게 1970년대 음악인데 Another Brick in the Wall입니다.

버스턴입니다. 버스턴의 More Than a Feeling. 아, 그 전에 들으셨던 핑크 프로이드 Another Brick in the Wall. 이렇게 제가 20대 때 좋아했었던 그 밴드들. 예. 아, 제가 소환했습니다. 그 섬세한 그 기타 음악들로만 포진한 거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좀 잘 들으셨으면. 오늘 첫 곡 왜 존 메이어의 노래부터 시작을 해서 엘리 크랩턴, 핑크 프로이드, 보스턴 이게 다 기타에 그냥 진짜 한 젓가락 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의 음악의 세계를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새삼 느껴지는 기타 솔로 멋지다. 와, 이 곡도 너무 제 취향이에요. 김윤희 씨. 제가 몇 번을 신청했는데 안 틀어주셨거든요. 오늘 드디어 듣네요. 이가훈 씨. 죄송해요. 아, 그렇게 몇 번이나 신청하셨어요? 응, 얘기하지. 핑크 프로이드는 우리 세대의 성가입니다. 지금 충만해진 기분 느낍니다. 블루 트레인이라는 분이 문자 주셨고요. 오늘 엄마 생일이다 그랬더니 우리 애기가 엄마 생일 축하해 하면서 선크림을 제 얼굴에 잔뜩 발라주네요. 김상희 씨. 선크림을 발라주는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외출하자 뭐 이런 건가? 내가 쏠게 1000번, 장문 100원, 단문 50원. 그거 각오하셔야 돼요. 윤상 씨가 얼마 전에 지난 주말에 그 이현우 씨하고 김현철 씨와 셋이서 멋진 공연 잘 끝내고 지금 다시 방송에 복귀하셨는데 윤상의 너에게 이 노래가 윤상 씨가 제일 고음까지 올라가는 노래 유일하게 맨날 매가리 없이 불렀는데 이 너에게는 높은 음을 구사하는 노래입니다. 2부에서 다시 봐요.

0: 선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0: 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아빠랑 나란히 동네를 산책하던 어린 아기가 말한다. 아빠, 어디서 수박 냄새 난다. 응? 수박 냄새? 응, 수박 껍질 냄새 나는데? 그래? 아, 야야, 이거 그 잔디 깎는 냄새다. 저기 잔디 깎고 계시네. 오, 야, 근데 정말 수박 껍질 냄새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치, 아빠. 초록 색깔 냄새가 난다. 그치? 아이의 말대로 이제 막 깎은 잔디밭에서는 수박 껍질 냄새가 났고 찬방찬방 수분감이 가득한 그 냄새는 분명히 초록색이었다.

우리의 일상과 감정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수요일은 무슨 색일까? 일주일의 중간에 끼어서 뭐 살짝 피곤하고 주말은 좀 멀리 있으니까 어중간하게 회색? 아 그래, 수요일은 회색 같은 날이라고 하자. 아이가 맞장구 친다. 아빠 나도 실버 좋아하는데. 반짝거려서 완전 멋있는 색이잖아. 그래, 수요일은 실버색, 실버 파워. 회색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저 그랬던 느낌이 실버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좀 화사해졌다. 회색, 쥐색, 재색, 시멘트색으로 하루를 보낼 것인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밝게, 조금 반짝이게 실버 톤으로 살 것인가. 사실 이 모든 게 한 끗 차이고, 한 끗 차이가 내 마음을 반짝이게 한다.

하모니가 참 아름답네요. 영건 실버 폭스. 여기 실버 들어가죠. 네. 팀 이름에 실버가 들어가는 우리가 아, 엄청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에세이가 그 결국 이제 회색

일버색 그 생각의 전환이 된다 뭐 말씀드리면서 영건 실버 폭스의 위너 들으셨고 그 전에 들으셨던 그룹 실버의 예. 웸뱀 셔랭 얼레리 꼴레리 뭐 이런 노래입니다. 제목이 우리 사이에는 웸뱀 셔랭 같은 얼레리 꼴레리가 있었지 웸뱀 셔랭 이라는 제목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청취자들은 그냥 발끈하셨었나 보다. 저 다니던 직장 유니폼이 회색이라 진짜 싫어했는데 백수된 지 2년 되니까 회색 유니폼이라도 다시 입으러 가고 싶어요. 이서연 씨. 아이고 그렇구나. 웬만하면 유니폼이 회색 아닌데 어떤 직장이길래 그랬을까. 여든 바라보는 아버지가 동네에 새로 생긴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 실버 카페에 가보고 오시더니 야 거기는 죄다 늙은이만 있어서 나 안 갈란다 하시네요. 김윤선 씨. 아이고 하긴 그 회색, 재색 뭐 그런 색깔보다 실버라는 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니까 조금 화사하거나 반짝반짝 마음의 심리상태가 좀 그렇지 않아요? 그 실버타운이니까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희망적이고. 근데 이게 회색타운? 그러면 좀 약간 어두운 느낌이 없잖아. 있죠. 색이 주는 그런 감정? 예, 그런 게 참 오묘합니다. 그 정경화 씨가 어른이 귀여운 목소리 내면은 다소 징그럽거나 거북한데 문세 씨는 들을만해.

한 곡이고 원곡은 이문세 노래인데 이소라 씨의 버전으로 들으면 완전히 또 색달라요. 그 느낌 그대로. 예, 그대와 영원입니다.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2: 골뱅이.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4: 푹 잤다.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한양 제일건설.
8: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 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9: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0: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2: 여기가 뉴욕입니까?
13: 이곳이 파리입니까?
1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3: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14: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이거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이계영 씨의 지금 문자로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수 1위가 바로 문세 DJ래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1위 하신 거를 축하합니다. 참, 아유, 저는 처음 듣는 소식인데 이게 가짜 뉴스라고 할지라도 기분은 참 좋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고 매일매일 한 시간씩 방송한다는 거 저에게는 매우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그런 거, 아유, 그런 줄만 아세요. 카를라 브루니의 The Winner Takes It로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3: 이양철은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4: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3: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4: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5: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4: 온
5: 경농의 스티온.
4: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5: 온
4: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5: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4: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6: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0: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정은지입니다. 정의가족 7565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신디 없는 틈을 타서 은지씨한테 보내봅니다. 따뜻한 햇볕 무료, 시원한 바람 무료, 아침 일출 무료, 저녁 노을 무료, 어머니 사랑 무료, 아이들 웃음 무료, 무얼 더 바래, 욕심 없는 삶 무료. 한마디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무료, 무료인데 누릴 줄 모르면 무효, 뭐 요런 뜻이겠죠. 라인 맞춰봤고요. 자, 한 주의 구분응선 수요일이라 지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여기 정의에서 나오는 것들도 다 무료인 거 아시죠? 좋은 음악 공짜, 재미난 수다도 공짜, 거기에 저 은지가 팍팍 쏠 푸짐한 선물은 덤 보너스. 우리 함께 책임없는 쾌락 즐겨봐요. 정호의 희망곡 출발!

5월 13일 수요일 정우의 희망곡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정은지 10cm의 같이 걸어요 였습니다. 아, 신영 언니 덕분에 오랜만에 같이 걸어요를 이렇게 라디오에서 들어보네요. 자, 정식으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휴가 겸 출장 떠난 신디 김신영 씨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맡은 정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보고 있나? 이제 내가 꽤 찰 거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아유, 그 신영 언니를 아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괜히 한번 까불어 봤습니다. 제가 정희의 초대석으로 몇 번 발걸음을 해서 아주 아주 친숙하거든요. 근데 스페셜 DJ는 또 처음이에요. 근데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여기 옆 동네 여의도에서 동시간대에 제가 또 좀 오래 앉아 있었어요. 한 2년 8개월 정도. 아, 또 이렇게 또 잠깐 놀러 와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오랜만에 앉아서 이렇게 DJ 하니까 너무너무 떨리네요. 이게 뭔가 제가 이렇게 활동하던 그 공간은 아닌지라 그래서 또 떨리긴 하는데 우리 또 정희 선생님들께서 또 이렇게 많이들 예쁨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또 예쁨 좀 주십사. 제가 또 오늘 선물 많이 준비했으니까 네, 그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웰컴 문자 한 보따리 보내주고 계신데요. 박영희님이요. 와, 뭉디 입덕한 지 얼마 안 된 판다라서 라디오 DJ로 활약하는 언니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보고 듣게 돼서 정말 감동이에요. 항상 응원하고 사랑해요. 하트, 빈하트 보내주셨어요. 가득 찼어야지. 이거 가득 찼어야 되는데 살짝 뭐라 해볼게요. 자, 홍정은님은요. 여긴 지금 밤 10시에 미국입니다. 뭉디 목소리 들으니 어쩐지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아, 저도 오기 전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왔어요. 오랜만에 내가 어떻게 라디오를 했던가 하면서. 근데 아, 그 전에 라디오 했을 때 그 항상 멤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은지야, 너 요즘 말할 때 굉장히 라디오톤 같아. 뭔가 진행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 요즘 오랜만에 하는데 나오려나 했는데 나오네요. 나옵니다. 이게 파블로프의 개 효과라고요. 자, 이은경님이요. 전혀 긴장 안 되어 보이는데 어디가 떨리는 거죠? 어제 바로 방송한 사람 같은데 크크크 물결. 지금 이 단전부터 떨려요. 예,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보이지 않아서 너무 억울한데 떨립니다. 아주 떨려요. 5087님은요. 아니, 은지님, 동해번쩍 서해번쩍 홍길동이야 뭐야. 분명 필리핀에서 공연한 뉴스 봤는데 왜 상암동 MBC에 있는 거죠? 정희 스페셜 DJ 하라고 나려온 거요? 그럼 맞습니다. 빵빨해 주세요. 빵빨해 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스페셜 DJ 하려고 빨리빨리 날아왔어요. 귀국한 지는 며칠 됐는데요. 얼마 전에 에이핑크 투어가 또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팬분들이랑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자, 6045님이요. 정은지, 당신을 강철 체력으로 인정합니다. 안 피곤해요? 산삼, 홍삼, 인삼 다 때려 먹은 거예요? 제가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삼 종류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팬분들의 사랑이 거의 저한테 삼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주 지금 몸에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자, 그리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 이 신디 신선배님이 김우배님이 유튜브라고 하신다면서요. 네,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 무흐즈가 활짝 열려 있다고 합니다. 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쓱 한번 놀러 와 주시고요. 제 얼굴 보러도 한번 와 주시고요. 오늘 오랜만에 샵 갔다 왔어요. 제가 진짜 안 가는데. 제가 저기 여기

0: 있을 때도 샵을 갔다가 여기 온 적이 없는데 지금 다른 집 온다고 지금 오랜만에 꽃단장하고 왔으니까 한 번만 봐주시라. 예,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3, 4부에 준비된 코너는요. 라이브 온 에어. 네, 미니 3집으로 화려하게 돌아온 베이비몬스터. 베이비몬스터와 함께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이제 와 이거 떨리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잖아요. 자, 광고 소개 타임인데요. 함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돌이 집순이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지금 톤이 아까랑 너무 달라요. 자, 톤을 한 곡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톤이 좋을까요?
2: 도레미파솔솔
0: 음이 중간에 많이 튀는데 많이 튀는데 네, 솔톤으로 괜찮아요. 소개할 때 주의할 점은요?
2: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현대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3: 도드라 만돈
2: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개관중
0: 멕시칸
3: 롯데렌터카
2: 뿌리담을 리얼 생와사비 주비푸드
0: 오뚜기 카레
3: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2: 유동골뱅이
0: 백조싱크
3: 당진시청
0: 생유
4: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에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9: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10: 나왔어.
9: 우리 남편 도드람
11: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8: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9: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3: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0: 다시 판지팅 왔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은경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다음 악절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잠시 발걸음이 멈춰선 것 같아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멋진 다음 연주를 위한 쉼표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멋진 곡이 다시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일자리, 복지 연계, 일상의 평온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1600-5500. 이 캠페인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5: 왕 대박잔치 선물 서브르! 제가 오늘 맡은 역할 바로 스페셜 DJ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물도 스페셜하게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피부를 스페셜하게 만들어드릴 기미관리 세럼! 다음 여러분의 차량을 스페셜하게 지켜드릴 차량용 소화기! 마지막 여러분의 입맛을 스페셜하게 돋궈드릴 매운 김치 세트! 매콤하다. 효과가 매콤해요. 이 모든 선물 3종 세트를 스페셜하게 한 분에게 몰아드릴 텐데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저와 전화 연결 후에 퀴즈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 잠깐 저희 에이핑크가 아시아 투어를 성공리에 마쳤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퀴즈 바로 나라별

수도 이름 맞히기. 아, 마치 필리핀을 갔다가 빨리하게 돌아온 뭉디 같은 느낌이네요. 자, 1분 안에 7문제 이상 맞춰주시면 성공이고요. 시간 관계상 아유 모르겠다 싶으면 바로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 부르마 땡 게임 매니아다, 테레비에서 수도 퀴즈 나오면 100점 100승이다 라는 선생님들 도전 사연 팍팍 보내주시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아,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에이핑크의 내가 설렐 수 있게.

에이핑크의 내가 설렐 수 있게 듣고 오셨습니다. 왕 대박잔치 선물 쏴부르! 오늘은 은지가 쏴부르! 이거 재밌다. 자, 지금 도전장을 내민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아시죠? 성공하면 기미 관리 세럼에다가 차량용 소화기에다가 매운 김치 세트까지 스페셜하게 3종 다 싸드립니다. 자, 그럼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오, 박영희님이요. 퀴즈 참여 사연은 아닌데요. 그냥 이 말 꼭 하고 싶네요. 보라로 보는 경력직의 모습. 든든하다 점점점 가득 찬 하트 물음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든든한 모습 보였다고 하니까 제가 또 든든하단 말 좋아해가지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참여 사연 한번 볼게요. 1197님이요. 저요 어릴 때부터 부르마 땡을 끼고 살아서 수도 박사라는 소리 좀 듣는데 한번 해볼래요. 자, 해보고 싶다고 다 해보실 수 있진 않고요. 요 중에 한 분 골라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0803님이요. 여자친구랑 청계산 등

0: 등산 중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너무 힘드네요. 정상까지 갈 수 있겠죠? 화이팅 해주세요. 수도 퀴즈 맞춰볼게요. 여자친구를 위해 도전하시는 분들이 지금 꽤 많거든요. 예, 사랑꾼들이 아주 아주 많아요. 그 와중에 이렇게 정의를 청취를 하면서 등산을 라디오 들을 이렇게 정신이 있으시구나. 전 등산만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던데. 자, 2611님이요. 여자친구가 판다인데 저랑 매일 퀴즈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저한테 져놓고서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기에 이번 기회에 여친에게 인정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만약 이기면 여친한테 자랑하겠습니다. 제 에이핑크 특징이요. 승부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가수의 그 팬이라고 아 저희 팬이 맞으신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2075님이요. 안녕하세요. 5살 아들이랑 세계 수도 맞추기 게임하면서 내공을 쌓은 44 엄마입니다. 아들에게 엄마의 멋들어진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또 가족한테 또 좀 약한데. 자 그리고 1398님이요. 수도하면 접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예? 뭐 다른 얘기 없으시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이석윤님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능 프로 볼 때 수도 이름 맞추기 하면 거의 다 맞췄거든요.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웃음 웃음. 아하 박상민이며 도전장 냅니다. 콘서트 영상 다 보고 있었는데 이건 내 코너다. 콘서트 영상이랑 수도 이름 맞추는 거랑 어떤 관련성이 있죠? 잠깐만요. 아 우리가 월드 투어를 했으니까? 아, 그래서 자신감이 지금 한껏 올라오신 거구나?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아, 진짜 너무 지금 다 좋은데 여자친구가 판다인 분들도 좋고 경력직이라고 이렇게 칭찬해주신 분도 계셨지만 참여하진 않았고 자, 엄마, 멋들어진 엄마의 모습. 아, 그럼 멋들어진 어머니 한번 만나볼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자, 일단 잠깐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 중이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나 전화 연결 오랜만이잖아. 나 떨린다고. 아, 나 떨려. 어?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저 뭉디입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스페셜 DJ 축하드려요.
0: 알게요. 그쵸. 이게 엄청난 자리이기 때문에 축하를 받아야죠. 맞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양천구에 사는 5살 하성이 엄마입니다.
0: 하성이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하성이는 어디에 있나요?
1: 어린이집 가 있습니다.
0: 어린이집 가 있구나. 그럼 약간의 자유시간이시겠네요.
1: 네.
0: 어쩐지 목소리가 살짝 밝으셔요. 제가 평소 목소리는 모르지만.
1: 지금 밝을 때예요.
0: 근데 하성이가 나라, 국가 이런 수도 맞추는 걸 좋아해요?
1: 네. 요 이미지 게임 카드 뒤집어 놓고 하는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0: 아, 너무 귀엽겠다.

0: 혹시 남편분에게도 하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1: 아, 우리 남편. 아, 아이랑 맨날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곰세 마리를 부르면서 돈 많이 벌어오세요라 하거든요. 네, 우리 남편 돈 많이 벌어오세요.
0: 귀여워. 아이, 엄청 행복하고 단란한 가족인 것 같아요. 그죠?
1: 네.
0: 아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곡 있으면 그것도 선물로 드릴게요.
1: 아, 저 악동 뮤지션의 네. 소문의 낙원 듣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악뮤의 소문의 낙원. 네, 오늘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

0: 이항전 처리제 경농 비림의 골드
1: 새 황제의 등급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항동시 제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2: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3: 바로.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바로. 잎 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2: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3: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바로 맡겨주세요
2: 경농이 만듭니다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파리 피플! 한 주에 구분능선 수요일 어깨 위에 곰 세 마리가 올라간 언니 오빠 뭐 하시나요? 에브리바디 스탠드 라디오는 볼륨 업, 우리들은 텐션 업 부탁드리면서 은지 나이트 지금 바로 오픈합니다. 컴온! 자, 첫 번째 BGM은요. 하성영 언니를 비롯해서 다 같이 떠날 준비하세요. 정은지의 나에게로 떠나요. Let's go!

0: 누구예요? 누구 불러온 거야? 8월에 소주 원샷 We were together.
1: 어떤 추억?
2: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1: 따라해봐요.
2: 레이 천국에 지지 않을 날 알게 될 거야.
0: 힘들어. 김선배 존경해요. 아 신디 존경해요. 힘들어. 이 시간은 올해는 정말 오랜만인걸요. 자 옆에 PD님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등이 땀나요. 박영희님이요. 크크크크크크 많고요. 벌써 신난다. 헤드뱅잉 머리 타라 타라 타라. 3027님이요. 선생님 신나이트가 너무 고퀄 감미로워요. 뭔 일이에요? 그럼요. 제가 또 전문직 아닙니까? 제가 가수잖아요. 김재은님이요. 활어회 소주 원샷 우럭 두 개 더 부상 가고 싶다. 저도요. 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얼마 전에 어버이날 때 갔다 왔거든요. 지금 또 우리 위정 씨랑 또 원길 씨가 지금 또 여기 청취하고 계셔가지고 듣고 있나? 듣고 계시죠?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보시고요. 지금 댓글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쇼폼님이요. 괜히 가수가 아니시다. 갑자기 존칭을. 아 이렇게까지 존칭을. SJS님이요. 음원이랑 똑같다. 역시 명카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지럽 0818님이요. 수업 빼고 노래방 가고 싶어졌어요. 언니랑 같이 부를래. 나랑 같이 가는 거 괜찮겠어요? 내가 마이크 안 놓을 건데. 정현옥님이요. 저 차로 배달하고 있는데 혼자 궁딩이 들썩들썩 미치겠어요. 크크크크크크. 은지님 잘한다. 칭찬 너무 좋잖아요. 오랜만에. 선보영님이요. 고막 호강한다요. 와우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은지님 너무 신난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름 또 경력직이라고 파블로프의 개처럼 지금 텐션이 이 시간만 되면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뻐라 해주시니까 더 막 기분 좋게 신나게 놀 수 있네요. 너무 좋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 자, 지금 제가 지금 목에 지금 담이 좀 뻐근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한 곡 더 한번 달려볼까요? 제 애창곡이었거든요. 하늘에 웃기네, Let's get it! 야, 이거 내 지금 기억을 할지를 모르겠네. 자. 야, 야!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었구나! 예!

0: 이런 말 하고 싶었다면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혼잣말 하듯이
1: 또다시 믿어줄 것 같았니 또다시 믿을 거라 생각마 그건 너의 착각일 뿐이야
0: 예 oh, yeah. yeah. 멋쟁이 자 여러분 오늘 스트레스 받았다 웃기는 사람이 주변에 좀 있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저 그럼 물 한 잔 마시고 오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 이 텐션은 오랜만이거든요. 물 한 잔 마시는 동안에 누구 노래 쭉 들어볼게요.

은지 나이트 티어스까지 달려봤습니다. 살짝 조갈이 나가지고 제가 물도 몇 모금 했는데 말입니다. 자, 김지현님이요. 크크크크크 너무 고퀄이에요. 잠시 누우세요. 아니 PD님이 옆에서 다음에 여기 놀러 오면 여기 침대를 뒤에 준비해 주신다고 간이 침대 준비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아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잠깐 하고 있었어요. 장다현님이요. 이런 사람이 노래로 먹고 사는구나. 리스펙 하고 물결. 손나리님이요. 아기 이유식 주고 있는데 숟가락 조준이 잘 안 되네요. 춤춘다고. 아기 힘들겠다. 아기가 엄마 이쪽인가? 아 이쪽인가? 이러고 따라갔겠다. 최은지님이요. 일어난 지 1시간 돼서 티얼스 완창했다. 히유 쟈니라는 용 포기 못해. 크크크크. 그니까요. 그 있어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아, 이 노래는 못 참겠다. 불러야 되겠다. 네, 우리 에이핑크 저희 에이핑크가요. 그 노래 못 참는 그룹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또 투어를 마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흥이 아직도 마음속에 많은가 봐요. 3112님이요. 이것이 부산 반여동의 딸 정은진기라. 맞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반여동의 딸은 아니고 네, 김미정 씨와 정은길 씨의 딸인기라. 자, 3253님이요. 이래서 은지님이 신디랑 친한가 봐요. 흥이 달라. 텐션이 달라. 취임새가 달라. 한 김에 입퀴즈도 내주세요. 노래 잘하시는 분이라 입퀴즈 스킬도 고급질 것 같은데 그거? 아, 근데 제가 그 좀 또 못 참는 게 있어요. 틀리는 걸 또 못 참아. 그래서 조금 쉬우실 거예요. 신디님보다는. 그럼 한번 도전해볼까요? 자, 정은지표 세기의 입퀴즈! 지금부터 제가 입으로 내는 소리를 잘 들으시고요.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을 정확히 맞춰주시면 되는 시간인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요금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무료인 미니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아 지금 딱 생각난 노래가 있는데 말이에요. 하면 되나요?

여기까지 부르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아, 너무 얄미워, 나 자신.

8894님이요. 크크크크. 문제 맞히려다가 그냥 나는 가수다 방청객이 돼버려요. 언니 재즈 바에 온 것 같다. 그럼 이거 재즈 번호로 해. 이렇게 맞아. 자, 3588님이요. 그 자리는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얄미워지나 봐. 크크. 아, 이동아님이요. 왜 이렇게 잘해? 진짜 킹받네. 죄송해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셨어요. 윤선영님이요. 신디는 맨날 틀리는 것 같은데도 이 노래 부른 거라고 우겨서 화딱 지냈는데 입퀴즈가 이렇게 듣기 좋은 건지 처음 알았어요. 크크크. 그쵸, 이게 제가 본업이 또 가수인지라 제가 틀리는 거 못 참는다 했잖아요. 자, 벌써부터 말이죠. 자, 2918님이요. 아모르 파티 김연자? 이렇게 돼. 이런 리듬이 나와야죠. 자, 5956님이요. 주얼리의 베이비 원모어 타임? 그것도 약간 리듬이 비슷하네.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후렴구를 한번 내드려야 되나? 자, 그러면은 어디를 불러드려야 될까? 어허. 아. 아, 이 리듬은 없어. 아, 사실 이들은 이 리듬은 없어요. 헷갈리게 하려고 제가 뻥친 거예요. 여러분, 나 다 부른 건데. 거의 다 부른 거예요. 오, 김나무님이요. 이 퀴즈가 어떻게 이렇게 예술로 들릴 수 있죠? 진짜요? 저를 참 예뻐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정답이 왔습니다. 김보람님이요.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맞습니다.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요 부분이었죠. 자, 이분께 텀블러 세트 보내드릴게요. 정답 노래 듣고 올게요.

0: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0: 은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환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4: 유동 골뱅이.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씨.

0: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1: 자, 저는 휴가 떠난 신디 김신영 씨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맡고 있는 정은지고요. 이상우 님이 정은지 스티를 위해 가... 간이 침대 클라우드 펀딩 하는 곳 시 여기라고 소문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지금 영업 다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상우님 덕분에 지금 잠깐 정신 차렸어요. 4857님이요 확시 뭉디의 영향력이 크네요. 지금 이런 기사 났어요. 크크. 정은지 자리 비운 김신영의 정희 내가 꿰찰 것 보고 있나 장난. 왜 끝에 장난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저 잠깐 진심이었는데. 자, 그럼 2부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3부로 돌아올 텐데요. 정은지 허각의 짧은 머리 들려드리고요. 저는 3부에 베이비 몬스터와 함께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0: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5: 비결이 뭔가요?
4: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5: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4: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5: 경농이 만듭니다.
6: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7: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6: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7: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8: 경농이 만듭니다.
4: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 제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9: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신영입니다.
1: 정오의 희망곡 3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휴가 떠난 김신영 씨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맡은 정은지고요. 잠시 후에는요. 미니 3집으로 컴백한 베이비몬스터와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박도리 집순이.
2: 네. 네.
1: 귀여워. 나 한 번 더 할래요. 박도리 집순이.
2: 네.
1: 광고 소개 가기 전에 문화 선물 안내부터 해주세요.
3: 네.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주목을 받은 영화죠. 믿음과 의심 사이 흔들리는 형제의 모습을 담은 심리 서스펜스 영화 피어스의 예매권 드립니다.
4: 네, 영화 피어스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자, 그럼 상품 소개로 가볼까요? 음악 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5월 상품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CJ 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4: 비타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3: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오로라에서 기미 관리 세럼,
4: 쌀봉한 1등 미락에서 특허받은 미락 진공 쌀통,
1: 아토비 전문

0: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 크림,
1: 로스트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2: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0: 키높이 7cm 운동화 타린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1: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를 드립니다.
0: 3, 4부 함께하는 그분들도 만나볼게요. 빙그레,
1: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2: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0: 샤브올데이,
1: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 시티,
2: 방탄꼭지 에어니플,
0: 슬림웨이 다이어트,
1: 포스코 ENC,
2: 쉐보레,
0: 현대해상 화재보험,
1: 환인제약,
2: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개관중,
0: 동국제약 페라민 큐, 생유!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참나.

0: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김신영 씨가 이분들의 1호 팬이라고 하는데요. 아 근데 그 자리를 오늘 제가 영광입니다. 사실 이분들의 라이브를 듣잖아요. 바로 입덕각입니다. 라이브 맛집, 퍼포 맛집, 무대 맛집이라는 거 강조해 보며 자 오늘 라이브 온 에어에서는요. 컴백과 함께 음악방송을 코첼라 무대로 만든 실력파 그룹이죠. 베이비몬스터와 함께합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 무즈 앤다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까지 두 채널 모두 활짝 열어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팔로우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베이비몬스터 어서오세요. 예.
1: 둘 셋.
2: 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입니다.
0: 예. 자 이번에 한 분씩 카메라 보면서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3: 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 루카입니다. 예.
0: 누군가요 다음 차례?
4: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 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 아사입니다.
6: 안녕하세요 바리타입니다.
7: 네 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예
8: 안녕하세요 칙타입니다.
0: 아니 근데 이렇게 어떻게 또 라디오로 오시는데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오셨어요. 저는 무슨 음악방송 또 다녀오신 줄 알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9: 네, 맞아요.
0: 근데 또 라디오를 위해서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오셨다는 게 네. 멋있습니다. 아유, 프로, 네. 프로미가 있어요. 근데 저와 베이비몬스터 분들과는 초면이죠?
9: 맞아요.
0: 완전 초면이죠? 네. 그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부끄럽구나. 아 이렇게 부끄럽구나. 사실 저는 2011년도 데뷔라 가지고 제가 데뷔했을 때는 정말 베이비셨을 네. 거라 네. 에이핑크 노래 혹시 아시는 게 있어요?
9: 너무 너무
0: 당연하죠. 진짜 알아요?
9: 네. 네.
0: 헛살지 않았다 에이핑크. 허투루 하지 않았다. 아이고 마침 저와 배몬의 만남에 이런 요청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3660님이요. 보컬 짱들의 만남에 벌써부터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본인 노래들 중 서로에게 어울릴 만한 노래 한 곡씩 추천해 주신다면요?
9: 와
0: 추천을 한다. 사실 뭐 이렇게 퍼포가 또 이렇게 맛집인데다가 그리고 또 실력도 그렇고 사실 뭔 노래를 갖다가 부르셔도 다 배몬 스타일로 멋있게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다 좋은데 그냥 다 잘하실 것 같은데
9: 정말요?
0: 네 진짜 다 네, 좀 전에 노노노 해주신 것도 그렇고 네. 또 그렇고 예. 반대로 혹시 추천해주시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9: 언니 선배 워낙 또 노래를 너무 잘하시니까 네. 네. 저희 노래 중에 이번에 락드인이라는 곡이 발라드 곡이 나왔는데
0: 그거 저기 타방송에서 불렀었잖아요.
9: 맞아요 맞아요.
0: 그거 엄청 잘 불렀던데 이렇게 두 분이서 부르지 않았어요?
9: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그래 보면서 엄청 감미롭다 나도 볼까 이랬는데 다 영어 가사에서 잠깐만 다음에 다음에 불러야지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노래 되게 좋더라고요.
9: 네,
0: 이번 앨범에 제 그 뭔가 픽 좋은 곡이었어요.
9: 락디전.
0: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번째 트랙이었잖아요.
5: 네. 네. 맞습니다.
0: 맞습니다. 이거 나중에 들려드리고 싶은데 들려드릴 수 있겠죠? 아 알겠습니다. 자 제보가 또 하나 도착했는데 아사 씨가 네. 읽어주실래요?
5: 네. 2545님께서 요리를 정말 잘하는 배몬의 엄마 아사 정은지 선배님께 요리를 대접한다면 어떤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나요? 선배님께서 뭐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0: 저는 웬만한 건 다 좋아해서 근데 얼마 전에 또 멤버 어머니 생신 때 뭐 만들어 드린 거 맞죠? 김치.
5: 김치.
0: 그쵸.
5: 얼마 전에 네 그 로라 어머니께서 생일을 주셨다고 네. 듣고 뭔가 해드려야겠다 해서 김치를 담가는데. 다 담가봤는데
0: 어떻게 그런 이쁜 생각을 했어요?
5: 근데 좀 실패했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네. 짜고 맵게 돼서
0: 원래 약간 김치가 좀 그런 맛으로 밥을 많이 먹게 되는
5: 그래요?
0: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까
5: 조금 실패?
9: 아니야.
5: 네.
0: 근데 마음은 완전 성공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아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아사 씨가 좋아하는 김치는 어떤 종류예요?
5: 김치? 뭔가

0: 저번 최근에 봄돈 비빔밥이 약간 유행했었잖아요. 그것도 로라랑 같이 맞아요. 만들었었거든요.
1: 맛있었죠?
2: 진짜 맛있었어요.
1: 맛있었을 것 같아. 네. 이렇게 자신 있게 봄돈 비빔밥이라고 얘기하시는 네. 거 보니까. 자, 그러면 음식 얘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본격적인 토크 시작하기 전에 정의 시그니처 타임입니다. 선포토 후토크 가볼 텐데. 자, 오늘은 배몬 멤버들이 자체 컨텐츠에서 받은 상 이름으로 꾸며봤습니다. 다들 살포시 일어나주시고요. 아, 네. 포즈 취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루카 씨. 네. 자, 카메라 잡히나요?
3: 맞아.
1: 갔나요? 자, 갑니다. 다양한 CG 효과를 사랑하는 상상력 만렙. 그게 바로 나, 배몬의 상상 이상 루카다. 하나, 둘, 셋.
3: 찰칵.
1: 타자가 보여줘. 너무 좋았어요. 네. 보여줘, 자, 몬스티즈를 몸보이게 식비를 증가시킨 다목적. 그게 바로 나, 배문의 손해배상 아연이다. 하나, 둘, 셋. 자.
3: 아, 귀여워. 내 최.
1: 이런 거 어디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귀여워. 아, 요즘 아연 씨가 미는 포즈구나.
3: 네,
1: 너무 잘 어울려요.
3: 아, 그래요.
1: 계속 밀고 나가시기를.
3: 네.
1: 자, 다음 아사님입니다. 네. 자, 요리 잘해, 그림 잘 그려, 두피 걸터를 열심히 하는 대문의 다재다능 관리대 상 아사. 하나, 둘, 셋, 체크.
4: 이야. Yeah. Yeah. Wow.
1: 역시 맞아. 완성형 관리. 자, 다음 파리타님입니다. 항상 이상하진 않아요. 예측 불가 반전 매력으로 몬스티즈를 사로잡은 내가 바로 배문의 가끔 이상 파리타다. 하나, 둘, 셋. 오, 저 되게 매력 있게 나온다 뒤에 이렇게 오. 카메라가 쭈루루룩 나와서. 와와와와. 그러니까요.
3: 예뻐,
1: 자, 다음은 로라님입니다.
4: 로라.
1: 자, 배몬의 팀워크는 내게 맡겨라. 내가 바로 야무진 군기반쟁의 배몬의 따놓은 당상 로라다. 하나, 둘, 셋. 찰칵. 야무져. 주먹이 야무져. 자, 마지막 치키타님입니다. 우와, 자, 언제 어디서나 치명적인 매력으로 몬스티즈의 마음을 훔치는 킨? 그게 바로 나, 배몬의 치명상 치키타다. 하나, 둘, 셋. 아, 오늘은 귀여움의 치명상이군요. 알겠습니다.
2: 먹으면서.
1: 그러니까요. 자, 이쯤에서 박수 세 번 시작. 자, 베이비 몬스터의 세 번째 미니 앨범 춤이 발매되었습니다. 아하, 빵빠리 울릴만 하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타이틀곡 제목도 앨범 이름과 같은데 오늘 곡 소개 담당은 누구이신가요?
5: 오늘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로라.
5: 저희 춤은요.
1: 네.
5: 이제 앨범 명과 타이틀 노래 이름이 같은데요. 그만큼 직관적이게 춤인 만큼 약간 이 춤으로 이 전 세계를 춤판으로 물들이겠다.
1: 오~
5: 다 같이 춤출 수 있는 곡이다 하고 저희의 강한 포부를 담은 앨범과 곡입니다.
1: 아니 무대 영상들 보니까 진짜 지금 앉아있는 이런 뭔가 순둥순둥한 이런 귀여운 매력이랑 네. 또 다른 매력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럼 보면서 반했어요. 자, 그리고 또 특히 멤버 아사, 오늘 아사님이랑 대화할 일이 많네.
5: 네.
1: 춤 노래를 듣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다고?
0: 아, 그쵸. 이 춤 노래 자체가 좀 동양미도 좀 있고
1: 맞아요.
0: 좀 신나는 분위기인데 저게 사비 듣자마자 녹음하면서도 뭔가 약간 이렇게 엉덩이 들썩거리고
1: 후렴구가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0: 이렇게
1: 트월킹 그것도 안무도 있잖아요.
0: 네.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고 하니까 너무 신나서 네. 몸이 바로.
1: 아, 진짜요? 아, 근데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춤들이. 자, 그리고 춤에도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베이비몬스터가 가장 자신 있는 춤 장르가 있다면 반대로 또 좀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춤 장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또 루카님이 혹시 있을까요?
6: 자신 있는 춤은 아무래도 힙합.
4: 이야. Yeah. Yeah.
6: 네, 하고 요즘은 재즈 댄스 수업을 하고 있어서.
1: 오, 정말? 네. 어떻게 재즈 댄스는 좀 어떤 바이브예요?
6: 좀 더 선을 예쁘게 살리는 것도
1: 있고. 와, 그래서 루카님이 네. 춤선이 예쁘셨구나.
6: 완전 다른 느낌으로 배우고 있어요.
1: 또 다른 멤버 또 파리타님은요?
7: 네.
1: 어떤 춤에?
7: 해보고 싶은 거 약간 터팅?
1: 아,
7: 같은
1: 이게
7: 약간 멋있을 것 같아요. 아,
1: 그러니까요, 뭔가 터팅. 이렇게 팔다리 길쭉한 네, 분들이 네. 또 하면 또 되게 멋있는.
7: 네.
1: 오, 터팅도 또 혹시 나 이것 좀 배우고 싶은데 우리 회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아, 그럼 something like that이 있는지.
7: 아, 저 근데 말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 예전에 워머펑크 했을 때 이제 저희가 팀 조합을 되게

0: 여러 개로 이제 해서 안무를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루카 언니가 약간 무슨 뭐 책모자 같은 거 쓰고
1: 네.
0: 정장 자켓 입고 춤을
2: 오.
0: 진짜 멋있게 췄던 게 있었거든.
2: 아, 그건가?
0: Save Room for Us.
2: Save Room for Us.
1: 보고 싶어.
0: 그런 거 진짜 잘 어울렸어요. 정장 입고 막.
1: 그 팬분들도 본 적이 있는 안무인가요? 멤버들만 본 거예요?
0: 저희만 이제 봤는데.
1: 저도 못 봤어요.
0: 보기 너무 맞아.
1: 언젠가 꼭
2: 저도 안 봤어요.
1: 예, 네, 지금 아마 또 팬분들이 들으면서 아, 왜 우리도 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네. 언젠가 한번 꼭 쳐주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양현석 총괄님이 이번에 직접 안무 디렉팅에 참여하셨다면서요?
3: 맞습니다.
1: 타이틀곡 춤 안무 관련해서 또 조언을 들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나요?
3: 이번 제목도 춤인 만큼 춤을 정말 춤으로 부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셨고 뭔가 좀 이번에 각져 있는 듯한 느낌의 안무도 있지만 네. 이제 후렴 부분을 계속 가다 보면 완전 파티처럼 노는 부분이 있어서 더 자유롭게 뭔가 너네가 진짜 즐거워서 춤추는 것처럼 즐겁게 하는 게 보여야 한다 하고 조언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1: 오, 아주 당연한 얘기를 잘 해주셨군요.
3: 맞습니다.
1: 아주 당연한 얘기를 멋있게 해주셨군요.
3: 맞아요.
1: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오 루카 씨 음악 방송에서 보여준 안무가 원래 안무와는 또 다른 버전이라고요? 오, 그러면 루카 씨가 직접 수정한 게 있는 거예요?
2: 네, 그날 옷이 의상이 되게 예쁜 그런 짧은 옷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좀 힙하게 하고 싶었는데 더 옷이 짧다 보니까 좀 더 예쁘게 라인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해서.
1: 여기 앉아있는 분이랑 다른 분이야 저기.
0: 대박이야 대박.
1: 어머어머 이게 또 최근에 또 재즈 댄스를 연습하고 있는 그 부분과 또 연관성이 있나요?
2: 그런가 봐요.
1: 아유 착하다. 다 오케이래. 자 지금 카메라 보고 살짝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0: 어머어머.
1: 아 왔다 왔다.
2: 지금 손도 없지만 그래도
0: 괜찮아 얼굴이 다 해요.
1: 손도 없지만
0: 괜찮아.
4: 이거 멤버들이 저한
1: 맞아
0: 네, 네, 네.
1: 이 급한 오케이
5: 노래 있구나.
2: 믿음을 삼켜 보지.
1: 이 파트가 맞나요? 아니에요?
5: 보여.
1: 어느 파트? 그 멤버들이 한번 불러봐 주실 수 있어요?
5: 하나, 둘, 셋.
1: 셋.
6: 보여주마 나의 춤.
1: 보여주마 나의 춤이네.
2: 오 마이 갓.
1: 아 제가 춤 잘 추는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무대 보면서 춤 진짜 잘 춘다. 어떻게 이렇게 춰? 이러면서 봤는데 아 끼쟁이들이네요. 자 5562님이요. 오늘 춤신 춤왕들과의 대화 넘나 좋네요. 수우파 가자. 크크. 저는 그 중에서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사실 배문이 춤뿐만 아니라 라이브도 또 기가 막히잖아요. 특히 프로듀서분이 파트 씹어먹었다라고 칭찬한 멤버가 있다고 어제 또 그 레코딩 비디오 올라왔잖아요.
2: 맞아요.
1: 다 엄청 예, 너무 잘 부르시던데 아이고. 누가 또 씹어드셨을까요? 누굽니까?
3: 자신있게 손 들어보세요.
1: 이럴 때 여섯 명 다 드는 거예요. 지금 빨리 드는 거예요. 지금 다 드는 다 씹어먹었어요. 나는 거기 없었지만 드세요. 예. 아, 또 아현 씨가 또 그 중에서도 다 씹어 드셨는데 그 중에 또 칭찬을 들으셨다고. 근데 그럴만 하던데요?
5: 아 진짜요?
1: 그럼 파트 한 번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막 읊조려 주실 수 있나요?
5: 보여주면 아닌데 그.
1: 아 원래 갑자기 시키면 원래 좀 그래.
5: 네. Baby 너와 나의 시간
1: 이렇게 간단히만 불러도 이렇게 느껴지는 내공이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슬 라이브를 준비를 해볼까요?
5: 네.
1: 라이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라이브 몬스터답게 오늘도 라이브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들 라이브석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오늘 라이브가 끝나면요. 정호의 희망곡 시그니처입니다. 카메라 바라보고 엔딩 포즈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다 헤드셋을 끼고 있고요. 지금 실시간 중계를. 네네네. 준비되셨나요?
0: 네.
1: 준비되셨나요?
0: 네.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베이비 몬스터의 춤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자 엔딩 포즈 갑니다. 3, 2, 1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베이비몬스터의 춤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자 6779님이요. 우와 1열에서 들은 뭉디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엉덩이 들썩여서 100% 자리에서 일어나 춤췄을 것 같은데 제가 직캠에 걸릴까봐 그러지는 못하였고요. 지금 거의 그 유명한 그 밈 중에 짤 중에 하나 그 약간 의자 그 약간 안마 의자 그 짤 아세요? 제가 지금 거의 그 정도였어요. 계속 이렇게 들썩들썩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진짜 라이브 맞아? 라이브 맞아? 이러면서 들었는데 아마 다들 비슷한 기분이셨을 거예요. 네. 자 지금 게시판에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라이브 왜 이렇게 잘해요? 아.

0: 뮤직비디오 보니까 고생 진짜 많이 했겠던데요? 네, 제일 기억에 남는 뭔가 파리타님 뭐 어떤 게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뭔가 약간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1: 저희가 새롭게 야외 촬영을 했는데 물이랑 같이 찍었어요. 네네. 약간 그래서 춤출 때 그래도 멋있게 나와요. 왜냐면 그쵸? 바닥에 막 촥.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아무래도 조금 춥고 해서 멤버들 고생했어요.
0: 이 몇 월에 찍었어요?
1: 근데 멋있어, 멋있게 나오니까.
0: 진짜 고생한 만큼 멋있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네. 다들 좋아해서 신나서 추는 것처럼 나왔고. 근데 몇 월에 찍었어요? 그럼 이거?
2: 이게
3: 저번 달에 찍었어요.
0: 그럼 좀 추웠겠는데 많이.
4: 하고 저녁
5: 옆에 강이 있었어.
0: 강이 있었다고?
2: 네. 인천에서 찍어.
0: 인천 바다. 아이고 아이고. 너무 추웠겠는데. 저 추운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네. 너무 싫어요. 그래도 이렇게 힘들 때 또 힘을 주는 멤버가 있다면 어떤 멤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분위기 메이커. 메이커? 아니면 그때 그때.
6: 에이 이거는
7: 뭐요?
2: 뭐
7: 자죠.
6: 막기네요, 막기네요. 아, 항상 나 싸우지 않아.
7: 맞아 맞아.
2: 이거 항상 늦던데요.
8: 막내 온탑이긴 해.
0: 에너지가 좋구나 지키타님이. 네. 근데 맞아요. 슬리퍼도 굉장히 귀여운 거 많이 신고 다니시던데.
2: 아 맞아요. 어떻게 알지?
0: 에너지가 그러니까 메이킹 이런 걸 찾아봤어요. 여러분 나온다고. 네, 배모님들 나온다 해가지고. 근데 에너지가 너무 귀엽고 좋더라고요. 멤버들마다 성격이 다 달라서.
7: 네, 맞습니다.
0: 뭔가 에이핑크 그 초반에 데뷔했을 때 생각이 났어요. 초반에는 와 성격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달라서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서로 나중에 존중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말 하면은 어쨌든 약간 좀 이렇게 또 너무 시조새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우리 기특한 후배님들 베이비 몬스터와는 광고 다녀와서 더 얘기 나눠볼게요.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따 따라따땅 따 따라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엔 정호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캐치.
6: 오케이! 우! 잘했네.
7: 라이브 온 에어. 오늘은요, 어떤 무대든 강렬한 춤판으로 만들어버리는 멋뿜뿜 그룹 베이비몬스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루카 씨가 문자 읽어주시겠어요? 네. 9156님의 문자입니다.
8: 네. 9156님, 에이핑크 팬 판다인데 우리 은지 씨에게 추천해준 락드인 저도 들어볼게요.
7: 멤버들이 다 음색 장인들이어가지고 지금 흐르고 있는 이 곡이 락드인이거든요.

0: 전 수록곡을 다 들어보고 왔거든요. 근데 다 또 장르가 달라가지고 네, 골라 듣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트랙 제목이 뭐였죠?
1: 첫 번째가 문이에요.
0: 네, 문 그것도 좋았어요. 그것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2: 저희도 되게 좋아하는.
0: 야,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3: 이 노래는 저희가 여태까지 수록곡 중에 가장 뭔가 힙한 느낌이 강한 노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노래들은 조금 더 멜로디가 되게 귀엽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이제 감성이 가득 묻어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문은 조금 더 저희의 신비로움과 YG 힙합이 좀 잘 섞인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0: 잘 어울려요.
4: 감사합니다.
0: 요 파트.

0: 5445님이 셀러 문 보고 자란 세대인데 어. 상암동에 셀러 어. 요정들이 다 모였네.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도 셀러 문 많이 많이 좋아했는데 말입니다. 자 이제 또 오. 요 세 번째 트랙에 수록된 I like the, I like it 요 노래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번 I like it은요 되게 여름에 어울리는 청량한 노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소녀소녀들의 좀 사랑스러움을 담은 곡입니다.
0: 듣는데 청량감이 정말 느껴지고 이게 뭔가 이 소녀들의 소녀스러움에 네. 소녀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어서 또 요것도 듣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1: 감사합니다.
0: 자, 요 노래 조금 더 들어보나 했는데 좋아요. 아, 좋았어요. 나이스. 오케이. 그래도 기억 나는데 한 몇 초 더 들으면 좋잖아요.

0: 근데 안 했는데 다 소개해줬어요.
1: 자, 아, 이온 음료 광고에 잘 어울리는 노래 같다고 2378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배문의 두 번째 월드 투어도 있다고 들었는데, 오, 요거는 지금 제가 너무 빨리 뒷부분을 읽은 것 같고요. 네. 자, 빵발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베이비 몬스터가 월드 투어를 앞두고 있습니다. 야호! 저 스페셜 디데이 첫날이라 살짝 미숙해도. 아, 네네네. 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자, 언제 어디서 하는지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가 이번 서울부터 시작하는데 6월 26일 금요일 부터 6월 28일 일요일까지 총 3일을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공개된 도시는 한 18개 도시를 가게 돼서
1: 몸 관리 잘해야 됩니다. 정말로요. 아유, 그러면 지금 컴백 준비랑 뭐 이런저런 준비 다 하면서 네. 콘서트 준비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2: 콘서트 준비
1: 아직 다행이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네. 너무 무리되지 않게 또 음식도 네. 골고루 잘 먹고 해야 해요. 네. 알겠죠? 자, 그리고 오, 또 이것도 좋은 얘기가 또 있어요. 특히 오사카의 교세라돔 입성은 K-POP 걸그룹 중 최단 기간 입성이라고요. 진짜요? 오, 어때요? 우리 또 일본인 멤버들도 있잖아요. 어때요?
3: 저희가 네.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하는 건 진짜 처음이라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또 부모님이랑 막 친구들도 온다고 하니까 되게 열심히 해야겠다.
1: 또 기분 엄청 이상할 네, 것 같아요. 그죠?
3: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1: 관객으로는 간 적이 있었어요, 혹시?
3: 켜세르는 없었는데.
1: 없었어요. 네. 근데 와, 그러면은 부모님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하실 거고 저도 괜히 자랑스러운데 이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자, 그리고 또 말입니다. 사실 근데 홍보가 필요 없었네요. 콘서트 바로 매진이었다고.
2: 너무 감사하게도
1: 콘서트가 맞아 이 옆 동네에서 여의도에서 또 매진이었다고 또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죠 맞아
0: 인정하는 사람이
1: 인정. 잠깐만 누구예요 자
4: 쉽게
1: 쉽게인데 지금 괜찮은 거예요?
4: 재밌을 것 같아.
1: 와.

0: 또.
1: 빨리.
0: 아연님 괜찮아요? 조금 여유 가져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아연님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진짜 조합 중인데.
2: 지금 짱구
0: 지금 눈이 도로록. 자, 그러면 로라 님은요?
3: 저는 지금이야 달려.
0: 와! 인터넷이 빨리 달려야 될 텐데. 자, 아연님.
1: 에이사 에이헌.
0: 자, 눈 좀 누군가. 아, 아사님.
1: 아, 리타 언니 원래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좀 뒤에만 다르게 해볼게요. 안 오면은 나, 아, 안 오면 나삐짐.
2: 나삐짐.
0: 에이사 안 삐지게. 안 삐지게 빨리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아현님.
1: 아현.
0: 아, 지금 루카 씨한테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자. 아, 부담되게. 와, 아, 피디님. 네.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제 스타일이에요. 자, 아연님. 과연 그녀의 선택은?
4: 잠실에서 만나.
0: 별말 아닌데 정말 별말처럼 들리네. 네. 아연의 기세로 몰아간 잠실에서 만나.
1: 감사합니다. 아, 기세야, 기세.
0: 근데 너무 귀여웠기 때문에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자, 배문의 두 번째 월드투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포토타임 할 때 또 배문 멤버들이 받은 상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정의 어워즈. 제가 상 이름을 얘기하면요, 이 상과 어울리는 멤버를 동시에 외쳐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멤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수상자를 선정해 볼게요.
1: 네.
0: 자, 첫 번째 상은 귀염귀염 베이비상. 말 그대로 어린 시절 제일 귀여웠을 것 같은 멤버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마음속으로 결정됐어요.
3: 아, 멤버.
0: 자, 귀염귀염 베이비상. 자, 받을 멤버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2: 루카.
3: 외쳐보다.
2: 아, 기타. 기타.
0: 나 이거 뭐 손으로 같이 해주면 더 좋아요. 하나, 아, 둘, 셋.
2: 루카.
0: 오, 지금 와. 루카 씨가 지금 내 표에다가.
1: 루카.
0: 어, 지금. 오.
1: 나다.
0: 오케이. 루카. 자, 그러면 지금 치키타님이랑 루카님이 지금 또 표를 많이 받았는데, 오, 루카 씨를 뽑은 분들 이유 좀 얘기해주시면.
3: 어, 사실 저희 멤버 중에 가장 맏언니인데 평소에 하는 뭐랄까 행동이나 그런 걸 보면 너무 베이비하고 너무 귀여워요. 진짜? 진짜로
1: 애기 사진 보면 볼살
3: 맞아요.
2: 진짜
0: 저 너무 귀여워. 아, 나 또 애기 사진 너무 좋아해.
1: 귀여운 애기 사진
0: 얼마나 귀여울까.
1: 근데 또 자기 애기 사진을 다 자랑했어요. 약간 어, 나 이 사진 봐봐. 아, 나 애기들.
0: 아!
1: 너무
0: 아, 귀여워요. 그 모습도 귀엽다.
3: 네.
0: 아, 베이비상 받을만 하네요.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입니다. 두 번째 상. 자, 그러면은 이 귀염귀염 베이비 귀염귀염 상은 우리 루카 씨가
1: 오케이.
2: 좋아요.
0: 네, 가져가는 걸로. 자, 두 번째 상은요. 많이 많이 배웠상.
2: 오.
0: 내일 모레가 스승의 날이죠. 춤, 노래부터 또 외국인 멤버들에겐 한국어를 가르쳐준 배문의 선생님 같은 멤버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어, 선생님 같은 멤버예요. 자, 많이 많이 배웠상 받을 멤버 외쳐볼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선생님 같은 우리 배문의 선생님. 자,
3: 선생님.
0: 선생님 어디 오셨나요? 선생님?
3: 선생님.
0: 선생님 들어와 주세요. 선생님. 자, 하나, 둘, 셋.
1: 로라.
2: 로라.
0: 우와, 로라 씨랑 지금
1: 하나 더.
0: 아사 님이랑 어, 아현 님이랑 오호. 오케이. 자, 지금 로라 씨를 뽑은 멤버들이 많아요. 자, 이유를 알려 주시죠.
3: 여러분, 이유를 알려요.
0: 이유를. 아, 그냥 팔이 좀 아팠나요? 이렇게.
2: 그냥
0: 무슨 일이죠?
1: 네. 아, 이제 외국인이 좀 저희 멤버 많은데 한국인 친구들이 확실히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뭔가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형 그 뭐지 평소에 얘기할 때도 뭔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알려주고 아연이는 특히 또 중국어도 잘 해가지고 뭔가 중국 그런 인터뷰 영상 찍을 때도 발음 되게 도와주고
3: 맞아
0: 진짜 다재다능하시구나. 모두가 또 우리 로라님 또 선택한 이유를
3: 제일 항상 보면 그런 상황 정리가 빠르다고 해야 돼. 상황 정리가 엄청 빨라가지고 항상 뭔가 저희가 이런 팀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제일 결단력 있는 친구라서 뭔가 그런 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디렉션을 주는 친구가 아닌가 해서
0: 근데 진짜 이런 멤버가 있으면 든든해요. 엄청 든든하고

0: 또 그리고 또 우리 아사 아연님 뽑은 이유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누구?
2: 아. 아사 언니 고른 사람.
0: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고른 사람.
2: 고른 사람. 아연 언니.
1: 아 저는 아연 언니를 골랐는데 언니가 항상 연습생 때부터 막 뭐랄까 단체 보컬을 해야 골라야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나 이 곡 해보고 싶은 거 있었고 이 곡 해보고 싶은 거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 하고 추천도 많이 해주고 또 여기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하고 의견을 많이 주는 멤버여가지고 고른 편인 것 같습니다.
2: 표정.
0: 서로 거래를 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6510님이요. 음악 방송 스페셜 MC 경험도 있는 우리 로라가 똑순이 쌤 맞습니다. 저도 로라의 한 표. 또 우리 로라님이 또 많은 분들의 신임을 받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많이 배웠상은 우리 로라님한테 가나요?
3: 로라.
0: 오케이. 아 이렇게 되면 아까 베이비 선생님한테도 자 한 번 더 노래를 베이비 미용기용 베이비상. 없다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된다고.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상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은 이거 받으면 또 기분 좋죠. 다정함의 상징이잖아요. 이거는 마음이 너무너무 착하 상. 이게 뭐야? 이번엔 베몬의 엔젤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멤버가 우리 베몬 안에 엔젤이다. 자, 고민해봤나요? 자, 뽑아볼까요? 하나, 둘, 셋! 어허! 로라 아니면 지금 치키타님인 것 같은데, 지금?
2: 모르겠어.
1: 에이사도 많은 건.
0: 자, 지금 로라님 뽑은 사람. 그럼 치키타님 뽑은 사람. 치키타! 치키타 축하드립니다. 거의 지금 뭐 확정, 거의 뭐 당선 확정이나 다름 없는데요 지금.
4: 눈물이라도.
0: 자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알려주세요.
2: 빨리 눈물.
0: 이랬는데 기타, 이유가 별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5: 기타가 뒤에서도 되게 언니들 잘 챙겨줄 때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맞아요. 저희도 모를 때도 있고 그런 챙겨주는 걸.
0: 아 생색내지 않는구나. 네. 막 티 챙겨주고도 말 안 하고 그러는구나.
5: 부끄러워.
0: 엄청 좋아하네. 귀여워.
2: 기타 진짜 잔잔한 사람이에요. 뭔가 저는 정말 기복 없는 이 활동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한결같다고 해야 되나? 이게 파동이 없어요. 항상 이 텐션으로 저희를 이끌어주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뒤에서 리딩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서
0: 그쵸.
2: 그런 부분이 참 고마웠던 것 같긴 해요. 저는.
0: 또 아사님이 또 치키타를 엄청 엄마 미소로 보고 있어요. 누가 베이비 몬스터 엄마 아니랄까봐.
3: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약간 좀 힘들 때도 있을 텐데 이제 기타가 항상 이렇게 웃겨주고 약간
0: 띵가
3: 그냥 요즘은 약간 그냥 이렇게 필터 같은 거 빠져가지고 그런 거 하면서 웃겨주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힘들어도 웃음을 주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0: 그러면
3: 달라요.
0: 많이 답답했구나
5: 그랬었어요.
0: 지금.
5: 일단 에이사는 약간 잘 챙겨주고 약간 뭐 해야 되지? 밥 같은 것도 잘 해주고 약간 숙소 같이 있을 때 막 계속 챙겨주고 막 모르겠어요. 약간 잘 뭔가 너무 좋아요. 하고 애현은 약간 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힘들 때 아니면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약간 애현한테 물어보고 애현 바로 약간

0: 다들
1: 실수.
2: 실수도 많고
3: 가장 많이 실수.
4: 왜 얘한테는 이런 일이 많이 생기지?
0: 그치. 약간 좀 뭔가 아이고. 웃긴 일이라든지 뭐 계속 핸드폰을 찾는 멤버라든지.
1: 아, 어머.
0: 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내 핸드폰 어디 어디지? 내 핸드폰 본 사람이라고 계속 물어보는 우리 보미 같은 멤버가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설상가상 받을 멤버 소리내서 크게 외쳐볼게. 하나, 둘, 셋.
1: 키타.
5: 아현.
0: 너 키타구나.
5: 아현이 아니야?
2: 에현.
1: 아, 나도 그렇게.
0: 에현의 키타. 자, 뭐 둘 중 누구죠? 또 이 설상가상을 받을 만한 증언을 또 듣고 싶은데 말입니다.
2: 키타 받았으니까 에이.
1: 오케이. 에이.
0: 아 이렇게. 아 상을 돌려 나누기.
5: 비슷해요. 분량은 비슷해요.
2: 맞아 맞아.
0: 어 휴대전화 얘기했을 때 바로 아현 씨 얘기를 지금 멤버들이 아 자주 잃어버려요.
5: 폰 맨날. 그러니까 앞에 놔두고 살짝 항상. 어디 있지? 약간 하면서
3: 저는 이제 저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와 세상이 날 또 이렇게 시험하는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또 핸드폰이 없어져 버리니까
1: 항상 카메라
0: 좀 잘 잃어버리는 편이에요?
6: 네 맨날
0: 맨날
6: 네, 맨날
0: 주로 잃어버리는
6: 핸드폰
0: 게
6: 없어져요.
0: 누가 그렇게 가져가요?
6: 진짜 매니저님 되게 완전 힘드실 거예요. 핸드폰 어디 갔지? 아 또 어디 갔지? 또 계속 계속 까먹어요.
0: 그 매니저님은 일단 아연님 핸드폰도 찾아야 되고 치키타님 네, 휴대전화도 찾아야 되고 이거 설상가상을 매니저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자 그럼 오늘의 공동 수상은 아닙니다. 매니저님에게로 이 영광을 돌립니다. 매니저님
1: 매니저님
0: 파이팅! 브라보 유얼라이! 오케이.
3: 사과의 말씀을 전해.
1: 아 속겨. 아,
0: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야 하는데 베이비몬스터 이번 앨범 수록곡 한 곡 들을까 하는데 제가 한 곡 픽해봐도 될까요?
1: 네.
0: 네 이번 앨범에 제가 또 픽을 한 곡이 락딘이었거든요. 네, 락딘을 듣고 싶습니다.
1: 와.
0: 베이비몬스터 락딘 듣고 올게요.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에어니플
2: 슬루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더샵의

0: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응답하느라 응답하느라 중사조를 열어.
7: 매주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모를 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등달어라 노래입니다. 모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농부들에게 푸짐한 밥상만큼 반가운 것도 없었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8: 네, 라이브 오네요. 오늘은요. 너무 사담을 나누고 있었어요. 아이고, 보내기 싫은데 이제 막 친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 평소에는 베이비처럼 귀염귀염한데요. 실력만큼은 정말 몬스터입니다. 베이비 몬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아까 정의 어워즈에서 상 못 받은 멤버가 또 파리타님이랑 그다음에 또 누구였죠? 아사, 에이사 두 분이잖아요. 그러면 봤을 때 본인들에게 직접 상을 준다면 어떤 상이 어울릴까요?
9: 그게 더 뭔가
8: 파리타님은 뭔가 창의적인 어떤 뭔가 약간 에너지가 많을 것 같아요. 뭔가 그게 뭔가 약간 통통 튀는 상큼화상.
10: 상큼화상.
8: 보자. 팡팡상.
11: 상큼화상.
8: 상큼한 과즙상.
12: 예.
8: 자, 그리고 에이사님은요.
13: 뭐가 있을까요?
8: 다정화상. 다정한 아사상. 네. 자, 멤버들 오늘 또 여기 또 정이 출연하신 소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13: 네.
14: 누구서부터?
8: 네.
14: 오늘 이렇게 은지 선배님이랑 같이 하게 된.
15: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7: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야.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유명한 대사죠. 오늘의 해는 오늘, 내일의 해는 내일, 이렇게 일일 해만 떠오르는 거, 이게요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에게는 진짜 부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우주 정거장에서는요 하루에 태양이 16번이나 뜨는 걸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푹 못 잔대요. 시도 때도 없이 밝아서 해가 좀 적당히 떴으면 한다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요 어둠만 있어도 우울하지만 너무 밝은 거, 빛만 그득해도 그거 굉장히 피곤하다니까요. 5월 13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0: 5월 13일 수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템퍼트랩의 Sweet Disposition 듣고 오셨습니다. 자, 백진화님. 아, 우주정거장에는 안마 커튼이 없나 봐요. 저 너무 쌉티 같나요? 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쌉티라기보다는 아, 너무 쌉 유아틱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상상력이 풍부하신 것 같은데요. 4931번님 맞아요 언니. 여름에도 장마철이 있으니까 더운 날씨도 버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게 여름에 계속 해가 쨍쨍하고 그냥 계속 덥기만 하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쳐요. 사람 미쳐요. 예, 단비가 좀 내려줘야 아, 우리는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 또 비 오네 뭐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비가 와야 우리도 숨 좀 쉬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2904번님 아, 그래서 언니가 어둠이라는 거죠? 와, 난 나보고 어둠이라고 하시는 분도 처음 봤네. 저는 조가 너무 넘쳤던 사람입니다. 정말 지금 그나마 나이 먹고 결혼하고 애 낳고 좀 워워 컴다운 좀 된 거지. 전에는 너무 막 너 조증이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물론 그때 가식적으로 웃은 것도 있긴 하지만 웃음도 너무 많고 너무 조를 달리다 보니까 주변 사람이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나마 제가 그래서 지금 좀 약간 밸런스가 좀 맞춰져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박준성님, 오늘따라 영미 DJ 뒤태가 장항준 감독님을 닮으신 것 같은데 뒤태 도플갱어라고 하셨는데 지금 오늘 보이는 라디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뒤태가 장항준 감독님 닮았단 말은 나 난생 처음이네요. 나 진짜 이거 너무 억지 아닙니까? 이거 억지 아니에요? 영사 우주 여행 가려면 영어 공부하셔야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우리가 우주 언어를 배울 수는 없으니까 영어라도 저 안현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퀴즈 신청 열려 있고요. 한명미님께서 올! 근데 장항준 감독님 오신다고 오프닝을 영화 대사로 하신 거예요? 와, 센스 넘친다 두 대. 뭐 그렇게 디테일하진 않습니다. 그냥 뭐 하다 보니까 메인 작가님이 그냥 고심 끝에 쓰신 것 같은데. 자, 2부에서는요 셀럽을 만나고 싶어 있습니다. 예, 이미 소문이 났네요. 요즘 셀럽 오브 셀럽 상셀럽 1600만을 울리고 웃긴 바로 그분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합니다. 저희가 왕가사는 남자 개봉 전부터 섭외에 공을 들였는데 이렇게 영화가 터지고 나오실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좀 오래 걸렸어요. 더 장기간이었어. 자,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자, 오늘 그 햇빛과 태양과 어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 오늘 기쁨과 슬픔, 또 때마침 오늘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저보고 슬픔이 같다고 하시는데 비주얼이. 예,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버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1: 어머, 오늘 난 기분이 너무 좋아. 울픔, 너도 너무 좋아 보인다. 수 있단 얘기 아니야.
2: 아니야, 다 품지 못해 소세.
1: 그래? 아, 그러면 방탄국지 에어니플. 너도 너무 좋겠다. 요즘에 광고 잘 듣고 있어.
2: 아니야, 나는 꼭지밖에 가리질 못해 소세.
1: 멕시칸. 너 요즘 인기 많겠는데 치킨 많이 먹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2: 아니야, 오늘 날이 더워서 다들 아이스크림만 먹을 것 같아 소세.
1: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알레스 아우토, 너는 오늘 괜찮은 거지? 아, 기분 좋은 거지? 아.
2: 아니야, 오늘도 터만 했는걸 소세.
1: 아,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롯데 렌터카, 너희들은 기분 좋은 거지?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주식회사 빙그레 웃어보자구. 우비건설 컨소시엄 뿌리담을 열생와사비 주비푸드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유동골뱅이 KB국민은행 우리 함께 웃어보자구. 날씨도 좋고 오늘 장항준 감독님도 나오잖아.
2: 하지만 박지훈은 안 나오잖아.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 1515번님 뭐지? 슬픔인 목소리 왜 잘하지? 역시 은큼이 성우다 라고 하셨는데 예, 시켜만 주세요. 뭐든 잘할 자신 있습니다. 은큼이 뿐만 아니라 다 잘할 수 있어요. 자, BTS의 파이어 듣고 올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민이랑 3277번님 이사한 지 3일 차입니다. 분명 짐들 버린다고 버리고 왔는데 안 입는 옷들이 어찌나 많은지 어제 부지런히 헌 옷들 정리한 거 오늘 수거 완료해서 9,600원 벌었습니다. 야! 라고 하셨는데 와 9,600원 버시고 진짜 많이 벌었다는 얘긴데요. 근데 그래요. 우리가 옷이라는 게 말이죠. 한 번 입고 한 번도 아니야. 내가 삼과 동시에 이상하게 눈길이 안 가게 되더라고. 손이 안 가게 돼요. 그냥 우리 과감하게 버리고 새 옷 사자고요. 4356번님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정수기 코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객님 집에 점검 끝나고 나오는 길 다음 고객님 댁 방문하기 전에 영면이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늘 영면이랑 같이 가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항시 우리 코디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우리 코디님들 다들 저기 약속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노쇼 안 됩니다. 이 약속 잡으면 바로바로 그 약속 지킨 날짜에 그리고 그 시간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코디님들이 시간이 엉켜. 스케줄이 엉킨다고. 아셨죠? 우리 두댕이들은 말 잘 듣잖아요. 그쵸? 3359번님. 영어 교사입니다. 교사님들 왜 자꾸 이렇게 두 대를 들으시는 거예요? 혼자 영어 수행평가 채점 중이에요. 아 근데 제가 너무 어렵게 냈나? 비가 내리네요. 애들 시험지에 열흘 나서 덥다 더워. 그래요 우리 그 아이들한테

그래도 좀 숨쉴 균형 좀 줍시다. 에? 계속 어려운 것만 내지 마시고 정말 이거 진짜 시험 문제 맞나 싶은 그런 문제 한두 개쯤 내주세요. 강지혜님, 자는데 뱃속에 아기가 하도 태동이 격해서 서른 번은 깬 것 같아요. 딱동이는 어떤가요? 신나게 방송하면 같이 흥겨워서 움직이나요? 태동이 많은 건 건강한 거라고 하지만 엄마가 힘드네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엄청 활발해요, 저도. 그래서 뭐 낮에 일할 때거나 뭐 제가 뭐 소리 이렇게 지른다거나 그러면은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러다가 조금 잠잠하다가 잘 때 꼭 잘 때 이제 누울 때 그때 이제 통통통통 움직이는데 저는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제가 잠들었을 땐 또 괜찮아요. 예. 그래서 저는 나름 딱동이랑 약간 합이 좀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티키타카 좀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나봐야 알겠지만은. 정은미님, 진주중앙시장 속옷가게에서도 사장님과 함께 두대 듣고 있어요. 사장님이 두 대를 마음에 쏙 들어 하시네요. 어머, 진주중앙시장 박수 치고 가야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는 속옷가게 더 사랑하고요. 네, 만약에 속옷 나중에 광고할 일 있으면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연예인 인증샷 필요하시면 네, 언제든지 부탁하세요. 자,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박지훈의 Body Else.

0: 영어 못하는 거 이거 죄는 아닙니다.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 대 안영미 영어 프로젝트 100% 내우기 포토킹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Listen, boys and girls, I'm introduce. 제가 English로 내는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시간 60초 안에 5문제도 4문제를 맞추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을 그리고 성공한 분께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립니다. Hey, everybody, do you understand?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 한 사람 누구인가?
1: Hello, my name is Goldtae. Nice to meet you, 영미.
0: Nice.

0: 비치 투 헤이 골드태 유 코리아 네임 금태
1: My name is first name 황태.
0: 아 황태.
1: So my friend me nickname.
0: 아 오케이 오케이.
1: PC.
0: 아 오케이 오케이. You job. What's your job?
1: I am living Jeju Island. So izakaya chef.
0: 어 이자카야 셰프?
1: 네, 오케이.
0: 와, 제주도 이자카야 셰프?
1: Yep.
0: 오, 그러면 your shop.
1: Yeah.
0: Name.
1: Okay.
0: 어, PR time. Give you.
1: 제주 아일랜드. 협재해수욕장인 보물섬 이자카야 시푸드, 매니 시푸드.
0: 와우. 근데 I listen you cook black and 화이트 요리사 출전했다고
1: 서바이벌
0: 리얼 리슨했는데 유 리얼 진짜
1: 블랙 앤 화이트 서바이벌 참가 오케이
0: 와와 유수백이 피클 콜드 스프 almost 오이
1: 오차게
0: 나는 오차게가 아니라 아는 게 많아도 문제구나 이게 아 오이냉 오이냉 아까 그 맞았는데 아 모르겠으면 오케이 저기
1: 패스
0: 자 가수 이름입니다 볼 레드 포 스프링 에너지 볼은 한글이에요 볼 레드 포 스프링 에너지
1: 아
0: 헤이 컴온 헤이 컴온 컴온 컴온 컴온 헤이 헤이 헤이 헤이
1: 아아
0: 아~
1: 영미
0: 헤이
1: 영미 수아 화이팅
0: 골드태
1: 영미 모든 잘 먹자 화이팅
0: 골드태 탈락이에요
1: 마이 와이프 I love you
0: 예 you 아 I love you I love you too 아~ 아니 근데 이게 음식 메뉴가 머릿속에 너무 많아도 문제네.
1: 아, 넓어. 머릿속에 넓어.
0: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였는데. I'm so sorry, but I can't. Bye.
1: Thank you. Yeah, bye bye.
0: 다음에 제주 아일랜드 놀러 가면 들릴게요.
1: Thank you.
0: Yeah. 자, 우리 골드태 셰프가 놓친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리고 있습니다. 할거사 주워먹기 퀴즈. 자, 음식 메뉴입니다. 피클 콜드 스프. 자, 우리 두댕이들은 아실 거예요. 정답 보내주실 남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이치 프리 무료고요. 김치 세트 쏠게요. 퀴즈 정답은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고요. 그 사이에 노래 한번 듣고 올게요. 골드태의 신청곡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0: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한국 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많고.
1: 그래.
0: 그리고 이 네티즌들.
1: 에.
0: 진짜 마음에 안 들어.
1: 아, 그러니까.
0: 네티즌들 이 특성이.
1: 네.
0: 저는 사실 뭐 누구 좋다 나쁘다 글을 올려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살면서.
1: 예.
0: 사실 대부분 그렇게 된 경우들이 네. 많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손에 돌을 한 손에 꽃을. 칭찬할 때는 숨 막히게 칭찬해.
1: 아.
0: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삐끗하잖아요.
1: 네.
0: 갑자기 라이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가 하나 틱하는 순간에
1: 아,
0: 몇 년 전에 제 뭐 저 몇 년 전에 그게 그 꽃이 돌로 바뀌면서 돌을
1: 짤 없어요. 진짜로.
0: 예. 네, 정말.
1: 네. 네, 요즘 그래서 무서운 시대예요.
0: 그래서 굉장히 좀 말을 저희 와이프도 항상 네. 김은희 작가도 항상 얘기하는 오빠 제발 말 많이 하지 마. 말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1: 아, 근데 말이 많은 게 우리 장은주 감독님의 장점이었는데. 예,
0: 그렇죠.
1: 그 지금 예. 요즘에는 그래서 물론 영화가 너무너무 잘 돼서 너무 행복하시긴 하시겠지만 약간 그
0: 제가 말한 삶은 아니에요. 제가 말한 삶은 아니에요. 제가 말한 삶은 아니에요.
1: 지금 눈 뜨고 약간 가위 눌리는 기분일 것 같아요.
0: 그치, 그치, 맞아요.
1: 지금
0: 맞아요.
1: 팔다리가 묶여버렸어, 맞아요, 맞아요. 지금.
0: 보세요. 지금 눈에 네. 큰 기쁨이 없어.
1: 없어, 지금.
0: 행복과 뭐 쾌락이 없어.
1: 왜냐면 조심이라는 게 지금 써져 있어요. 지금 조심해야 되기 네. 때문에.
0: 항준 쫄?
1: 나 이거 어떡하냐, 정말. 네. 장지혜님께서 어머, 장씨의 자랑, 장씨 가문의 영광, 장항준이라고 하셨고요.
0: 네.
1: 아, 감독님, 근데 어디 장씨세요? 우리 집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0: 아, 저는 뭐. 장씨가 인동 장씨.
1: 아, 네, 인동 장씨.
0: 뭐 많고 뭐 네. 이러신데 저는 좀 희귀한 장씨더라고요.
1: 흥성
0: 장씨라고.
1: 아, 흥성 장씨.
0: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1: 아, 아까 네. 미니에서는 당연히 인동 장씨겠죠라고 했는데 아니었군요.
0: 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예.
0: 장씨가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요 한반도 쪽이 아니에요.
1: 아, 그럼 어디 쪽입니까?
0: 어디 뭐 저 어디 저 중국이나 아라비아 아, 이런 데서 왔겠죠?
1: 네네네.
0: 아라비아? 아라비아?
1: 아, 정확한 거 아니면 이제 말씀하시면 안 돼요.
0: 아, 그렇지. 괜히 이런 걸 조심해야
1: 돼요. 이런 거 가지고 또 알겠어요. 괜히 알겠어요. 장씨 가문들이 또 들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0: 맞아.
1: 자, 일단 이것부터 체크하고 갈게요.
0: 예, 예.
1: 장 감독님이 2시에 데이트 윤종신입니다 시절 네. 고정 게스트로 두 대랑은 가족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0: 아, 그렇죠. 뭐 두 대 그때 고정 게스트 굉장히 오래전부터
1: 예.
0: 했는데 이제 가족은 가족인데 가족이 계속 바뀌어요. DJ나 PD님이나 작가님
1: 맞아요,
0: 계속
1: 맞아요.
0: 예.
1: 저도 가족이긴 했었는데, 근데 예. 어쨌든 모시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네, 정말 네. 개봉 소식 들었을 때부터 섭외를 했거든요. 연락을 드렸었는데,
0: 얘기 들었어요.
1: 와, 근데 그때부터 계속 힘든 거. 심지어 영화가 잘 될수록 더 힘든 거야.
0: 맞아요.
1: 와, 그래서 이제야 좀 이렇게 시간이 돼서 이렇게 네. 부르게 됐는데.
0: 저 근데, 아는 분들도 다 그런 얘기 하세요.
1: 네.
0: 너가 잘 되기를 항상 바랬지만, 이 정도까지 바란 건 아니다.
1: 너무, 너무 탑으로 올라가니까. 지금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네, 힘든데. 네, 네. 어쨌든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출연을 계속 미루셨다고 하는데.
0: 네, 네, 네.
1: 두 대가 왜 안 됐었습니까? 경거망동 하실 일이 없는데.
0: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뭔가 업이 돼 있는
1: 네.
0: 장항준과 또 어떤 좀 잉태한
1: 예.
0: 안영미가 만나면
1: 아.
0: 뭔가
1: 그러니까 릴렉스 하세요.
0: 아, 예, 릴렉스 해보겠습니다. 릴렉스.
1: 근데 이게 어렵지.
0: 아, 맞아요.
1: 뭐 아무튼 그 시절에 MBC 로비에서 늘 청원 경찰한테 붙잡히면서
0: 네.
1: 단 한 번도 그냥 통과되신 적이 없다고요?
0: 왜냐면 이제 제가 봐도 좀 수상한 점이 있었어요. 수상한 점이 있는데 너무 옷도 막 입고 다니고
1: 아.
0: 이렇게 뭐. 가끔 이제 새집도 머리에 져 있고. 근데 방송국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1: 아, 예, 예. 그쵸.
0: 근데 가끔 이제 뭐 머리도 세수도 안 하는 것 같은 사람이 옷도 대충 입고 통과하는데 라디오 출연하러 왔다. 라디오 출연을
1: 믿음이 안 가지.
0: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셨던 질문이 세션이세요?
1: 아, 그러니까
0: 연주자냐? 아~ 연주자면 그럴 수 있다.
1: 아, 이분은 예술 쪽에 종사하는 분이겠다.
0: 그렇죠. 연주자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몇 번 그냥 귀찮아서 예, 연주자입니다.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어요.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영화 감독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출연을 고정을 하게 됐다. 뭐 이렇게 하기가 자, 지금 좀 복잡하니까.
1: 장하준 감독님 외형만 봤을 때 그래도 아무리 내추럴하게 다니셔도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보이시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0: 그렇죠.
1: 안 붙잡을 것 같긴 한데.
0: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격하려고 침입하는 사람도 있지만
1: 네.
0: 갈 데가 없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1: 네. 아, 그냥 아, 주무시러 오셨나 싶으신. 네.
0: 너무 아무나 막 들어오면 안 되니까 방송국이란 데가.
1: 자,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천만 감독 아니겠습니까?
0: 네, 네.
1: 자, 요즘은 어떻습니까?
0: 아, 오늘은 지금 매니저 두 분이 벌써 밖에.
1: 아, 그렇죠. 예, 매니저 두 분.
0: 네.
1: 요즘에 저희 회사에서
0: 네.
1: 가장 바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0: 그렇습니다.
1: 아, 예. 예. 아, 그런 것 같아요.
0: 그전엔 권일용 프로파일러님이셨는데
1: 일용형이 권일용 네. 교수님이 네. 진짜 바쁜 분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바빠요.
1: 그 권일용 교수님께 사실 비보 시소로 영입을 예. 제안한 사람이 저입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예.
0: 왜 근데 제안을 했어요?
1: 형 지금 인생이 어떻게 즐거워? 황주라 난 너무 좋아. 그러니까 경찰 일을 하시는 동안 그분이 계속 이제 악몽에 시달리고
0: 네네네.
1: 매일 시신 먹고 막 이랬었으니까
0: 맞아.
1: 퇴직을 하셔도 계속 이제 그게 떠나지를 않으셨는데
0: 트라우마가 있지.
1: 전화도 항상 밤중에 전화가 팍 울리면 이 교수님이 놀라서 경기를 이렇게 깬대요. 어디 또 연쇄살인이나 살인이 벌어졌다는 네네네. 얘기니까 새벽에 오면은.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편하다 했는데 그래서 강의를 많이 다니지? 그랬더니 많이 다닌대. 네. 피곤하지 않아. 아니, 몸은 피곤해도 괜찮아. 근데 형, 이것도 익숙해지면은 형 힘들어질 거야.
0: 아.
1: 형, 내가 좋은 방법을 제안해 줄게.
0: 네. 네.
1: 자, 매니저를 두준 거야. 매니저를 두면은 형이 정말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아주 정중하고 나이스하게 거절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강연료도 형이 받았던 거에 비해서 더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매니저들도 가족을 부양할 수가 있어. 이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0: 그러니까 우리 장한주 감독님이 저희 회사에서 영업사원직이었습니다. 영업사원 역할이셨는데 네. 이렇게나 천만 감독이 되셨습니다. 세상에나. 네, 네. 자, 우리 이 감독님 처지가 달라지면서 축하할 일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일단 네. 이것부터 축하할게요. 네, 네. 은행 광고 모델 발탁.
1: 아이고 나 참. 예.
0: 다른 광고는 몰라도 요즘엔 광고에서도요. 네. 이 연예인들 잘 안 쓰거든요. AI를 쓰지 차라리.
1: 아.
0: 그런 시대가 됐어요.
1: 아이고,
0: 그랬는데 심지어 은행 광고 모델.
1: 에.
0: 이거는 정말 정말 이미지가 좋은 사람만 쓸 수밖에 없거든요.
1: 아.
0: 되셨단 말이죠.
1: 아 그러니까 이게 또 제가 그 은행이 들어온 은행 자체가 예. 제가 지금 주거래 은행이에요.
0: 심지어
1: 주거래 은행이고 이제 돌아가신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이 은행에 또 굉장히 오랫동안 계셨.
0: 그런 인연까지 있었는데
1: 계셨고 그래서 저희 집안하고는 조금 저희끼리는 우리 집에서는 되게 각별하게 생각해 그 은행을 기업은행을 각별하게 생각을 하는데
0: 와.
1: 거기서 또 제안을 주셔가지고 예.
0: 이건 진짜 가문의 영광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1: 영광이죠. 진짜. 영광이죠. 은행 광고 모델을 한다는 거죠. 제가.
0: 그래서 지금 더 손발이 묶여 있겠습니다.
1: 그렇죠. 그리고 은행과 그러면 신용 신뢰
0: 그럼요.
1: 아닙니까. 사실 이제 왕사남 이전과 이후로 저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달라졌어요.
0: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앞으로 어떻게 지금 계속 가위눌린 채로 살아야 되는데.
1: 그러니까 아이고 참. 아무튼 은행 이거 끝나면
0: 에.
1: 기한이 있어요. 뭐 6개월 뭐 이렇게 있는데.
0: 얼마나 계약하셨어요?
1: 그걸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 기간만 끝나면 그때 조금 편하게. 끝난과 동시에.
0: 귀에 피어싱하고 다닐 거죠?
1: 막 경거망동하고 막
0: 얼굴에
1: 배꼽 있고 막 그렇게 나갈 거예요.
0: 이 사모님께서 아 맞다 감독님 덕분에 땡마켓에서 플스랑 모니터 잘 샀어요. 광고주분께 이 소식 꼭 전해지길.
1: 아, 예,
0: 광고도
1: 예.
0: 잘 봤습니다. 요 광고도 잘 봤어요 진짜.
1: 예, 이것도 맞아요. 또 사실 저는 뭐 한 거 없는데 그 네. 장혁 씨랑 저 박성웅 씨가 고생 많이 하셨죠.
0: 아니 근데 영화가 잘 되면 그 배우분들이 광고를 많이 찍으시는데 감독님이 지금 영화를 광고를 많이 찍으시는데 아니,
1: 저희 배우들도 많이 하는데 네. 제가 봐도 되게 이례적인 것 같아요. 감독이 그렇게 많이 찍지 않는데
0: 뭔가 성공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감독님께서
1: 아.
0: 그래서 지금 더 지금 많이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1: 네.
0: 사실 이거 말고도 백상예술대상부터 해서 축하할 일이 넘쳐나는데
1: 네.
0: 이거는 제가 이제 같은 회사 사람으로서 배가 네. 너무 아파가지고 뒤로 미루고요.
1: 네, 네.
0: 자, 두 대 초대석 필수 코스부터 가겠습니다. 인트로듀스 장항준 항준이 소개. 렛츠고.

팔자 좋은 말티즈라 불리는 남자가 있다. 그 이름 바로 장항준. 주인보 기가 막힌 이 말티즈. 유복한 집안에서 과목별, 과외, 선생님까지 있었던 그는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항준 본색이란 글을 쓰다 재능 발견? 그렇게 영화인을 꿈꾸게 됐는데 입사한 영화회사 부도, 감독 데뷔 위한 시나리오 무산, 성공적 데뷔 후에 이어진 흥행 실패, 힘든 시간 겪으며 그렇게 영화 멀어지나.

0: 그때 등장한 윤종신과 스타 작가 아내 김은희, 윤종신이 임보하고 김은희가 입양한 말티즈 장항준이라 불리며 그렇게 두 사람에게 기대가나 했더니 멈추지 않는 말티즈의 발, 본업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써낸 끝에 천재 스토리텔러의 귀환이라 불리며 스릴러 기억의 밥으로 극장 복귀. 그렇게 계속 쓰고 찍고 울고 웃고 쓰고 찍고 울고 웃고를 반복한 끝에 2026년 왕사나무로 관객수 1600만을 돌파, 한국 영화 역대 관객수 2위 등극. 그렇게 주인 잘 만난 말티즈가 아니라 스스로 목줄 잡고 달렸음을 증명해낸 장항준, 진짜 거장 감독 인정이요, 인정. 이게 원래는 좀 빨리 읽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계속 한 호흡으로 빨리 읽었더니 주변에서 불안불안해하는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애 나올 것
1: 사무시니까.
0: 같다고. 네, 애 나올 것 같다고 천천히 하는데 천천히 하는 게 더 힘들다. 천천히 하니까 계속 씹히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김영아님께서 전 국민의 치와와 전 국민의 말티즈 장 감독님 앞으로도 변치 말아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장 감독님의 이력을 좀 짧고 굵게 소개를 해봤어요.
1: 네네네.
0: 혹시 뭐 부족한 점이나 좀 더 보탤 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1: 아니 뭐 좀 시차적으로 좀 안 맞는 것들이 좀 있긴 있는데.
0: 아 네네네. 뭐
1: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나무위키도 틀린 거 되게 많거든요.
0: 아 그러니까
1: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은 네, 뭐 인생이 예, 예. 피곤해지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비슷하다.
0: 아 흐름은
1: 그래도 흐름은
0: 얼추 괜찮았다.
1: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저기가 주인 잘 만난 말티즈가 아니라 스스로 목줄을 잡고
0: 예,
1: 달렸다.
0: 본인 스스로.
1: 굉장히 회화적이에요. 스스로 목줄을 잡고 말티즈가 달려가고 있는
0: 내가 달렸다.
1: 그 모습이 연상됐어요.
0: 아, 네. 자 일단은 고등학생 때 썼다는 항준본색 이건 뭐예요?
1: 아 이게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영웅본색이라는 영화가 한국에 개봉을 했거든요. 그걸 보고서 제가 소설을 썼어요.
0: 아,
1: 항준본색 이래가지고
0: 본인을 주인공으로.
1: 그렇죠, 저를 주인공으로 해서 저는 이제 그 영웅본색은 홍콩이 무대잖아요.
0: 네.
1: 저는 이제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0: 아.
1: 전미.
0: 그러니까
1: 그 전미의 이 어떤 조직의 총대부가 저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제 친구들이 샌프란시스코 보스, 뭐 LA 보스, 뭐 네. 워싱턴 DC 보스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친한 애들은 이제 대도시, 안 친한 애들은 소도시 이렇게 나눠주고 해가서 소설을 써요. 소설을 쓰고 그래서 이제 이 인기가 되게 이제 막 되게 반에서 인기가 되게 좋아졌어요.
0: 우와.
1: 이제 왜냐면 이제 매 회마다 네. 연재 소설이었거든요. 매 회마다 이제 그 우리 학교 그 영어 선생님, 뭐 예. 수학 선생님 한 분씩 살해해요. 이
0: 우와.
1: 주인공들이.
0: 예.
1: 그래서 그때 그 불만이 많았던 그 청소년기에 그 아이들의 어떤 니즈를
0: 와.
1: 소설을 통해서 해결을 했던.
0: 예. 지금으로 따지면 그 웹툰 작가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1: 네, 그렇죠,
0: 학교
1: 그렇죠.
0: 선생님에게 복수하는 스토리로.
1: 네, 예, 그래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우리끼리도 뭐 어떤 파가 나눠지고 그 안에서 그래서 막 이렇게 가다가 그때 아무튼 제일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이 그 교장 선생님이 제일 비참하고 비굴하게 돌아가셨어요. 끝까지 목숨을 구걸하다가 돌아가신 게.
0: 그러면은
1: 되게, 네.
0: 이거 선생님들은 안 보셨어요?
1: 보셨죠.
0: 그 어떻게 됐어요? 결말 어떻게 됐어요?
1: 그냥 웃으시다가 네. 어떤 분은 이제 웃으시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애들이 이제 보다 걸리잖아요. 몰래 에, 수업 시간에 보다 뭐야 갖고 와봐. 이제 보시고 막 하다가 뭐야 이게. 그러다가 피식피식 웃으세요. 웃으시다가
0: 에.
1: 가만 있어봐. 그러면서 보는데 오래 안 걸렸었거든요. 보고 있다가 근데 야 왜 나는 없냐. 이게 약간
0: 아~
1: 그거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러니까
1: 좀 그래도 애들이 싫어해도 인기 있는 선생님이 있고.
0: 그럼. 나는 왜 무존재야?
1: 그치.
0: 이럴 수 있죠.
1: 왜 나는 없냐? 그래서 뭐 그러면 제가 들어드렸죠. 다음 주에
0: 와.
1: 제가 출연시켜서 비참한 최후를
0: 아, 선생님을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 뿌락지 역할로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네. 와 선생님도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었네요.
1: 네 그렇죠.
0: 그렇게 꿈을 키워서 영화사에 들어갔는데 부도가 났다고요?
1: 아 원래는 이제 이 여기 저기 방송국 예능국 네. FD부터 시작했어요.
0: 아~
1: 그 전에는 영화 연출부
0: 네.
1: 막내로 시작한 게 맞고
0: 네.
1: 그걸 하다가 이제 영화사가 이제 부도가 났고
0: 네,
1: 부도가 났고 저는 어차피 좀 개건 연출부 비슷해가지고 몇 달 정도
0: 예,
1: 이렇게
0: 예.
1: 영화사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영화사가 없어지고 뭐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또 이렇게 아는 분한테 어떻게 잘 아는 형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0: 네.
1: 저기

0: SBS 개국했을 때 개국한 지 네.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FD로
1: 아.
0: 그것도 참 이 티오라 그러죠.
1: 네.
0: 자리가 참 안 났어요. 어. 왜냐면 옛날에는 방송국이 세 개밖에 없잖아요.
1: 맞아요.
0: KBS, MBC, SBS.
1: 네.
0: 그러니까
1: 철밥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0: 그 중에 작가나 뭐 이 FD들이 자리가 안 네. 나요.
1: 그치.
0: 다른 분들은 다 시험 봐서 들어오는 분들이잖아요. 네. AD, FD는. 근데 여기는 다 그냥 어떻게 그 공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연줄로 들어가거나 어떻게 운 좋아서 들어가야 되면서
1: 아.
0: 웬만하면 안 그만둬요.
1: 네.
0: 그런데 진짜 아주 제가 너무 간절히 원할 때 네. 기가 막히게 또 자리가 났고 그게 그래서 아주 아. 기적적으로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방송 작가까지 하고
1: 아 저는 작가 일을 먼저 하신 줄 알았어요. 코미디 네. 작가 일을 먼저 하신 줄 알았는데
0: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방송 작가 일을 하고 방송 작가를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예능 작가로 쓴 게 이제 그 옛날 깜짝 비디오 쇼를 하고 이제 좋은 친구들
1: 네.
0: 좋은 친구들 그 초창기
1: 네.
0: 최양락 이봉원의 좋은 친구들
1: 네. 네.
0: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작가로 예.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영화 박봉호 가출 사건이라는 신화를 쓰면서 이제 영화계로 다시 오게 된 거죠.
1: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감독님이 되실 수밖에 없었네요. 왜냐하면 이쪽 계통에 이제 손을 다 이게 넣어 보셨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0: 저는 원래
1: FD 역할도 해보셨고
0: 원래부터 영화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방송국은 영화사가 당장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1: 네.
0: 그래도 조금 비슷한 건 여기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뭐 그걸 그렇게 했던 거지.
1: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박봉훈 가출 사건 각본으로 백상예술대상 각본상 후보까지
0: 네 맞아요
1: 오르셨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어떠셨어요?
0: 이때 이제 96년도.
1: 네.
0: 96년도면 제가 한 27살?
1: 진짜 어렸을 때다.
0: 이게 제가 그때 듣기로는 그 부분 역대 최연소 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젊은 신화 작가가 그때는 없었어요.
1: 그러면 그때는 어떤 작품이랑 붙었었어요?
0: 그때 그 이 코르셋이라는 작품 있었어요.
1: 저 알아요. 네.
0: 코르셋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또 작품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굉장히 쟁쟁한 작품들이 네네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가 신인 작가가 각본상 후보에 올랐고
1: 어리고
0: 그게 96년이고 그때 못 탔어요. 못 탔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30년 후인 2016년에 김은희 작가가 백상 극본상을 시그널로 탄 거예요.
1: 어머.
0: 그리고 2026년 이제
1: 네.
0: 올해죠.
1: 네.
0: 그 저희한테 그 육으로 들어간 게 백상하고 좀 인연이 좋은가 봐. 올해 또 탔고 그래서
1: 어머.
0: 그런 아무튼 백상하고는 그런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1: 야, 그러면 그때 어린 나이에 그 후보에 오르시고 그랬으면 그때부터 약간 어깨에 힘 들어가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주변에서 다 주목했을 거 아니에요.
0: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1: 네.
0: 아 약간 제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되는 애다.
1: 그렇죠.
0: 이러고 이제 뭐 그러니까 그 배우분들하고도 어떻게 만나도 보통 시나리오 작가분은 얼굴 잘 모르거든요. 당신이 장항준이에요?
1: 아, 그치.
0: 다 이름은 써져 있는 건 다 봤거든.
1: 그럼.
0: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좀 그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나는 감독 원래 생각했던 대로 감독해야겠어.
1: 네.
0: 그래서 이제
1: 그렇게 해서 라이터를 켜라가 된 거예요?
0: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입봉 준비를 시작한 거죠.
1: 이제
0: 대내외적으로. 나는 앞으로 신화를 받지 않겠습니다. 신화의 의뢰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문값이 되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수직 상승하고 있었었는데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저 어린애가 너무 싸가지가 뭐 이런 얘기 막 듣고 있기 시작할 때 아니 저는 진짜로 전 이제 전 감독이 되려고 네. 제 신화를 쓸 겁니다. 앞으로 제안 받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1: 그러고 딱 됐잖아요.
0: 아니에요.
1: 안
0: 그리고
1: 됐어요?
0: 몇 년을 고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영화가 엎어져.
1: 아, 그랬구나.
0: 그리고
1: 처음부터 잘 되셨던 거예요.
0: 그 사이에 의뢰가 몇 번 들어오기도 했어요.
1: 네.
0: 얘기 들었는데 이거 좀 써줄 수 없어. 근데
1: 네.
0: 여기서 꺾으면 내가 지는 것 같은 거야. 막 그
1: 와, 그 자존심.
0: 예. 네, 그때 그리고 이때가 제가 이제 막 결혼했을 때예요. 신혼부부 때.
1: 네.
0: 그러니까 완전히 이때가 이제 쌀 떨어지고 집에 가스 끊기고.
1: 아, 그러면은 이런 의뢰 같은 거 들어왔을 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0: 아니, 근데 약간 막 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몇 년이 지나니까 그 의뢰도 끊겨요. 쟤는 진짜 이제 신화를 안 쓴대. 이렇게 되니까.
1: 와, 저는 김은희 작가님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진짜 웬만한 아내분들은 네. 여보 지금 자존심이 문제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0: 김은희 씨는 그런
1: 걸 또 지켜준 거잖아요.
0: 그럼요.
1: 자존심을.
0: 그럼요.
1: 자, 이렇게 스펙타클한 가운데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감독 데뷔 스토리 투비 컨티뉴.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0: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7: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6: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8: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3: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4: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네, 제 신청곡입니다. 양희은의 행복의 나라로.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2: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 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1: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93.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두 대 초대에서 셀럽을 만나고 싶어 왕가 사는 남자를 만든 거장 감독님이죠.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3408번님. 아니 진짜 스토리텔러셔. 엄청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라고 하시고요. 4931번님. 감독님의 성공 스토리가 제 지인 이야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지 어느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말티즈 삼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감독 데뷔 스토리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렇게 계속 거절하시다가 네. 어떻게 그러면 라이터를 켜라를 찍게 되신 건지.
1: 그래서 아무튼 감독 데뷔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던 터에 이제 영화관 두 편 정도가 이제 엎어졌어요.
0: 네, 그것도 엎어져. 좀 컸을 텐데 데미지가 네. 컸을 텐데.
1: 아, 데미지가 엄청 크죠. 네. 영화 두 편 엎어지니까 진짜 몇 년이 확 가버리더라고요. 확 가버리고 이제 그때 이제 막 진짜 집에 쌀 떨어지고 가스 끊기고 네. 막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 진짜 라면 먹고 뭐 아니면 이제 가끔 회도 먹었어요. 고기도 먹고.
0: 예. 네. 어떻게?
1: 친구를 보러 사오라 그래서 사오라 그래서 집에서 이제 가스는 끊겼으니까
0: 물주들이 또 따로 있었잖아요.
1: 가스는 예. 끊겼으니까 브루스타 해가지고 예. 먹었어요. 크게 불편은 없더라고요. 크게 불편은 없는데 네. 다만 뭐냐면 이제 샤워할 때
0: 아, 예.
1: 온수가 안 나오니까.
0: 어 그때는 어떻게요?
1: 그 제 자랑 같습니다만 저는 귀하게 자라서 네. 온수에 샤워를 해야 됩니다.
0: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온수가 안 나오는데.
1: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샤워를 하고
0: 근데 남자들은 냉수 마찰 좋아요.
1: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0: 더 금슬이 좋아지긴 했었겠네.
1: 예. 네, 아무튼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어떤 이제 PD님이 그 이관수라는 PD님이 네. 이제 장감독 야, 너 아직 조금 뭐 안 되고 있지? 너 진짜 너 시나리오 한번 읽어봐라.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읽어봐라. 그래서 아니 나는 남의 시나리오는 안 해. 난 내 시나리오로 데뷔할 거야. 그랬더니 이제 네. 한번 읽어봐 그냥.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게 라이터를 켜라는 시나리오였어요.
0: 저는 왜 그 시나리오도 왜 장간호님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1: 왜냐면 제가 시나리오 작가 출신이고 또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작품은 이제 박정호 작가님이 네. 쓰신 시나리오였는데 뭐 사실 뭐 시나리오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0: 네.
1: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이제 먹고 살아야 돼서
0: 아 해야죠.
1: 예. 네. 아 이게 예,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 입맛대로 고쳐서 하리라.
0: 네네네.
1: 고치면 되니까요.
0: 근데 네. 고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 시나리오 작가님께서.
1: 아 그래서
0: 네.
1: 고쳐야 되는데 네. 이제 작가랑 이제 회의를 했을 거 아니야. 네. 작가랑 PD랑 이렇게 몇 명 회의를 했을 거 아니야. 회의를 했는데 이 박정우 작가 당시 당대 최고의 작가였어요.
0: 네네네.
1: 박정우 작가가. 네. 고치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그대로 고쳐드릴게요. 아 그럴 거 없고 그냥 차라리 내가 고칠게요. 그랬더니 내 시나리오는 토시 하나 고칠 수 없어요. 고쳐도 내가 고칩니다. 뭐 이렇게 된 거야.
0: 왜냐면 이건 내 자식이니까.
1: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영화는 이제 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지. 제가 고칩니다. 뭐 이렇게 된 거야.
0: 이 기싸움이 시작됐네요.
1: 근데 둘 다 목소리가 얇아.
0: 아유.
1: 근데 이 대화 내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목소리가 얇아. 박정우 정우는 저랑 친구예요.
0: 에이. 정우
1: 대단히 가까운 친한 친구인데 정우가 내 시나리오 터시 하나 고칠 수 없어요. 막 이러면 내가 아니 있지 이건 이제 제 영화예요. 막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한 거야.
0: 말티즈끼리 싸웠네.
1: 막 서로 물어뜯었지.
0: 네,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그래서
1: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래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를 따로 쓰러 갔어요.
0: 각자
1: 한 영화 시나리오를 따로 예. 다른 숙소에 따로.
0: 어머.
1: 따로 쓰고 가서 이제 PD님이 이제 불러가지고 네. 이러지.

0: 가라 너희들도 너희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1: 아 중간에서 이제 아, 예,
0: 해가지고
1: 봤군요.
0: 그리고 그러면 장 감독 이거 쓴 거 이거 정호가 좀 보고 예. 정호가 네가 좀 이 장 감독의 의도를 알아서 네가 좀 고쳐줘. 그리고 이제 박정우 작가가 쓴 게 왔어요. 왔는데 네네네. 정말 제 의도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 박정우 걸 받아가지고 네. 제가 현장에서 다 고쳐줘.
1: 진짜. 그럼 나중에 영화 나온 거 보고.
0: 아 박정우 작가 되게 좋아했어요.
1: 아 오히려 좋아했어요?
0: 응, 저한테 했어요. 야. 그 두 소리에서 야야 하거든. 야. 인간미가 있다 너.
1: 아, 다행이다. 해피엔딩이다. 왜냐면 이거 가지고 청취할 수 있거든요.
0: 가족들끼리도 되게 친했어요. 나중에는.
1: 아, 장의진님께서 천재들끼리 싸웠네 라고 하셨고요. 팽진우님께서 감독님 얘기가 정말 영화 시나리오

0: 왜 박해 씨가 되게 잘생기기도 하셨지만 되게 좀 조금 저기한 부분도 있고 고령화 가족 같은 거 보면
1: 아, 네네네.
0: 한심한 삼촌 이런 걸로도 나오기도 하고
1: 어, 맞아요 맞아요
0: 예예예예 또 뭐 그 저기 막 연애의 목적 이런 거 봐도 되게 좀 한심한 맞아요, 캐릭터가 맞아요, 좀 맞아요. 되게 어울리는 분인데 그 그분이 아니시라면은 저는 오정세 씨
1: 아 오정세 씨도 어울린다
0: 네, 오정세 씨
1: 근데 이제 싱크로율로 보이는 박성광 씨가 가장 싱크로율이 웃긴 한데
0: 아, 알겠습니다
1: 근데 오정세 씨도 어울리고
0: 박성광 씨 좋아요
1: 예예 자 예. 이렇게 감독님에게 네. 하고 싶은 얘기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목격담도 좋고요. 미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스마트하게 달리고
4: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4: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4: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5: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6: 두드림 제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시기 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셀럽을 만나고 싶어 왕가 사는 남자의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제 아까 미뤘던 축하 다시 또 해드리겠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 백상예술대상 3관왕! 아, 영화 부문 대상의 유해진 씨, 그리고 신인 연기상의 박지훈 씨, 그리고 구은 임팩트상까지 다 챙기셨어요. 네. 와, 이 구은 임팩트상은 뭐예요, 근데?
5: 이게 그 한 해에 네. 영화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임팩트 있는 작품들에 하는데 이게 크고 흥행이 된 작품한테 주는 건 아니고 네. 갑자기 문제작으로 떠올랐다거나 네. 그에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4: 어쨌든 핫했던
5: 그렇죠. 이렇게 주는 상이죠.
4: 네.
5: 그래서 이 회사에서 구찌 여기서 네. 굉장히 저한테 고마워 하셔가지고 꽃을
4: 잠깐만
5: 꽃을
4: 꽃만 보냈어요?
5: 잠바도 하나 보내주셨어요.
4: 아, 그래.
5: 이제 그거 해서 네. 잠바 아주 고급스러운
4: 아, 송창원님께서 감독님의 구응 엠버서더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네, 하셨어요. 네.
5: 아니, 뭐, 엠버서더까지는 뭐 모르겠고, 네. 엠버서더가 또 안 돼요. 왜냐면 엠버서더는 아주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워야 되는데, 아. 요거는 그냥, 아. 그냥 임팩트만 줘가지고
4: 왜요? 예, 예, 예. 아, 사실 어쨌든 주요상을 다 휩쓴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감독님 입장에서는 어떠셨나요? 네. 그 영화의 감독님 입장에서는 다 휩쓸 건 다 휩쓰셨는데.
5: 제가 가장 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두 분이 네네네. 받으셔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좀 아, 유지태 씨도 나무조연상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4: 진짜 맞아.
5: 네, 받을 만했는데 또 이성민 선배님이 또 워낙 어쩔 수가 없다 해서 잘하셔가지고. 아.

0: 쟁쟁했죠 후보들이.
1: 예. 그리고 뭐 전미도 씨도 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예. 올랐었는데 전미도 씨는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오셨더라고요. 너무 해맑게.
0: 아,
1: 네, 너무 해맑게 네. 기대를 하고 오셔가 안 하고 오셔가지고 네. 되게 마음이 편했어요. 마음이 편했는데 네. 그 지태 씨하고도 얘기해봤는데 지태 씨랑 저랑 둘은 말은 안 해도 내심 네. 아, 가능성 있지 않나?
0: 아, 그치.
1: 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워낙 네. 또 저 이성민 선배님 워낙 강력하신 분이어서
0: 그렇긴 해요. 네. 그래도 뭐 감독상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진짜 좀
1: 감독상은 제가 사실 그 전날에 네. 그 세계 주인의 윤강한 감독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0: 아, 네.
1: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감독상은 꼭 감독님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0: 아, 이미.
1: 그럼 나는 네. 그 세계 주인을 너무 좋아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0: 아, 그렇군요. 네.
1: 진짜 가치 있는 영화고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감독님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 윤강 감독님 또 그 막 그 지식인 착한 지식인 있죠.
0: 네.
1: 아니에요, 감독님. 이러셨는데 결국 그분이 네. 따내셨죠.
0: 네. 뭐 어쩌면 받을 분이 받으셨다. 라고 네, 생각할 네,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네. 왕사남 팀 뒤풀이 네. 분위기가 엄청 좋았을 것 같긴 한데
1: 좋았죠,
0: 모두가
1: 좋았죠.
0: 상을 받았으니까.
1: 좋았죠. 사실은 이제 유해지 씨가 이제 남우주연상 후보였잖아요.
0: 네.
1: 남우주연상 후보였는데 남우주연상 그 얼굴에 박정민 씨가 받으셨잖아요.
0: 네, 네, 네, 네.
1: 얼굴이라는 작품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고
0: 저도 진짜 재밌게
1: 너무
0: 봤어요.
1: 너무 잘했잖아요.
0: 네.
1: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너무 잘 돼 있는데 어? 유해진이 남우주연상 아니면은 우리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홀대 받은 건가? 이런 생각이 된 거죠.
0: 그럴 수 있죠.
1: 우리끼리는 누가 봐도 유해진만큼은 남우주연상
0: 네,
1: 확실하다.
0: 네, 네, 네, 네.
1: 이렇게 박지훈 씨도 타시고 뭐 저도 뭐 굿즈 이걸 탔지만
0: 네.
1: 근데 유해진 씨가 뭐 안 탔다고 들으니까
0: 네.
1: 어떻게 되는 거지? 막
0: 뭐지?
1: 이러는데 갑자기 대상 유해진 씨 나오면서
0: 야.
1: 다들 만세 불렀어요. 그 왜 그거
0: 월드컵처럼
1: 어. 그거 보셨나요? 영미 씨는 옛날에 88 서울 올림픽 개최 결정이 나는 순간이 있어요. 스웨덴의 바덴바덴이라는 도시에서 그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0: 네.
1: 아나빌드 서울.
0: 와!
1: 우리 예진 씨가 대상 받을 때 다 그 완전 껌충.
0: 와, 진짜 그랬겠다.
1: 네, 그래가지고 가면서도 너무 분위기 좋았고 그리고 와. 이제 뒷풀이 장소 가서 진짜 너무 축배를 예, 네, 너무 축배를 제대로 들었죠.
0: 그때만큼은 정말 마음 편히 마시고 놀고 그랬을 것 같아요.
1: 어이, 그리고 막 이제 막 그 막 그 막 그 서로 마름졸이었던 거
0: 네.
1: 시상식에서 그런 거 얘기하고 예, 네, 아우 너무 좋았어요.
0: 아, 근데 또 잠깐 네. 생각을 해보니까 네. 왕가사라는 남자가 감독님의 첫 사극 영화잖아요.
1: 네, 네, 그렇죠, 그렇죠.
0: 오, 근데 첫 사극인데. 어쨌든 대박이 난 거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첫 시나리오
1: 너무 안 좋아서
0: 네.
1: 아무도 한국 영화에 투자 안 할 때였고 게다가 사극은 이 관객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거의 10년에 한 편 괜찮은 영화가 나오거든요.
0: 그래요?
1: 네, 굉장히 타율이 좋지 않아요. 생각보다.
0: 저는 아예 반대로 알고 있었어요.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관상이 몇 년도. 그다음에
0: 아~
1: 또 10년 후에 뭐. 뭐 그 더 뭐 10년 전에 뭐가
0: 이렇게
1: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사극은 쉽게 말하면 굉장히 리스크 이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0: 아~
1: 이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0: 네,
1: 그런
0: 잘못 알고
1: 그런
0: 있었네.
1: 장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극의 맹점이 뭐냐면 해외 수출이 잘 안 돼요.
0: 네. 아, 아.
1: 해외 수출이 잘 안 돼요. 한국
0: 아~
1: 사극은 사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자체 그리고 이제 이게 투자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극 특히 이런 역사극의 사극인데 그냥 이 판타지가 아니고 역사극의
0: 그쵸.
1: 문제점은
0: 네.
1: 결말을 알면서 본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스포를 알고 보는 거니까.
1: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이제 안 하겠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이제
0: 부담이 컸을 것 같아요, 진짜로.
1: 그리고 투자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투자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안을 수락한 다음에도 투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나리오 썼어요. 그 시나리오 수정을 이제 저도 해야 되잖아요.
0: 근데 어떻게 투자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뭘로? 그냥 시나리오 하나로?
1: 그 시나리오가 했는데 네. 이제 캐스팅을 해야 되잖아요.
0: 네, 네.
1: 캐스팅을 누가 해야 되냐? 그럼 그냥 아주 상식적이에요. 조선에 있는 서민의 얼굴이 누구냐?
0: 아.
1: 유해진이다. 국사책을 찍고 나온 유해진이야말로 이 조선의 이 서민이다.
0: 아.
1: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유해진 씨 사극 타율이 굉장히 높아요.
0: 어, 맞아요.
1: 왕의 남자도 있고 해적.
0: 네. 에이.
1: 또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그리고 또 뭐죠 그 저기 올빼미도 대성공을
0: 진짜 공교롭게도
1: 예 네, 왜냐면 사실 우리 국산책에 보면 전형적인 우리의 얼굴이에요.

0: 심지어
1: 우리 얼굴입니다.
0: 저희 그건. 아버지랑도 닮았어요. 네. 이진 씨가
1: 아, 그러세요?
0: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랑도 닮아가지고
1: 전형적인 우리 얼굴이고 구한말 막 성교사들하고 찍은 조선의 양민들 보면 네. 그분들이 계세요. 의병장들 다 그분들이에요.
0: 맞죠.
1: 그래서
0: 그래. 네.
1: 지금 우리가
0: 장벽이 없다.
1: 우리가 햄버거 피자 먹고 이래서 얼굴이 이렇게 됐나 봐요. 우리 얼굴이 많이 서구화 되긴 했는데
0: 네.
1: 어쨌든 그리고 유해진 씨가 또 그게 컸어요. 그러니까 유해진 씨가 굉장히 서민적인 역할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0: 아, 그렇죠.
1: 네. 외모도 좀 그쪽이지만 서민적인 역할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이 서민적인 역할에서 특히 이 코미디,
0: 네.
1: 이 연기 자체가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코미디 연기가 맞아요. 되게 출중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네. 또 그런가는 반면에 뒤쪽에 굉장히 그 감정 연기가 큰 게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것까지 동시에 이걸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배우 중에 우리나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0: 아, 그렇죠.
1: 안영민 씨도 아시지만 네. 코미디는 호흡이 그 타고나야 그럼요. 되는 거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예. 네, 근데 그건 타고나야 되는 거고 네. 뒤에 연기력은 뭐 타고나야 되지만 내가 개발해서 할 수도 있고.
0: 네.
1: 근데 아무튼 그 두 개를 두 시간 동안에
0: 끌고 가줘야 되잖아요.
1: 캐릭터를 예, 꽉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유해진 씨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유해진 씨께 드렸고 유해진 씨가 또 원래 유해진 씨가 한번 신화를 잡으면 되게 오래 봤어요. 그래서 진짜 명 짧은 감독은 못 기다리고 이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0: 아, 오히려 다른 일을 선택할 정도로
1: 농담입니다.
0: 네. 저희는 기사화하지 않습니다 이런
1: 예,
0: 걸.
1: 예, 예. 네. 아무튼 아니, 굉장히 오래 보는 분인데 제가 이제 이거 좀 빨리 봐줬으면 좋겠다. 이거 진짜 빨리 봐줬으면 좋겠다.
0: 빨리
1: 했는데 정말 이례적으로 빨리 보고 오케이 했어요.
0: 와.
1: 오케이 해서 이제 유해진 씨가 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그때 박지훈 씨도 캐스팅이 됐었죠. 아. 박지훈 씨.
0: 박지훈 씨도 거절했다고 들었는데 처음에.
1: 네.
0: 예.
1: 박지훈 씨는 이제 부담됐다고
0: 아,
1: 단종이라는 이 임무를 하는데.
0: 그렇죠. 그 나이에 사실 네. 이 왕의 역할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1: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투탑이잖아요.
0: 네, 네, 네.
1: 유해진 씨 어몽도 있지만은 여기 단종 이용이가 그렇죠. 있잖아요. 엄청 큰 역할이잖아요. 이걸 자기가 다 끌고 간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계속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거절해가지고 계속 이제 또 만나자고 했죠.
0: 네.
1: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도 제가 충무로에서 영화계에서는 그래도 제가 좀 이렇게 잠밥이
0: 에.
1: 경력이
0: 에.
1: 그러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0: 네.
1: 제가 나름 굉장히 선배 축에 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만나자 그랬는데 안 만나면 조금 실례인 거예요.
0: 아, 그렇죠. 그 친구 입장에서는
1: 그 점을 이용한 거예요.
0: 아.
1: 저는 그 점을 이용했어요. 그 점을 이용했고
0: 기가 막히게 이용하셨네요.
1: 그리고 자꾸 그런 네. 뉘앙스를 흘렸어요. 농담으로. 내가 너 잘되게 하긴 힘들어도 끌어내릴 수 있다? 그런 뉘앙스를 계속 살짝.
0: 와, 네. 근데 진짜로 박지훈 씨가 저는 저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그 약한 영웅도 잘 봤거든요.
1: 네네.
0: 근데 정말 처음 시작함과 동시에 박지훈 씨 나오자마자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1: 맞아 그렇게 얘기했었던 분들 많더라고요.
0: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매력이 있는 배우예요.
1: 네.
0: 너무너무 캐스팅을 잘해주셨고 박지훈 배우도 너무너무 잘해줬고 그리고 이 영화를 선택해줘서 제가 다 감사하더라고요.
1: 아, 저도 그렇게 박지훈 씨한테도 네. 너무 고맙게 생각하죠.
0: 네.
1: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박지훈 씨가 아니었으면 누가 했을까? 물론 이제 후보들은 있었어요.
0: 누구 있었어요?
1: 그 얘기하면 또 기자분들이 또 부리치고
0: 아,
1: 기사를 쓰고
0: 저희는 기사화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 그
0: 예.
1: 있었는데 계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박지훈 씨가
0: 그래.
1: 해야 되는
0: 없어. 역할. 제가 생각해도 없어요.
1: 그래서 계속 이제 박지훈 씨가 고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계속 만나자. 그래서 계속 이제 설득을
0: 그러면 거죠. 우리 박지훈 씨한테 음성 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너무나 감사한 존재잖아요.
1: 지훈아. 광고 잘 찍고 있니?
0: 아이고.
1: 예. 네, 그리고 저 이번에 저 그 취사병 응?
0: 맞아요.
1: 그거 이제 하더라.
0: 네.
1: 내가 아직 못 봤어. 미안하구나. 미안하구나.
0: 보셔야죠.
1: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미안한 사람이다. 자, 미안하고 아무튼 취사병 근데 너무 반응이 좋고 재밌다 하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응원하면서 볼 것이고 다음 작품들도 계속 이제 볼 거고 그리고 아, 네가 첫 번째 장편 상업 영화를 나와 같이 해 줘서 너무 고맙고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 다음 광고도 잘 찍으렴.
0: 아이고 첫사랑 같은 느낌일 것 같아. 정말로. 예. 자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셀럽을 만나고 싶어 천만거장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백진화님께서 혹시 다음 영화 구상 들어가셨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1: 아니 지금 뭐 이것저것 작품들 이제 검토하고 있어요.
0: 아, 네. 검토 중이신 구상, 거구나.
1: 예, 아, 네, 그렇죠.
0: 뭐 디테일하게 아직 들어간 건 없고.
1: 어.

0: 없어요, 없어요.
1: 저예산 독립 영화를 찍으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도.
0: 아, 그게 유튜브에 아. 연기성이라는 그 유튜브가
1: 저희
0: 있잖아요.
1: 회사에서 하는.
0: 네, 네. 그렇죠. 김의성 씨하고 예. 임명주 씨가 하시는 그게 이제 페이크 다큐 같은 아. 가상극 같은 건데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1: 아, 그러셨군요.
0: 이제 저예산 독립 영화를 찍는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배우들한테 뒷돈을 받는 예. 예, 그걸 찍었어요. 근데 아. 그걸 이제 어떤 기자분들 몇몇 분이 내용은 보지 않으시고
1: 그걸 또 팩트인 것 마냥
0: 그거를
1: 쓰시군요.
0: 그냥 저예산 영화를 찍는다
1: 아,
0: 이렇게
1: 정말.
0: 그래서 그래서 이제 소문이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1: 네, 7728번님께서 혹시 다음 영화에 안영미 씨를 출연시켜 주실 건가요? 라고 아, 예. 제 속마음을 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예. 이따 아이고. 커피 쏠게요.
0: 아, 예. 예, 예.
1: 네. 근데 저희 네. 회사가 정말 냉혹한 게 뭔지 아세요? 식구라고 해서 절대 쓰는 게 없어요. 우리 송 선배님도 네. 본인 너튜브에 저 안 써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1: 서로 이렇게 연줄로 뭐 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냉혹해요.
0: 이게 네. 굉장히 저 구라파적인 느낌이에요.
1: 아, 예, 정말.
0: 그러니까 서유럽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인맥 뭐 이런 아, 게 아니고
1: 없어, 없어요,
0: 예, 예,
1: 전혀.
0: 예, 예. 예. 예.
1: 그럼 그래요. 만약에 제가 오디션을 본다면
0: 오디션을 본다?
1: 편견 없이 저를 봐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0: 오디션을 본다면 편견 없이 볼 수 있죠.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나 네. 우리 조 감독이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1: 아, 왜?
0: 왜냐면 진짜 조 감독이 먼저 보고 네. 그다음에 조 감독이 감독님 안영미 씨 저 이번에 했는데요. 한번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만큼 신뢰가 가는 건 없거든요.
1: 아.
0: 그러면 진정으로 편견이 없이 볼 수 있어. 안 그러면은 제가 1대1로 뵈면 그 전부터 안영미 씨랑 앉아가지고 농담 따먹게 하다가 아, 그걸 그렇죠. 해볼까? 이렇게 되면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조 감독님을 먼저 제가 꼭 찾아뵙는 걸로. 그러면은 저 네. 말고 네. 진짜 같이 한번 작업해보고 싶은 배우 혹시 있으세요?
0: 아,
1: 이 배우랑 진짜 좀 한번 좀 또 사석에서도 만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좀 같이 좀 인연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배우분은
0: 사석에서 만난 적은 없지만 네 이래봤으면 좋겠는데요.
1: 내가 차기작을 만든다면 좀 이 사람이랑 좀 했으면 좋겠다.
0: 이런. 아, 이게 되게 많았는데 왜 갑자기 여기 들으니까 머릿속 하얘졌죠? 엄청 많았는데.
1: 아,
0: 그리고 저는 이거를 어디 핸드폰에다 써고 다녀.
1: 아, 같이 해보고 싶은 사람.
0: 영화나 드라마 보다가 아. 저 조그만 여기라도 뭐 나오잖아요. 아, 그럼 나중에 크레딧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확인해요.
1: 아.
0: 그래서 이 사람 전작들을 이제 찾아봐요. 찾아보고 다음에는 이 사람 꼭 같이 이 사람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해야지. 아. 근데 그분은 모르고 계시겠죠.
1: 아, 네. 그러면 일단 지금 핸드폰에는 있겠네요. 그분이 네, 누군지 이제 네, 메모에는 네, 있겠네요. 자, 우리 캐스팅 천재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0: 네.
1: 아, 지금 네. 시간이 또 부족한데
0: 아,
1: 혹시 5분 더 연장 가능할까요? 혹시 노래방처럼?
0: 시간이 부족한데 5분 어떻게 연장하나요?
1: 아, 지금 왜냐면 지금 끝낼 시간인데 네. 3부 끝낼 시간인데
0: 아,
1: 예, 5분만 예. 조금만 더 있어 줄 수 있어요?
0: 아, 예, 예, 예, 예.
1: 어려우신 분이라 저희가 이렇게 사정사정을 해야 됩니다.
0: 얘네 같았으면 막 더 해! 이랬었는데,
1: 이렇게 어렵게 허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추천곡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0: 네, 저는 이제 이 빙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곡인데요.
1: 네.
0: 캐롤의 고전이죠.
1: 네.
0: 캐롤의 고전. 캐롤을 길거리에서 들을 수 없는 슬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그 옛날에는 항상 기억나시겠지만 길 거리거리마다
1: 네.
0: 막 캐롤들이 나왔었는데 신나는 캐롤 이런 묵직한 캐롤들 나왔었는데 사실 캐롤 중에 제일 전투 좋은 게 이 곡인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회화적이야. 아. 뭐냐면 계집애도 눈이 내리고 밤에
1: 아.
0: 마당에도 눈이 내리고
1: 근데 지금 너무 계절과는 상관없는 노래를 또 선곡해 주셔서
0: 그거 내 마음이죠.
1: 계절과 시간대와 상관없는 노래를 알겠습니다.
0: 네, 메타버스
1: 워낙에 지금 너무 경거망도 안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절감까지 이르셨어요.
0: 알겠습니다.
1: 그러면 여름을 앞둔 상태에서 빙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듣고 올게요.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셀럽을 만나고 싶어. 천만거장 캐스팅 천재 곧 저 안영미의 감독님이 되실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목격담과 질문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0130번님 감독님 몇 년 전에 부산 중앙동에 멸치쌈밥 드시러 오셨더라고요. 제 뒤에 계셨는데 아, 내가 저래 시끄러운 사람을 알 리가 없는데 뭔가 익숙했걸랑요? 나중에서야 알아보고 너무 좋은데 부끄러워서 사이다만 전하고 왔네요. 기억나시나요?
4: 아, 사이다를 주셨군요. 네. 아, 이거.
3: 팬이라고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주셨나봐요.
4: 아, 사이다를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마 근데 저희가 제가 탄산음료를 안 먹어요.
3: 아.
4: 그래서 아마 그 탄산음료는 저희 가족이나 아마 저희 일행이 먹지 않았을까. 예, 예, 예. 예, 잘 먹었습니다. 어쨌든
3: 드시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에 더 집중하셨었나 봅니다. 예. 어쨌든 멸치쌈밥은 기억이 나시죠?
4: 아, 그럼요, 그럼요.
3: 예예예. 예, 예. 자, 장항준 감독님 한번 읽어주시죠. 예. 예.
4: 자, 0942 장항준 감독님 저 기억하실지요? 윤서 동작구민센터에서 초2 때 발레 가르친 선생님입니다. 영화가 너무 잘 되셔서 더 반갑습니다.
3: 예, 와, 발레 선생님 기억나세요? 저,
4: 우리가 이제 동작 그 저기 뭐 우리 저 신대방동에 살았거든요.
3: 예, 예,
4: 그
3: 예.
4: 근처에 동작 구민센터가 있었어요.
3: 아.
4: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저희 딸이 어렸을 때 발레를 배워 가지고 이제 그 되게 신기했어요. 그 울망졸망한 애들이 발레복을 입고
3: 네.
4: 단체로 막 몸을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하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3: 그치. 와, 얼마나 그게, 귀엽겠어. 그리고
4: 막 그 애들이 막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3: 네.
4: 열심히 하고 막 자기가 아름답다는 착각과 환상에 빠져가지고 그 아이들이
3: 자기는 블랙스완이야.
4: 우리가 볼 때는 배 볼록 나오고
3: 너무 귀엽죠. 우리는
4: 포동포동한 애들이 막 자기들끼리는 지금 백조예요. 백조. 네, 그게 너무 인상
3: 너무
4: 깊었어요.
3: 너무 귀여워. 상상만 해도 너무 귀여워.
4: 아, 이거 선생님 반갑습니다.
3: 예. 그러면 윤서 양은 지금도 혹시 발레?
4: 지금. 예, 지금은 이제 대학교 2학년.
3: 아, 대학교 예, 2학년. 예, 예, 예. 예. 자, 이영열님께서 감독님 왕사남 터지시고 예. 부인이신 김은희 작가님께 카드 주셔서 얼마까지 긁게 하셨어요? 궁금해요.
4: 아, 예. 뭐 카드라는 건 계속 사실 저희 부부 사이에 왔다 갔다 했었고요.
3: 아, 예, 예, 예.
4: 네, 제 카드도 이제 김은희 씨가 쓰고.
3: 아, 그러셨군요.
4: 저도 김은희 씨 쓰고. 그런데 이제 제가 용돈을 아주 크게 쏘기로 했습니다.
3: 얼마 정도? 어느 정도?

0: 되셨어요.
1: 아이고, 예, 맞아요.
0: 어떻게 충북 괴산에 또 가게 되셨어요?
1: 아니, 거기서 이제 강연 요청을 해주셨는데 딴 데 같았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0: 아, 근데 왜
1: 괴산이라는 지명을 생각하니까 어, 되게 이국적인 느낌도 들고.
0: 아,
1: 예, 괴산?
0: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1: 괴산 한번 가볼까? 일도 없었어요, 마침 그때. 아~ 다른 거라 뭐가 없어져가지고.
0: 네네네.
1: 어, 그럼 괴산 한번 가보자. 아~ 해가지고 괴산에 갔는데.
0: 네.
1: 거기 굉장히 막 엄청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0: 야.
1: 네, 환영해 주시고 그
0: 멕시코에 BTS 간 것 마냥.
1: 아, 예, 예. 그

0: 안영미 씨 아는 분들은 다 그 진가를 알고 계세요. 예.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예의 바르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1: 예, 예. 감사합니다.
0: 아무튼 우리 안영미 씨 계속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그럼 제가 만약에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러면은 감독님 같이 한번 하실 생각 있어요?
0: 아, 봐야죠.
2: 보고
0: 해야지. 보고 내가 바보야? 쓰는 대로 다 해요?
2: 네. 안영미인데?
0: 안영미지. 네. 안영미니까 제가 그래도 아주 천천히 자세히 보겠다는 거죠. 안영미니까.
2: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선혜수님께서 장 감독님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들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잘 살아오신 듯합니다. 꽃과 돌을 함께 부딪히면서 더 성장하실 것 같고요. 팬으로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1435번님께서 정말 1600만 영화 감독은 이 정도 비범함은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가시기 전에 네. 우리 두댕이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한 곡 더 추천 부탁드릴게요.
0: 네, 오늘 제가 갑자기 추천곡 하나 더 얘기하시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네.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 네. 그 김민기 선생님이라고
2: 계시잖아요. 예, 알죠, 알죠.
0: 김민기 선생님의 그 가을 편지. 여기 넷플릭스에 보면 뒷끝 김민기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전 그거 보면서 울었어요.
2: 지금 겨울에서 이제 가을로 돌아왔네요.
0: 그러네요.
2: 예, 예, 계절을 거꾸로 가시는 양반입니다.
0: 좀 명곡입니다. 예.
2: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저희는 예. 김민기 선생님의 가을 편지 들으면서 감독님 보내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셀럽을 만나고 싶어 천만 거장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
0: 안녕.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마돈나 라 이슬라 보니타 듣고 왔고요. 7042번님 장항준 감독님 가셨나요? 아 예전에 라디오 진행하실 때 제가 자취할 곳을 장항선 라인 쪽 가야 할지 아니면 장항 IC 쪽으로 가야 할지 물어봤는데 문자를 읽긴 하셨는데 그때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때 왜 안 해주셨나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 같아도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안 받아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댕이들 사연 한번 볼게요. 2522번님 아 내 차 앞에 이중주차해둔 차 때문에 차를 못 빼고 앉아있어요. 덥다 더워 차주 양반 전화도 안 받고 이거 언제 오나. 아 진짜 이거 진짜 민폐다. 그 오늘 정말 덥잖아요. 아 정말 이중주차할 때는 요거 진짜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요거 민폐입니다. 우리 두댕이들 중엔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7288번님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가 4,9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와서는 맛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비싼 거 샀다고 뭐라고 했더니 아 이게 다 경험이야 라고 반박하네요. 네 집 딸인지 똑 부러지는구먼. 그래 이런 것도 경험이지 뭐. 비싸다고 다 맛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 배웠으면 됐어요. 5119번님 편의점에서 근무 중입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학교 시간이라 매장에 초등학생들 10명이 한 번에 들어오는데 참고로 3시 30분 넘어가면 중학생들도 학교 길이라 그때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 그 타이밍에 영미 누나가 학생들한테 두 대 많이 들어달라고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틀어놓을게요. 와 그러면 지금 친구들 와가지고 컵라면 때리고 있겠네? 어? 어떻게 저기 두 대 얘들아 안영미 이모 누군지 아니? 할리라예! 할리라예! 아 모르겠어? 그러면 꾸러기 천사들은 알고 있어? 꾸러기 천사들 그 빨간맛 선생님이야. 빨간맛 선생님이 지금 MBC 라디오 2시에 데이트 하고 있거든. 두 대 좀 많이 들어주지 않겠니? 얘들아 일어나십시오! 두 대 들어줘! 어때 홍보가 됐나 모르겠네요. 9687번님 금융기관인데 두 대를 객장에 틀고 업무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중앙 새마을금고 파이팅 응원해주세요. 엄마나 감사합니다. 객장이 근데 뭐예요? 객장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손님분들 있는데 거기에 그냥 크게 틀어놓고 계신다고요? 와 정말요? 와 그렇다면 또 파이팅 해드려야죠. 해운대 중앙 새마을금고 파이팅! 할리라예! 자 많이들 들어오이서잉. 자 사연 보내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아 저희가 아까 장항준 감독님 오셔서 너무 좋긴 했지만 너무 계절감과 그리고 시간대와 좀 다른 그런 좀 차분한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달려볼게요. 블랙핑크의 Go!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4: 현대에서 효자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 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도 섭취하는 콩콩 효소에서 효소 유산균,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 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오른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5: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의 학연사 퀴즈 정답 바로 피클 콜드 스프 오이 냉국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0486번님, 4860번님, 주미경님 세 분께 김치 세트 보내드릴게요.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장항준 감독님 덕분에 계절을 조금 우리가 혼돈스러웠잖아요. 혼돈스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름이라는 걸 확실히 좀 말씀드리고 갈 겸 이 노래로 갈게요. 와우, 여름이다! 장항준 감독님 지금 여름이에요! 자, 환인제약 쉐보레 신났다 여름이다!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경보주차 개관 중 오뚜기 카레 슬림웨이 다이어트 포스코 ENC 지금이 무슨 계절이냐고요? 여름이에요. 우리 다 우통 먹고 놀자고요. 한국세무사회 브람스 안마의자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IS 동서 우미건설 컨소시엄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모두들 아셨어요? 지금은 여름이라고요. 1482번님께서 역시 두 대는 이거지 좋네요 잠이 확 깬다. 네, 저분 이제라도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끝곡 쿨의 해변의 여인 들려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린 내일 또 해두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충북 증평에 있는 보강천 미루나무숲. 보강천을 따라 커다란 미루나무가 길게 늘어선 생태공원인데요. 미루나무 사이로 넓은 잔디밭과 꽃밭이 이어지고 빨간 풍차 하나까지 더해져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보강천 미루나무 숲은 이맘때가 특히 예쁜 곳인데요. 하늘 높이 솟은 미루나무 아래로 양귀비와 데이지, 튤립 같은 꽃들이 알록달록 피어 있어서 말 그대로 꽃길을 걸을 수 있고요. 거기다 키 큰 미루나무 사이로 바람 스치는 소리까지 들려오면 그냥 걷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네요. 미루나무 사이로 바람 스치는 소리라니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5월 13일 수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 편안함의 어떤 대명사 같은 그런 뮤지션이죠. 이제는 잭 존슨의 I Got You 들으셨어요. 역시 잭 존슨 편안합니다. 잭 존슨은 서퍼죠. 하와이 출신의 서퍼 뮤지션. 참 그래서 그런지 이 잭 존슨의 음악에는 자연이 묻어있어요. 그래서 뭔가 참 어쿠스틱하고 어쿠스틱 기타 하나와 목소리 이 정도 그리고 좀 뭐 다른 악기들은 굉장히 미니멀하게 나오는 음악인데 굉장히 듣기가 좋아요. 오늘 같은 날도 참 잘 어울리네요. 잭 존슨의 음악은 주로 이제 일요일 오후에 참 들으면 정말 좋은데 오늘 한 주의 중간 수요일에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잠시나마 좀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잭 존슨의 음악에 좀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허아름님, 순디

그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이렇게 친구같이 옆에서 이렇게 제잘제잘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음악도 나오고. 어머님 계속해서 또 완벽한 하루 끝나면 탁 끄지 마시고 오늘도 아마 장기하 씨가 배철수 DJ를 대신해서 또 오실 테니까 또 이렇게 계속해서 FM4U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영님, 살짝 여름의 향기가 나는 오후입니다. 오늘도 반가워요. 아, 곧 여름이 될 것 같은 그런 오늘 그런 메시지를 받은 느낌이에요. 좀 덥더라고요. 자, 오늘 완벽한 하루 이상수님이라는 수요일의 코너 젠지의 음악이

0: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로 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큐.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5: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리버마켓에서 열리는 케이블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4: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5: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6: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정훈이 피처링 하림의 사랑이 시작된 날 들으셨습니다. 아우, 정훈이 씨의 목소리도 너무 좋고 중간에 나오는 하림 씨의 목소리도 참 반갑네요. 아, 하림 씨. 언제 한번 우리 완벽한 하루에서 하림 씨의 노래 라이브로 듣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만간 우리가 한번 하림 씨의 라이브를 한번 계획을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 들었고요. 9405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라디오 들으면서 아기랑 산책하는 게 하루 루틴이 되어버렸어요. 순며 들었네요 하셨습니다. 아기랑 이렇게 산책하면 참 뒤뚱뒤뚱 걷는 아기 모습이 귀여울 것 같아요. 같이 라디오 들으면서 좋은 음악 들으면서 산책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오늘 같은 날도 날씨는 좀 덥지만 그래도 가볍게 산책은 또 이렇게 루틴처럼 하시면 좋습니다. 심재용님, 동네에 외국인 아이들이 몇몇 보이는데 오늘은 6살 정도 돼 보이는 외국 남자아이가 말을 걸었어요. 인사는 받았는데 대화할 자신이 없어서 후다닥 갈 길 가

0: 준디는 영어 잘하시나요? 아, 영어 힘들죠. 저 같아도 후다닥 이렇게 좀 영어를 좀 잘해서 스몰 토크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무리 어린아이에도 이렇게 좀 뭔가 더 문법에 맞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AI 순영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AI 순영?
1: 네, 순디.
0: 오늘 같은 이런 살짝 더운 날씨를 내용으로 외국인 아이, 6살 정도랑 되는 외국인 아이와 할 수 있는 간단한 그 스몰 토크 할 수 있는 인사말 영어로 좀 얘기해 줄 수 있니?
1: 네, 순디.
0: 좀 느려졌다. 엄청
1: 약간 국내에서 만날 수 있는 외국인 아이. 그 아이들이 모두 영어를 할 수 있다라는 오류를 범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아이는 영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랍권의 아랍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0: 아, 외국인이
1: 타 지역 어린이일 수도 있습니다.
0: 아, 외국인이 영어를 사용한다는 가정으로 해줘.
1: 네, 그런 가정으로 영어로 대화를 해드리겠습니다.
0: 자, 해보자.
1: Hi.
0: Hi.
1: How are you?
0: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럼 뭐라 그래?
1: Today is so hot.
0: 아,
1: good luck to you. Good job, boy.
0: 아, 크러쉬의 노래 듣겠습니다. Steve Wonderlust.

크러쉬의 스티브 원더러스트 들으셨습니다. 약간 스티비 원더 같은 음악을 또 해서 이 제목도 아 너무 멋있네요. 0804 쓰시는 분이 인간미 느껴지는 두 분의 영어 토크라고 두 분이라면 전 AI 순영도 사람으로 치면 아 그렇죠. 그러면 두 분이지만 영어라는 게 뭐 그렇게 뭐 깊게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Hi, how are you? 아니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거 괜찮네요. 백신사님 아이디어 좋습니다. 네. 자, Electric Light Orchestra.

0: 요즘 선곡에 한창 물이 오른 분이죠. 토마스 쿡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토마스 쿡입니다.
0: 잘 지내셨죠?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1: 아, 지난주까지는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이벤트, 큰 이벤트들이 있었죠.
0: 그렇죠. 네. 네.
1: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모이고요. 식사 시간 갖고 그리고 또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옷 정리를 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이제 괜한 일을 건드린 거죠.
0: 네. 그래서
1: 아직까지
0: 이사 가는 집 같은 느낌으로 지금 있는 건가요?
1: 네, 당일 분위기로 이제 변했 이사하는 당일 분위기로 변했었는데 지금 정리가 아직 미처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 분량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지금 고민이 좀 되네요.
0: 오늘 아무거나 입고 왔네요.
1: 네?
0: 아무거나 입고 오고 안경도 아무거나 쓰고 오고
1: 지금
0: 좀 옷이 좀 지난주에 본 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요?
1: 지금 이사 당일의 분위기가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양말이랑 신발도 겨우 찾아서 신고 나왔는데
0: 그래요? 참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고 제가 네. 보니까 SNS를 보니까 토마스 쿡 콘서트를 해요 또.
1: 아, 네.
0: 내일이 또 티켓 오픈이더라고요.
1: 내일이 오픈이죠. 또.
0: 어떤 공연을 하는 건가 이번에는?
1: 6월 6일날.
0: 네.
1: 네. 홍대 클럽 온웨어에서. 제가 기타 한 대를 가지고 지난번엔 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0: 맞아요.
1: 네,
0: 밴드도 밴드로 이렇게 구성을 했잖아요.
1: 화려했었죠. 네. 화려했었죠. 이번엔 네. 좀 소박하게 이야기 좀 위주로.
0: 아 그래요.
1: 그날 공연에서 제가 좀 입담이라고 제가 스스로 말하기 좀 부끄럽습니다.
0: 아니요. 저도 봤지만 네. 입담이 좋아요 공연 때.
1: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이제 터지면서. 잠시 좀 혼란의 상태를 맞이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0: 아예 얘기를 많이 하는 공연을 만들어보자.
1: 지금 샌리스트 어제 저녁까지도 준비했는데요. 네. 지금 다섯 곡 이상은 진도가 1시간 20분 보고 있는데요. 다섯 곡 이상은 곤란하지 않을까
0: 네.
1: 지금 생각 중입니다.
0: 그럼 그 공연의 제목은 기타와나?
1: 기타와나입니다.
0: 네. 그럼 기타하고 얘기하는 건가요? 기타하고 나하고 둘이 얘기하는 건가요?
1: 그 컨셉 나쁘지 않은데 기타를 한 대 세워두고
0: 널 만난 지도 언 15년이 흘렀구나. 네. 그때 참 너 쌌었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인가요? 그럼 이 공연은 약간 나의 노래 앵콜 같은 느낌은 아니고
1: 네.
0: 아예 다른 느낌인가요?
1: 사실은 그 나의 노래 많은 분들이 그 정도 찾아와 주실지 모르고 앵콜 공연을 준비되지 못했었죠.
0: 네. 아주 성황리에 지금 맞췄어요.
1: 너무 성황리에 맞춰서 네네. 지금 저도 아직 깨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분위기.
0: 저도

0: 자, 오늘의 주제는 풀사이트 바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오. 자, 일명 선베드 뮤직이라는 네네.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자, 지금 아마 이번 지금 시즌에 이 타이밍에 가장 많은 고민, 가장 큰 검색어를 차지하고 있는 게 네. 여름 휴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1: 그러네요. 네. 이제 오늘도 여름이 선뜻 다가온 느낌이었어요.
0: 저는 오늘이었어요. 오늘이 본격적인 여름이다.
1: 아, 여름의 네. 시작이다.
0: 네.
1: 아, 이렇게 보시는군요.
0: 목이나 창문을 열고 달릴 때 이제 팔뚝에 이렇게 느껴지는 감정을 딱 봤을 때 네네네. 이거는 여름이다. 저는 이제 오늘로 봤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오늘 참 이 선베드 뮤직이란 게 잘 어울려요.
0: 네. 여름 휴가를 가서 선베드에 누워서 들리는 음악들 보통은 그 풀장 옆에 있는 음악을 틀어주는 기기들이 많이 있죠. 그쵸. 거기서 선곡되는 곡이 나오기도 하지만 네. 이상하게 내 취향과 안 맞을 때가 있어요.
1: 그렇죠.
0: 네.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나는 이 그림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음악은 이런 걸 선곡을 했지. 아니 이 시간에 또 들어야 돼 음악을 이런 곡들이 계속 나올 때가 있죠.
1: 각자의 취향이 있습니다.
0: 취향이 있죠. 자, 여러분의 취향을 담아서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섯 곡을 골라왔습니다.
1: 자, 한 곡 한 곡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감상평 보내주시면은 우리 토마스 쿡이 또 좋은 선물 보내드리니까 노래 들으시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곡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첫 번째 곡 현명한 선택입니다. 레미 울프는 삶의 패턴, 삶의 박자, 템포 자체를 이 템포로 늦춰서 여름을 만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레미 울프의 곡입니다. 디스코맨.

0: 노래 중에 제일 멋있어요.
1: 네.
0: 와, 정말 정말 저는 이런 노래를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진짜 큰일 날 뻔했다.
1: 왜요?
0: 이 노래 안 듣고 죽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네.
0: 너무 이 심플하고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네. 신나고
1: 네.
0: 노래를 너무 잘하네요.
1: 네. 레미울프는 96년 미국 출신의
0: 네. 네,
1: 96년생이고 미국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0: 그렇군요.
1: 보컬의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본인이 작사 작곡도 가능하고 뭐 이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 개성 있는

0: 음악들 많이 하고 있고요.
1: 그렇군요.
0: 무엇보다 와. 이 정도 노래를 잘하면 곡이 그렇게 복잡하고 깊지 않아도 충분히 즐겁고 충분히 이렇게 다 줄 수 있다는
1: 느낌이 드시네요. 그런데 이런 음악을 만드는 게 네. 보통 내공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간단하고 심플하고 네, 네. 쏙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이 그루브가 네. 몸을 이렇게 흔들게 만들잖아요.
0: 전혀 지루하지 않고.
1: 맞아요. 네. 야, 오늘 젠지 음악 첫 곡부터 엄청난 곡이 나왔어요.
0: 네.
1: 이 진이님은 선베드에 누워서 얼굴은 밀짚 모자로 가리고 오른손을 들어 리듬 타게 되는 거예요.
0: 아, 멋인데요.
1: 리듬을 안 탈 수가 없어요.
0: 안 탈 수가 없죠. 네. 네. 자, 9709님의 사연입니다. 병맥주 들고 아무도 나인지 모르도록 선글라스 끼고 춤추고 싶어요. 흐물흐물하게 온몸에 힘 빼고요. 해주셨어요.
1: 대부분 얼굴 가리는 거죠. 장의지님은 더웠는데 살얼음 동동 뜬 밀면 한 그릇 한 기분이네요.
0: 와, 밀면.
1: 뭔가 시원해요. 음악이 거죠. 음악 자체가 시원해요.
0: 네. 그리고 김지현님의 사연입니다. 인문학 강의가 별건가요? 토마스 쿡님 선곡과 서사가 인문학 시간이네요. 해주셨습니다.
1: 야, 맞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뒤로 갈수록 아마 네. 또 이 썬베드 뮤직 풀사이드 바 여름에 듣기 좋은 음악들이 촤 이렇게 빌드업이 또 될 것 같아요.
0: 네.
1: 선물 한번 드릴까요?
0: 자, 김지연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지연님께는 필터 샤워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자, 첫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두 번째 곡이 또 기대가 돼요.
0: 자, 두 번째 곡은 리메이크 곡을 준비해봤는데요. 레미 우프가 미국을 대표하는 대표 여성 싱어송라이터라면 국내에는 스텔라 장이었습니다.
1: 아, 스텔라 장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0: 네. 좀 지적인 면도 좀 있고
1: 맞아요.
0: 음악을 소녀처럼 아름답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진지한 면도 또
1: 있는데
0: 그런 대단한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두 번째 곡은 스텔라 장의 곡을 골라봤습니다. 아름다워.

0: 스텔라장의 아름다워. 아, 이 곡은 원래 이제 윤수일 씨.
1: 맞습니다.
0: 아, 곡이죠. 네. 아, 이 곡 너무 좋아요.
1: 네.
0: 이 스텔라장도 굉장히 이 곡을 기분 좋게 잘 편곡을 했지만
1: 네.
0: 워낙에 또 원곡이 좋아요.
1: 네.
0: 아, 윤수일 씨의 원곡이 좋아서 참 여름에 정말 듣기 시원한 곡이죠.
1: 그 원곡이 갖고 있지 못했던 남성 보컬이 갖고 있는 약간 필연적인
0: 아, 또 알려주셨네요.
1: 네. 자, 5844님의 사연입니다. 시티팝의 계절이 왔군요. 여름마다 즐겨 들은 스텔라장의 아름다워네요. 지겨운 더위를 그나마 반갑게 하는 노래입니다. 주셨어요.
0: 이중구님, 그냥 노래가 어서 어디론가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 곡은 정말 시원함이 어떤 바닷가에서
1: 네.
0: 좀 약간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파도와 함께 밀려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1: 저는 이렇게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들고 아. 옆으로 뱅글뱅글 도는 아. 모습이 자꾸 아. 그게 떠올라 이 노래를 들으면 네네네. 리듬이
0: 파란 음료수로
1: 네,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네. 있는 아, 그런 네, 모습이 맞습니다. 자꾸 떠올라요.
0: 자, 선물 한번 드릴까요?
1: 자, 이진희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뷰티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진지 음악 풀사이드 바 플레이리스트 선베드 뮤직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말 아, 너무 여름이 더위가 자 젠제 음악 오늘 선베드 뮤직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스마트하게 달리고
5: 기름값 걱정 날리고
4: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5: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4: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5: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4: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6: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8: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9: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수요일의 코너 젠지의 음악 토마스 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가영님이 보내주셨어요. 저 친구한테 음악의 신 토마스 쿡님과 친하다고 허세 부렸어요. 토마스 쿡님 내 마음속에 저장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김가영님 아시나요?
2: 가영님이요? 네. 그게 꼭 중요한가요? 가영님께서 저를 마음속에 저장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1: 토마스 쿡 참 착해요. 저 같으면 누구시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 우리 토마스 쿡이 또 이렇게 김가영님 네. 친하죠? 네. 이 정도면 지금 완벽한 하루에서 지금 1년 이 훌쩍 넘게 우리 매주 수요일을 만나고

0: 같은데. 아무튼 김가영님 계속 친하다고 허세 부리세요. 네. 좋습니다.
1: 앞으로도 오늘, 가영님 곁에 가까운 곳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0: 네. 자, 2부 끝곡으로 W의 달빛처럼 들어드리고 토마스 쿡과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젠제의 음악 토마스 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젠제의 음악 주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2: 네, 오늘의 주제는 여행지에 가서도 나만의 호흡을 가지고 스스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만들어 볼 수 있는 음악 플레이리스트 일명 선베드 뮤직입니다.
1: 아, 이렇게 좀 그렇게 썬텐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썬베드라고 하죠. 누워 있는 네. 의자.
2: 아, 진짜 거기 누워 있는 순간이야말로

0: 천국이죠.
1: 그렇죠.
0: 걱정도 없고 쫓기는 스케줄도 없고.
1: 일단 거기 위에 있다는 거는 휴가. 휴가 진짜. 아니면은 휴가 그리고 어떤 물가. 네. 물가라는 얘기죠.
0: 맞죠. 네.
1: 그리고 날씨가 좋다.
0: 아, 너무 좋은 거죠.
1: 그리고 수영복을 입고 있다.
0: 맞아요.
1: 그런 공통점이 있죠.
0: 네.
1: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노래들.
0: 네.
1: 오늘 또 젠지 음악에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나요?
0: 자, 이 다음 소개해드릴 곡은 여름 하면 떠오르는 팀입니다. 저는 이 팀을 거의 여름과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거의 잘 안 듣게 되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여름에만 플레이하게 되는 여름 전용 밴드입니다. 페퍼톤스 음악.
1: 아, 페퍼톤스. 그렇죠. 네. 여름 정말 기분 좋은 음악하는
0: 너무 팀이죠. 잘 어울리죠.
1: 네. 맞아요. 페퍼톤스의 어떤

0: 페퍼톤스의 뉴 챈스. 네. 아, 굉장히 신나네요.
1: 아, 신나네요.
0: 이게 조금 몇 년 된 음악이에요.
1: 네.
0: 요즘에 새로운 페퍼톤스의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예전의 스타일인데. 네.
1: 한 초중기 초중기 스타일의 페퍼톤스.
0: 맞아요. 근데 굉장히 이때만 해도 아, 요즘도 그렇지만 네. 페퍼톤스는 언제나 에너지가 참 좋아요.
1: 재기발랄하죠, 진짜.
0: 그래서 정말 이런 노래는 여름에 들으면 참 신나고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약간 무슨 컨트리 음악 같은 그런 네. 그 스타일의 벤조?
1: 네.
0: 벤조 소리도 나고 아주 네. 참 열심히 하네요. 참 페퍼톤스.
1: 아, 페퍼톤스 음악은 참

0: 김상철님, 신난이 좋고 퇴근 시간이 다가와 아, 좋고 그래요. 드럼스틱 들고 치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1: 이재영님은 오늘 쿵님 선곡은 대체적으로 신나는 부분에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오늘따라 매출이 좋아서인지 음악이 더 신나네요. 아주 나이스라고 아, 축하드려요. 매출도 좋고 음악도 신나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재영님. 아 축하드립니다.
0: 자 그리고 김희승님의 사연입니다. 언젠가 괌으로 여행 갔을 때 스노클링하며 물고기 보며 요리조리 쫓아다니던 그 기분이 지금 느껴지네요.
1: 그래요.
0: 누워서 칵테일도 한잔하고 아 휴가 계획 세워야겠어요. 고고 해주셨습니다.
1: 이제 세우셔야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지금 빨리 예약하셔야지 안 그러면 늦어요. 선물 한번 드릴까요?
0: 네. 김희숙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뷰티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얼른 뷰티 상품권 받고 휴가 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진지의 음악 이어가겠습니다.

0: 한계를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2: 잠까지요.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돌아온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에어니플.
6: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젠지의 음악 토마스 쿡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풀사이드 바 플레이리스트 선베드 뮤직이라고 하죠.
1: 네, 선베드 뮤직입니다. 네,
0: 여름에 시원하게 듣기 좋은 그런 음악들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자, 다음에 틀어드릴 곡은 지난 소개해드릴 곡들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인데요.
0: 네.
1: 여행 가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리의 즐거움이나 비트나 리듬감으로 나의

0: 같은 네. 사람들의 해외 고민.
1: 해외 고민.
0: 야, 이 정말 우리가 이제 음악이 나가면서도 그런 네. 얘기를 했지만 이 낯선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재즈 음악의 맛을 네. 들인 어린 음악 퀴즈들이 정말 많았어요.
1: 많죠.
0: 저도 그렇고
1: 저도 그렇습니다.
0: 토마스 네. 쿡도 그렇고 네. 이 고찬용 씨의 이 기타가 네. 정말 충격이었죠. 네. 어떻게 이런 기타를 칠 수가 있지? 그전까지는 정말 한국 가요에서는 이런 기타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1: 이런 리듬과 이런 화성.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화성을 편안하게 들리게끔 이렇게 마치 결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0: 참 듣기가 좋아요. 지금 네. 들어도 너무 멋있는 음악이네요.
1: 아, 그리고 이 곡에 담겨있는 이 여유와 낭만.
0: 맞아요.
1: 아, 이게 참 나른한 여름 오후에 듣기 참 최고급 상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박혜연 님이 와우, 이 노래 옛날 옛날에 테이프 늘어지게 들었었는데 지금도 가사가 저절로 나오네요. 아, 이건 또
1: 저절로 따라 부르게 되네요.
0: 옛날 사람 또 나왔어요. 네. 네.
1: 자, 구혜찬님의 사연입니다. 잠시 일 걱정이 들더라도 리듬과 멜로디가 너무 흥겨워서 그 걱정이 그냥 날아갈 것 같은 곡이네요. 해주셨습니다.
0: 맞아요. 아, 그래요. 안정현님은 그래 오늘도 토마스 쿡님 선곡 센스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네요. 눈 감으면 풀사이드 바야.

0: 앉아 있는 느낌. 초여름 느낌 확 사네요. 아, 아
1: 고맙습니다.
0: 오늘 선곡이 너무 좋아요. 오늘도. 네,
1: 아, 고맙습니다.
0: 낯선 사람들의 해외 고민들 뭐 좀 제목은 고민이지만 굉장히 신나고 좋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곡이 또 남겨져 있네요.
1: 자, 선물부터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0: 선물 드려야죠.
1: 자, 안정현 님께 선물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아, 순대국 밀키트 오늘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안정현 님께 순대국 밀키트 선물 아, 보내 드리겠습니다.
0: 콕 집어서 토마스 쿡님 선곡 센스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는 이런 메시지,
1: 네.
0: 이런 사연에 칭찬에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 토마스 네. 쿡이.
1: 감탄을 요 정도 읽을 때부터 아, 순댓국이다. 자, 오늘 순댓국은 안정현님이다. 정했죠.
0: 오늘의 마지막 곡이 굉장히 궁금해져요.
1: 오늘 선곡의 완성도의 끝판왕입니다. 잘 지어놓은 고층 건물과도 할 수 있겠죠.
0: 아, 그래요?
1: 굉장히 쿨한 모습으로 이 도시의 이 여름을 다시 해석합니다. 카시오페아의 연주곡입니다. Dazzling.

0: 카시오페아의 데즐링.
1: 네.
0: 아, 정말 시원하게 연주하네요.
1: 아.
0: 정말 연주력이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습니다. 이 또 그 낯선 사람들에 이어서
1: 네.
0: 정말 또 테크닉 좋은 정말 재즈 음악을 딱 들으니까
1: 네.
0: 이것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1: 엄청나게 많은 대서사시 같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잘
0: 맞아요.
1: 정리해서
0: 맞아요.
1: 마치 한 페이지가 네. 한눈에 싹 들어오듯이
0: 맞습니다.
1: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0: 아, 너무 좋아요. 김혜정 님이 역시 마지막 곡은 피날레적인 느낌이에요. 이제 떠나자.
1: 자, 이승근 님입니다. 꽉 막힌 강변북로가 재즈 라운지로 바뀌는 마법. 쿵 매직인가요?
0: 아, 좋습니다. 배선여 님은 머리가 쾌청해집니다. 짝짝 짝짝짝.
1: 자, 황희정 님의 사연입니다. 썬베드에 누워 잠깐 졸다 해질녘까지 썬텐 진하게 하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라는 아, 마무리 노래로 딱이네요. 해 주셨습니다.
0: 그래요. 참 좋네요.
1: 아,
0: 휴가지에서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선물 드릴까요?
1: 자, 황희정 님께서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국 탁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1: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4: 총리 취임 사흘 만에 첫 의회 연설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이 연설 내용은 영국 5파운드 지폐에 담길 정도로 유명합니다. 처칠은 조국을 위해 피와 수고, 눈물, 그리고 이것을 바치겠다고 했는데요. 문제 드립니다. 처칠이 조국을 위해 바치겠다고 한 것은 피와 수고, 눈물, 그리고 땀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아, 제가 5파운드, 영국 5파운드 지폐에 담길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연설. 저 영국에 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5파운드 지폐를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피와 수고, 눈물, 그리고 땀이었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문장을 보니까 조금 겹쳐요. 피, 그리고 눈물은 알겠어요. 근데 땀하고 수고가 좀 겹치는 거 아니에요? 수고를 하면 좀 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피와 수고, 눈물, 그리고 예를 들면 사랑. 나의 조국을 위한 나의 마음. 이런 걸 바치는 건 좋겠지만 수고도 바치고 땀을 바친 땀도 바친다는 거는 조금 겹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X로 찍어보겠습니다. 뭔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게 겹치게 하진 않을 거다. 이런 연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문장을 다듬거든요. 처칠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연설을 하려고 문장을 다듬는데 이렇게 겹치는 아이

0: 생순 퀴즈에 이어서 이너서클의 스웻 알랄랄랄랄롱 들으셨습니다. 아, 오늘 생순 퀴즈 문제가 또 처칠이 조국을 위해 바치겠다고 한 것은 피와 수고, 눈물, 그리고 땀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저는 아니다. 땀이 아니라 조국을 향한 나의 마음, 사랑 이런 것일 것이다. 그래서 X로 찍었습니다. 박재현님이 정답 O. BTS 노래에도 피땀 눈물 있잖아요. 겹치면 좀 어때요? 강조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 피땀 눈물 있잖아요. 수고 없잖아요. 수고 없는데 왜? 왜 오예요? 이경봉님 O. 순반정이요. 순디 반대는 정답. 아, 그래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상승 기질을 잘 못 맞추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하지만 오늘 뭔가 제가 맞을 그런 느낌이에요. 조명성님은 X입니다. 영혼 정도는 바쳐야 있어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연설이잖아요. 연설에는 좀 이렇게 과장되게 나의 영혼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멋이잖아요. 예. 조효기님 X입니다. 오늘 여친과 싸웠어요. X가 맞는 것 같네요. 조효기님이 오늘 싸우셨으니까 아주 기분이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X 잘하셨습니다. 정답을 알아볼까요? 정답은 바로 O입니다. 아, 순반정 맞네. 처칠이 조 발음도 한글로 탁 써줬네요. 감사합니다. 자, 정답 O 맞아요. 상승 퀴즈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순반정 순디 반대는 정답. 이것이 요즘 상승 퀴즈의 힌트라고 합니다. 자,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노래 듣죠. 바비킴 피처링 윤미래 노래입니다. It's alright, it's all good.
1: Hey, yo, T, help me out on this joint right here.
2: One more time?
1: Mm-hmm. 절대 빠질 수 없는 곡이야. Baby T, Baby Kim, Jack, ha, 이 슬픈 노래. Check it out one time. 내가 먼저 할게.

0: 바비킴 피처링 윤미래 It's Alright, It's All Good에 이어서 이연경님이 신청해 주신 언니네 이발관의 순간을 믿어요. 야, 오랜만에 이 곡 들은 것 정말 신나네요. 아, 이렇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0314 쓰시는 분이 남편과 저녁으로 오리고기 먹기로 해서 나가고 있어요. 날이 너무 좋아. 커피 한잔 마시고 순디 라디오 들으면서 기다리려고요. 아, 오늘 참 초여름 같은 날씨. 그래도 참 날이 좋아요. 오리고기 아주 좋겠네요. 아까 토마스 쿡하고 음악 듣다가 오리고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딱 또 0314 쓰시는 분이 또 드시러 가시네요. 2620 쓰시는 분, 휴직 후 캠핑장에 놀러 왔습니다. 계곡 물소리와 햇빛과 바람, 노래가 프로그램 제목처럼 완벽한 하루네요 라고 보내셨어요. 아, 계곡에 캠핑장에 있으시면 오늘 또 젠제 음악, 야, 썬베드 뮤직이 너무 잘 어울리시겠어요. 아, 정말 부럽네요. 2620 쓰시는 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남은 몇 시간도 완벽한 하루 보내시기 바래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점.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0: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골뱅이.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4: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5: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클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 상점 브라운 체리에서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0: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0: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올여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릴 세계 수학자 대회에 관심이 쏠리는 건 4년 만에 나올 필즈상 수상자가 누가 될 것인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허준희 교수가 수상자가 되며 주목을 받게 된 이 상은 실은 단독 수상자 대신 4명 이하의 수상자들을 발표합니다. 만 40세 이하의 수학 천재들을 세상에 널리 알립니다. 나이 많아 그림 그리기를 할 수 있었던 그랜마 모제스의 한창 때는 80대와 90대였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장기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인코그니토의 There Will Come a Day. 네, 오늘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아,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리고 뭐 내일까지인데요. 배철수 선배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신 동안 임시로 음악 캠프를 맡은 스페셜 DJ 장기하입니다. 네. 어제 재밌었어요. 네, 오랜만에 그 라디오 출연 자체도 요즘은 자주 하지를 않았는데다가 DJ 자리에 앉는 거는 진짜 오랜만이었어가지고 추억도 많이 생각나고 뭐 추억이 많이 생각난다고 그 말씀을 건네주신 분들도 계셨고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 오늘도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요. 신청곡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자메시지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들고요. 아, 미니 메시지는 무료로 이용을 하셔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

0: 살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아니,

0: 단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에어니슬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타코 국가 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토토의 Stranger in Town 들었습니다. 0505번으로 신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7938번으로 장기하님 중학교 때 싸구려 커피 보고 반해서 팬입니다. 백캠에서 듣게 되다니 너무 반갑습니다. 좋은 음악 많이 들어주세요. 야, 중학교 때 싸구려 커피면은 지금 몇 살? 계산이 얼른 안 되네요. 예. 아무튼 중학생은 아니겠죠. 반갑습니다. 저도. 김유진 님께서 요즘 장대라 다시 듣기 하고 있어요. 헤헤 반가워요 장디. 아 이렇게 또 제가 그 DJ 할 때 호칭이 장디였어가지고 이 장디라는 호칭만 들으면 또 제가 마음이 간질간질하네요. 예. 소식 전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2002번으로 요즘 쇼츠에 중독됐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선 물론이고 퇴근길에도 집에서도 일하는 시간 외에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쇼츠만 보고 있어요.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노래도 신청해봅니다. 참고로 이 노래도 쇼츠에서 알게 됐어요. 도우치의 앵자이어티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요즘 사실은 쇼츠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럴 때가 좋아요. 사실은 쇼츠를 안 보게 되니까. 네. 근데 뭐 쉬는 날 집에 혼자 있다 그러면은 오늘은 안 봐야지라고 분명히 다짐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되게 많은데 이게 뭐 약간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모르겠어요 저도. 예. 그 웬만하면은 책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웬만하면 좀 접근성이 좀 좋고 술술 읽히는 책을 좀 주변에 많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더우치의 Anxiety 듣겠습니다.

도우치의 앵자이어티 들었습니다. 고티의 Somebody That I Used To Know 요 노래를 샘플링한 거죠. 네. 7461번으로 헉 배철수 아저씨 웬만하면 결근 안 하시는데 볼일 잘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장기아님 목소리로 백캠 아니 장캠 잘 듣겠습니다. 자리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사명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웬만하면 그 결근을 안 하신다는 거는 뭐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결근을 불가피하게 하실 때는 누군가 열심히 좀 메꿔야 앞으로 더욱 장수 프로그램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가 될 거라는 생각에 달려왔습니다. 네. 0427번으로 저녁으로 치맥 먹으려고 치킨 픽업 갑니다. 배달비 아까워서 걸어가요. 신청곡 들으며 기분 좋게 걷고 싶네요 하시면서 자미로카이의 버터플라이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데요. 버터플라이 자미로카이의 음악 듣겠습니다.

0: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오늘은 초여름이었다면

0: 내일은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6.2도까지 올랐고요. 평년 기온은 4도가량 웃돌았습니다. 근데 내일부터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나 오르겠고요. 앞으로 일요일까지는 서쪽 지역 중심으로 30도 웃도는 여름 더위 계속되겠습니다. 그나마 습도가 낮아서 그늘로 다니시는 게 좋겠고요. 반면에 동풍이 직접 닿는 동해안 지방은 오늘보다 내일 5도가량 낮아지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동산지에 그리고 내일은 호남과 경남 내륙지방에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한 차례 지납니다. 이후로는 때이른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곽진이었습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때때로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리고 억울함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책상을 쾅쾅 내리쳐도 좋다. 분노는 가라앉히게만 해서는 안 된다. 분노는 삶의 전환점이 되어주기도 하고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하니까 분노를 오히려 불씨로 삼을 필요가 있다. 만 65세의 소설 레슨 인 케미스트리로 데뷔한 보니 가머스. 첫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42개국 언어로 출판된 뒤 왜 그녀가 뒤늦게 소설가가 되었는지 그 사연도 밝혀졌다. 그녀는 직장에서 겪은 억울함을 바탕으로 소설을 썼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보니 가머스는 베테랑 카피라이터였다. 테크 업계에서 1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제안서를 열심히 준비해 발표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 발표장에는 침묵만 흘렀다. 장례를 가득 메운 동료들 대부분이 아니 그건 방금 내가 발표한 내용이잖아요. 그녀의 항의는 묵살되었고 다들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심지어 그렇게 정리된 내용을 서면으로 깨끗이 타이핑해서 제출하라는 지시까지 떨어졌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녀는 책상으로 달려가서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는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을 하는 대신 소설의 첫 장을 단숨에 써내려갔다.

1960년대엔 미국도 성 역할의 고정관념이 확고했다. 뛰어난 화학자인 여주인공이 말도 안 되는 무시와 차별과 억압을 겪는 이야기에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투영하기. 자신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을 겪는 주인공이 그래도 꿋꿋하게 시대와 사회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기. 기하는 오늘 무엇이든 원동력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들에게 놀라워한다. 열정과 호기심만 사람의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니다. 누군가는 결핍을 원동력 삼고 또 누군가는 분노를 원동력 삼아서 분발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곤 한다.

네, Sing Street OST 중에서 Drive It Like You Stole It 들었습니다. 0641번으로 포도밭에서 신랑이랑 아직 퇴근 못하고 라디오 듣다 보니 장기아님 목소리까지 듣고 있네요. 너무 피곤해서 짜증이 나고 있었는데 목소리도 좋으시고 노래도 신나네요. 조금 더 힘내서 일해볼게요. 포도밭에서 일하고 계시군요. 예. 야, 밭에서도 제가 제 직업이 밭일과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밭에서 라디오를 듣는 장면을 상상을 별 못했던 것 같은데 뭐 좀 멋진 것 같은데요. 좋은데요. 조금만 더 힘내가지고 예, 퇴근하실 때까지 한번 화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0628번으로 치과 치료받고 라디오 들으며 버스 타고 집에 가고 있어요. 마취 풀리면 무지하게 아프겠죠? 키인의 Tear Up This Town 신청해 봅니다 하셨고요. Tear Up This Town 이 문장에 어울릴 만큼의 통증이 있지는 않기를 바라면서 예,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0: 빌리 조엘의 She's Always a Woman 들었고요. 네, 그 앞에 들으신 곡은 킨의 Tear Up This Town이었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0: 포스코 ENC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히읗스한양 제1건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장기하의 음악 캠프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선물 드립니다. 서울 대학로 노을 유니플렉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뮤지컬 헤이그 티켓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1907년 일본의 부당한 침략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로 향한 특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고요. 배우 송일국, 오만석 씨가 출연을 합니다. 보내드릴 티켓은 5월 17일 이번 주 일요일이죠. 저녁 6시에 진행하는 공연 티켓이고요. 다섯 분을 선정해서 두 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만 받겠습니다.

0: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2: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 통증, 삼킴 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1: 061-241-8800.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피 먼데이즈의 리틀 매치스틱 오웬 3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 4부는 그 제가 골라온 음악들로 좀 채워 드릴 건데 방금 들으신 해피 먼데이즈 음악 역시 제가 가져온 곡이고 해피 먼데이즈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 방금 배순탁 작가님께서 열변을 좀 토하셨는데 한국에서 오아시스는 정말 인기가 많은데 오아시스에 지대한 영향을 준 스톤 로지스라든지 해피 먼데이즈 같은 그 소위 매드체스터 씬이라고 불리는 그런 밴드들은 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좀 낮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밴드들을 정말 좋아하고 특히 해피 먼데이즈 같은 경우는 아 최근 1, 2년 동안 제 플레이리스트에 가장 많이 들은 밴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막 나가는 그 느낌이 좀 좋아요. 저는 노래도 아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잘한다고 일단 볼 수는 없고 하지만 자신감만은 뭐 예. 자신감 하나로 뭐 어쩌라고라는 식으로 노래를 하고 특히 노래가 다 좋은데 방금 들으신 곡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라인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 그 베이스 라인 들을 때마다 전 너무 희열을 느끼고 그렇게도 친다는 게 나중에 한번 더 듣게 되시면은 베이스 라인에 한번 귀를 기울여가지고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장기하의 음악 캠프 3부고요. 개인 사정으로 배철 선배님께서 좀 자리를 비우셨다 보니까 제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임시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계속 제 추천곡 몇 개 더 들려드리기 전에 광고 듣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3: 닥터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0: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스마트하게 달리고
6: 기름값 걱정 날리고
5: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6: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5: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6: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5: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알쏘! 좋다!
1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쏘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아트 가펑클의 Waters of March 들었습니다. 예. 아트 가펑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물론 뭐 사이먼은 가펑클의 그 가펑클이니까 뭐 워낙 유명하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막 많이 찾아 들었던 뮤지션은 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랑하면 누구나 최악이 된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일단 되게 재미있었고 와 재밌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던 순간에 그 엔딩 크레딧에 이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주부터 약간 되게 그 일단 인트로의 그 기타 연주가 좀 되게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트로부터 뭔가 귀에 확 꽂혀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음악이지? 너무 좋다 하면서 이제 찾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좀 신나는 음악 중심으로 들어왔어가지고 제 플레이리스트에 좀 이렇게 잔잔한 음악이 좀 잘 없는데 잔잔한 음악 중에서는 제가 굉장히 우선순위 높은 우선순위로 즐겨 듣는 그런 곡이 됐어요. 예.

그 다음으로 가져온 곡은 이제 스파크스의 음악인데, 스파크스라는 밴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스파크스도 제가 저의 인생 밴드 중 하나고, 특히 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은 제 장기하와 얼굴들 이 집에 있는 이제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너랑 나랑은 하는 그 노래. 그 노래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래를 만드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아티스트가 누구냐고 얘기를 하면 저는 늘 스파크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기묘하게도 이 스파크스 이제 형제 두 분이신데 그 두 분 중 한 분이랑 좀 친구가 돼가지고 그 연락도 주고받고 한국에 오시면은 얼굴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어요. 정말 우연히 한국에서 TV를 보시다가 제가 시상식 축하 공연을 하는 걸 우연히 보시고 저 친구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 다음 날에 제가 그분들 계정에 댓글을 단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돼서 예, 아는 사이가 됐습니다. 뭐 좋은 음악이 엄청 많은데 예, 그중에서 한 개 가져왔어요. 스파크스의 Falling in love with myself again 듣겠습니다.

이안 브라운의 스텔리파이 들었습니다. 그 앞에 들으신 곡은 스파크스의 Falling in Love with Myself Again 이었고요. 이안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The Stone Roses의 이제 메인 보컬이죠. 아까 그 해피 먼데이즈 얘기했지만 그 비슷한 시대, 비슷한 씬에서 활동을 시작했던 그런 뮤지션이고 역시 매드체스터 씬에 이제 그 속하는 거죠. 그 또 스톤 로지스 그리고 이안 브라운 같은 경우에도 참 그 뭐랄까 그 오아시스 하면 떠오르는 제멋대로인 것 그리고 굉장히 큰 자신감 그러니까 제멋대로보다는 자신감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또 스톤 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그 1집의 1번 트랙이 I Wanna Be Adored인데 어도어가 약간 숭상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탱고의 이 음반도 그중 하나였어요. 예. 그중에서도 열라탱고의 모비 옥토패드. 아 이것도 특히 저는 드라이브 하면서 이 음악 들으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간다. 아, 이 느낌이 확실히 나가지고. 예. 열라탱고의 모비 옥토패드 듣겠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0: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지금도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고요. 오늘 밤까지 강원 북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여름 더위가 심해지겠는데요. 낮 기온이 무려 31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5도 정도나 더 높겠습니다. 이 정도면 6월 하순의 기온인데요. 그래도 아침에는 15도 안팎으로 시작이 되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 반소매 얇은 겉옷 또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에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낮 기온 20도 안팎에 그치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대기도 불안정한데요. 내일 오후 한때 호남과 경남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엄청난 추억이 있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그어제 스타일이에요. 예, 그냥 리프를 만드는 방식이라든지 사운드가 제 스타일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파크스도 그렇고 이 매거진도 그렇고 이제 제가 장기하와 얼굴들 시절부터 계속 함께 음악을 해오고 있는 이제 여러분들이 양평이 형이라고 많이 좀 알고 계신 하세가와 요헤이 형이 추천을 해준 음악들이에요. 예. 그 형이 사실은 그 장기하와 얼굴들 처음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그 멤버가 아니고 모르는 사이였는데 그때 당시에 너 이런 음악을 만들었으면은 혹시 이런 음악 좋아하니? 라고 하면서 뭐 아티스트 이름을 얘기하면 저 모르는데요? 이걸 모른다고 하면서 막 되게 추천을 해준 그런 음악들이 많은 모시는 개인적으로 모시는 건 아니지만 예. 마음속에서 엄청 모시고 있는 폴 매카트니 경의 캘리코 스카이즈 듣겠습니다.

폴 매카트니의 캘리코 스카이즈 들었습니다. 저는 그 폴 매카트니의 콘서트를 몇 번 봤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미국에서 두 번 보고 그 영국에서 한 번 보고 내한하셨을 때 한 번 보고 작년에 또 미국 가서 한 번 또 봤어요. 그러니까 비틀즈의 팬이기도 하지만 세대상 비틀즈를 뭐 실시간으로 접할 수는 없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뭐 어찌 보면 그 점은 아쉽지만은 사실 비틀즈의 팬이 된 다음에도 한참 동안 그 비틀즈 멤버들이 비틀즈 해체 이후에 발표한 음악들은 별로 안 들어봤었다가 그 장기 얼굴들 초기에 폴 매카트니의 그 솔로 시절 특히 그 윙스라는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했던 시절의 음악을 듣고 아 또 이거는 또 비틀즈 음악이랑은 또 조금 다른 매력이 있고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

마음에 되게 정서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기분을 느꼈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뭐 예, 콘서트 기회 있을 때마다 가면서 충성을 다 하고 있는데 예. 훌륭한 뮤지션이죠. 예. 그 다음에 또 널바나의 음악을 좀 골라왔는데 널바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야 널바나 정말 좋다 하면서 막 엄청 챙겨 듣고 그렇지는 않았었다가 최근에 곧 발매될 제 정규 음반 작업을 하다가 아 뭐 드럼 사운드라든지 이런 걸 참고하기 위해서 이 널바나의 그 엔지니어였던 스티브 알빈이라는 사람의 그 사운드를 좀 연구하다 보니까 새삼 사운드가 너무 좋고 그 뭔가 특히 이인 유테로라는 음반이 철통 같은 그 드럼 소리와 좀 뭔가 그 파괴적인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운드가 너무 좋고 일단 뭐 커트 코베인의 기타 플레이도 야 진짜 제 멋대로 하는구나 야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뭐 갑자기 이제 와서 너바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새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새삼은 좋다고 느끼고 있는 그 음악입니다. 예. 널바나의 인 유테로 음반에 있는 Serve the Servants 듣겠습니다.

널바나의 Serve the Servant 들었습니다. 아 정말 좋은 곡인 것 같아요. 참 10대 때부터 알았던 곡인데 그때도 들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 뭐 전 세계에 10대나 20대의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던 곡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보다 지금 이 사운드가 더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아, 사람에 따라서 시대와 또 다르게 이렇게 와닿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요새는 또 사실 스트리밍 서비스로 모든 시대의 음악을 바로 다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재밌는 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템플스라는 밴드의 음악을 갖고 왔는데 템플스 요 음반이 아마 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뭐 듣고 꽂혀가지고 LP도 사서 듣고 이랬었는데 10년 전에 나왔지만 뭔가 스타일은 한 50년 전에 나온 것 같은 5, 60년 전에 나온 것 같은 그런 접근법으로 음악을 만드는 그런 팀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중에서도 이 곡 제가 정말 많이 들었는데 템플즈의 Shelter Song 듣겠습니다.

0: 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장기하의 음악 캠프 둘째 날이었는데 벌써 끝곡만 남았어요. 네, 끝곡도 제가 갖고 왔고 이번 앨범 제가 만들면서 또 가장 많이 들었던 음반에 수록된 곡입니다. 내일까지 저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내일도 좀 찾아와 주시고요. 네, 끝곡으로 파우스트의 기기 스마일 들으면서 장기하의 음악 캠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켓 장기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허한나입니다. 유명한 드라마에 오디션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장렬하게 떨어졌습니다. 오디션에 떨어진 게 속상하다기보다는 배우에 대한 꿈이 있었음에도 정작 아무런 준비조차 안 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너무 싫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 칼을 갈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드라마, 영화 감독님들, 저 허한나를 한국의 짐 캐리로 만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놓치면 후회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메가헤르츠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실제 땅을 밟고 갔을 때 지도가 다 담지 못한 풍경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지도가 땅이 아닌 것처럼 MBTI가 그 사람 전체가 아닐 수도 있고요. 프로필이나 직책이 그 사람을 다 말해주진 못합니다. 실제로 보고 직접 알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13일 수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세븐틴의 월드였습니다. 지도는 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별밤 열면서 나눴습니다. 몇몇 수식어들이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줄 순 없다는 이야기와 함께요. 1144님은 내향형이라더니 사회생활 잘하네 라는 말 듣고 저 발끈했잖아요. 아니 뭐 내향형인간은 다 소극적인 줄 알아요 라고. 근데 칭찬을 해드린 것 같기는 해요. 야 이건 뭐다 이게 그것과 상관없이 너의 능력은 출중하구나. 저는 약간 이렇게 들리긴 합니다만은 그 내향형이라는 게좀 이렇게 이게 MBTI의 그네 가지 특성들이 너무 단편적이라서 좀 사람을 좀 그나마도 근데 그 전에 뭐 혈액형으로만 사람 볼 때보다는 입체적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만 또 이게 그나마 입체적이라는 이유로 너무 그걸로 뭐 소극적인 거, 뭐말 없다, 뭐 아이는 그런 거, 피는 뭐 아무 계획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평가를 하려는 경향들도 있어서 일찌감치 좀 MBTI의 일부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간이

0: 있습니다. 저도 내향형이고요. 대부분의 또 의외로 내그 예능인 분들이 다 내향형들이 많아요. 외향형인 연예인들보다 내향형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별밤은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 4 함께 합니다. 좋은 노래 영업도 하고 부엉이들의 투표로 승자와 패자 가리게 될 텐데요. 오늘도 승자에게 표 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나가니까 이따 9시부터 참여해 주세요. 그 전에 부엉이들에게 오늘은 어떤 하루였는지 듣고 싶은 노래랑 같이 별밤에 알려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려 있고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터카,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음식물 처리기 휴렉,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포스코 ENC.
1: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꼭 워킷만 신어.
1: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박봄의 You and I 듣고 왔습니다. 6582님께서 오늘 길 가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근처에 이비인후과가 없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 와본 동네라 잘 모르겠어서 일단 제 폰으로 근처 이비인후과 찾은 다음 길을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잘 모르겠다고 하시기에 그냥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약속은 15분 정도 늦었지만 왠지 뿌듯했네요. 와,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제가 다 뭔가 내가 오늘 못 채운 친절함에 어딘가에 세상에서 대신 채워준 것 같은 만족감이 듭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 근처에 저쪽 방향으로 있대요 정도만 얘기하는 것도 사실 훌륭한 건데 약속에 늦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바래다 주신 거 정말 훌륭해요. 칭찬 도장이라는 게 있다면 5개는 찍어드리고 싶네요. 도민구님, 오늘 중국집에서 저녁 먹었는데 미니 코스여서 그런지 조금 아쉽더라고요. 속이 허하네요. 민구님, 갑자기 지금 심술이 확 나네요. 위에 넣고 넘어지는 바람에, 어머, 어떡해. 고막이 모두 파열돼요. 대학병원 다녀왔어요. 금요일에 전신마취로 수술하기로 했어요. 아직 만 3세인데 전신 마취라니 걱정이 많아요. 청력에도 이상 없길 바라요. 아직도 놀란 가슴 진정이 잘안 되네요. 힘든 하루 위로받고 싶어요. 아이고 세라님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까요? 너무 놀라셨겠어요.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얼마나 놀랬고 진짜 애기도 얼마나 놀랬을까. 아주 바로 예, 대학병원에서 지금 빨리 수술도 잡혔으니까 잘될 겁니다. 예, 청력에 이상 없을 거예요. 세라님이 너무 놀래 있는 거가 아이가

또좀막 느낄 수도 있으니까 좀 담담하게, 물론 아이 앞에서 그러셨으니까 또 별밤에 와가지고 이렇게 조금 놀란 마음 표현하시는 거겠지만요. 세라님, 세라님이 잘 버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별밤에서 선물 또 하나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수술은 반드시 무사히 끝납니다. 아휴, 너무 놀랬네요. 내가 이렇게 놀랬는데 세라님 얼마나 놀랬을까.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 실시간 사연이랑 신청곡 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영지 피처링 도경수의 스몰걸.

0: love.
1: 이영지 피처링 도경수의 스몰 걸에 이어서 조금 전 6시에 나온 갓세븐 진영의 신곡입니다. Ever Love 함께 들었어요. 7672님, 저는 수영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등가죽이 백가죽과 친구하잖아요. 아, 요 드립. 제 연배신 것 같습니다. MG 부엌이들 요런 표현 쓰세요, 혹시? 등가죽이 백가죽이 만날 판이야. 그만큼 진짜 배가 너무 고플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 느낌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수영은 그럴만하죠. 요럴 때 맛있게 식사 한번 싹 하시면 온몸에 영양분이 그냥 너무 잘 흡수되겠군요. 심유영님, 아 다들 왜 이렇게 배고프시네. 다 비슷하네 오늘. 오늘은 가볍게 먹어야지 했는데 집 가는 골목에 있는 만둣집에서 나는 만두 냄새를 이기지 못하고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 배고파라. 만두는 밖에서 이렇게 일부러 그게 다 마케팅에 속하는 거 맞죠? 이렇게 냄새가 나고 겨울에 특히 이렇게 김 폴폴 나는 거 못 지나치잖아요. 만두 정도야. 만두도 여전히 가볍습니다. 예, 괜찮아요. 2253님. 엄마 생신이셔서 함께 식사하고 가는 중이에요. 무뚝뚝한 딸이라 사랑한다고 직접 말씀도 못 드리고 괜히 쑥스러워서 무뚝뚝한 엄마 심은데 무뚝뚝한 딸 나온다 라고 너스름한 털었네요. 지금같이 별밤 듣고 있으니 사랑한다고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적이고 우아하게 익어가는 멋진 우리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라고 따님이 전해달래요. 어머님. 2253님의 어머님 저도 생일 축하드려요. 아,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무뚝뚝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살갑진 또 않은데 무뚝뚝까진 아닌데 저는 더 무뚝뚝하게 나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완전 표현둥이거든요. 난 왜 이러지? 그래도 여기에서 표현을 조금 그래도 소리내서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마음 대신 전해드리는 걸로 하면서라도 배워가고 좀 익숙해지고 있답니다. 김은실님, 결혼하고 하나 둘 살림을 마련하던 시절 빠듯한 형편 속에서도 조금씩 돈을 모아 에어컨을 장만했는데요. 2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 식구의 여름을 책임져준 에어컨이 이제 고장이 나서 떠나보낼 때가 됐습니다.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

어버이날에 그다지 깊은 인상은 없지만 스승의 날은 조금 다르다. 21년 전 나는 보육원에서 지내던 중학생이었다. 친구들이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선물 받고 나는 번듯한 운동화 한 켤레 없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선생님도 아니었던 체육교과목 선생님이 나를 조용히 부르더니 새 운동화 한 켤레를 건네주셨다. 어떤 설명이나 긴 말을 보태기보다 신어라 그 한마디와 함께 무심한 듯 내미는 그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때 나는 내 처지가 창피한 것도 같고 이럴 땐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운동화는 단순히 신발 한 켤레가 아니었다. 누군가 나를 신경 써주고 있다는 마음. 나도 어쩌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위로처럼 느껴졌다.

배가의 우리 시절은 듣고 왔어요. 안녕들 한가요? 오늘 이야기는 남은현님 사연이었고요. 21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 보냅니다. 선생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잘 버티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시고 선생님의 그 따뜻함이 또 다른 학생들에게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어디 극 속에 등장하는 너무 뭉클한 에피소드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 선생님이 툭 건네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는 살면서 종종 봅니다. 누군가에게 건네기도 하지요. 그런 마음이 어떤 온기를 품은 어떤 씨앗이라고 본다면 은현님이야말로 정말 좋은 토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이렇게 잘 기억을 하고 품고 힘으로 삼아서 이렇게 사연으로 또 보내주시고, 선생님이 심은 그 씨앗보다 훨씬 더 울창하게 세상을 보는 따뜻한 눈으로 이렇게 막 그런 숲을 만들어 내신 것 같거든요. 은현님이야말로 진짜 멋진 어른이 되셨네요. 남은현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잊을 수 없는 하루 속에 남아있는 장면이 있다면 안녕들 한걸 앞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엉이들 어디서 뭐 하면서 별밤 듣고 있는지 기다리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홍이삭의 내 사랑 내 곁에.

홍의사의 내 사랑 내 곁에 듣고 왔어요. 자, 그리고 뭔가 다툼이 생긴 사연들이 연달아 도착했대요. 0496님, 결혼 2주 남짓 남겨둔 예비 신랑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다들 싸운다는데 저희도 계속 다투다가 오늘은 참고 있던 감정을 다 털어놓아 서로 속상하게 마무리를 해버렸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을 구해봅니다. 아이고야. 아니, 어떻게 이게 이 싸움의 내용을 알아야 제가 진짜로 조언을 하려면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 그렇게도 싸운대요. 뭐 그러니까 뭐 원인이 뭡니까? 뭐 비용이에요? 뭐 어떤 거예요? 비용이면은 그래도 좀 합리적인 선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면 좀 감수해야죠. 부딪힘을 감수하면서도 뭐 지켜야 되는 게 서로에게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아닌 거면 또더 준비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 쪽에게 좀 선택권을 좀 많이 주고, 일단, 예. 이게 제가 뭐 아내분이 사연을 주셨어도 예비 와이프분이 똑같이 얘기했을 텐데, 일단은 앞으로도 싸울 일이 많을 거예요. 지금부터 미리 먼저 잘 사과하고 화해하는 법 익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잘 화해를 하는 게 진짜 행복한 저는, 삶의 키라고 보거든요. 둘이서 같이 사는 삶에. 그러니까 안 싸우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싸웠을 때잘 화해하기. 지금부터 이 둘만의 그런 방식을 꼭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또다 지나갈 겁니다. 2주 남았잖아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8503님, 엄마가 사진 찍어달랬는데 찍어줄 기분이 아니라고 거절했더니 결국 말싸움 해버렸어요. 화해해야겠죠? 아, 이거는 좀 제가 오늘 탄수화물 이슈 때문이 아니라 화해해야겠죠? 아니라 사과해야겠죠?입니다. 예. 찍어줄 기분 아니야. 이건 좀, 8503님, 이렇게 웃겨고 되게 재밌지. 웃기라고 보낸 사연 아닐 텐데, 제가 웃어서 죄송해요. 아, 나 지금 찍어줄 기분 아니야. 아니, 이거는 사과해야 돼. 엄마, 아까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아니, 이렇게 더 열받으실 수도 있겠죠? 연사를 막 찍어드리는 거야. 아, 그럼 더 화가 나실 수 있어. 정성스럽게 사진 찍어드리고 보정도 잘 해드리고 어렵지 않잖아요. 8503님한테 쉬운 일이잖아요. 그쵸? 요거는 해결 방안이 확실하네요. 김지강님, 헝가리 부다페스트입니다. 여기는 오후 2시를 향해 가고 있어서 별은 빛나지 않아요. 대낮이거든요. 두달 정도 출장 겸 휴식으로 와 있는데 일정이 추가돼서 5월 18일에 돌아가는 비행기로 미뤄야 할것 같아요. 5월 18일에 돌아가는 비행기를 미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 보네요.

신청곡은 하림의 출국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출장 겸 휴식이라고 해주신 거 보면은 일정이 추가돼서 좀 미뤄진 게 그렇게 나쁜 상황만은 아닌 거겠죠? 그 왠지 모르겠어요. 헝가리 부다페스트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낭만이 느껴져. 그러니까 휴식 겸사겸사 하시는 거겠죠? 맞다고 해줘요, 지강님. 노래 듣겠습니다. 하림의 출국.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생각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수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좀 그런 날인가 봐요. 박은수님이 왠지 오늘이 너무 무거워서 퇴근길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라디오 들으니 위로되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은수님이 조금 기분이 나아졌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활력이 이렇게 살살 솟아납니다. 물론 제가 또 이 찹쌀빵을 먹었기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U2의 뷰티풀 데이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 4 시작할 텐데요.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미분당, 주식회사 해리즈하보해, 우미건설 컨소시엄, 빙그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3: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노래는 알리고
2: 자존심과 승리는 챙기고
1: 오늘도 영업합니다.
2: 시즌 4.
1: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이원석입니다.
1: 아, 이원석 씨 오늘
2: 네.
1: 제가 오늘 좀 탄수화물 당류를 섭취를 못해서 조금
2: 네.
1: 인성이 약간 좀 수치가 낮아요.
2: 네.
1: 근데 오늘 이 이원석 씨의 이 모양새가
2: 네.
1: 굉장히 제 부족한 당을 채워주는
2: 아.
1: 약간 좀 오늘 꾸밈 노동을 좀 하고 오셨어요.
2: 뭐 샵에 들은 건 아니고요. 집에서 그냥.
1: 아 진짜?
2: 네. 집에서 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1: 부엉이

0: 몸은 너무너무 좋아져서 그 친구 이제 알러지 때문에 고생할 때 줄였는데 네. 성격이 너무 나빠지더래요.
1: 그럴 수 있어요.
0: 제가 온 하루는 조금 줄였는데 네. 못 참고 지금 찹쌀빵을 좀 먹긴 했지만 그래도 밀가루는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이게 이렇게 오네. 네, 이게 내 원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인드가.
1: 그러니까 대장병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행복한 고민일 수 있지만 본인은 불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 살이 참 안 찌는. 뭘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
0: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제가 양이 많지를 못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살은 찌고는 싶어요.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많이 못 먹으니까 당연히 못 찌우죠. 그리고 네. 잘 빠져요. 네. 잘 빠지는 체질에 더 가까운데 그래서 뭔가 어떤 내과 시술 뭐 이렇게 뭐 혈액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게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에 대한지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가 나온 거지만. 탄수화물을 조금 줄여라. 네. 왜죠? 했더니 아 탄수화물 하면 흡수율이 지금 너무 좋아져서 다 살로 갈 수 있다. 해서 저, 알겠습니다 하고 아 찬스다.
1: 그러니까.
0: 조금 먹고 살을 찌울 수 있어. 하고 먹었는데 그게 다 제가 근데 초콜릿이랑 케이크류를 많이 먹었더니 네. 전부 다 피부 트러블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주사까지 맞았어요 결국. 이렇게 된 사연이었다.
1: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였더니 성격이 나빠졌다.
0: 성격이 나빠졌어요. 전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소장부장님. 저를 두고 가십시오.
1: 어딜 가요? 뭘 두면 나 집에 퇴근하라는 말이에요?
0: 아니 그건 아닌데 이원석 씨 미담은 빨리 소개할게요.
1: 미담이요?
0: 고영배 씨가요. 네. 고영배 씨 이사한 집인지 작업실에 네. 어마어마한 선물을 놔주셨다고. 마음에
1: 어마어마한 건 아니에요.
0: 그래요?
1: 영배 씨가 좋아했죠. 네.
0: 너무 예쁜 거 잘 골라서
1: 작업실
0: 주셨다고.
1: 이사를 했는데
0: 아, 그래 조명.
1: 그 어떻게 된 거냐면 저 원나잇 라이브 첫회 때 저 그 영배 씨가 게스트로 와줬어요. 깜짝 손님으로. 그것도 너무 고맙고 또 이사도 한 김에 선물을 되게 오래 골랐는데 왠지 이거를 사주면 영배가 너무 좋아할 것 같다.
0: 근데 너무 근데 좋아하더라고.
1: 좀 유명한 브랜드의 조명이었거든요.
0: 약간 납작한 건가?
1: 납작하진 않아요. 아, 예, 예. 근데 유명한 브랜드의 조명인데 큰 거는 진짜 너무 비싸고 오. 진짜 조그만 거 네. 사줬는데 영배가 그 브랜드를 알고 있더라고.
0: 영배 은근히 막 가구에도 좀 빠삭한가 보네요.
1: 네. 그래가지고 사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0: 기분 좋죠.
1: 알아주시니까. 솔직히 뭐 조명 브랜드를 알아봐야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0: 모르죠 잘.
1: 근데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사준 맛이 났다.
0: 제가 그래서 이간질 하려다가 실패했었거든요.
1: 이간질이라뇨? 봤어요.
0: 아, 어떻게 알았지?
1: 왜 저 노래 소개 뭐?
0: 네, 이거 정세훈 씨는 영배 씨 건 안 하더라. 네,
1: 바로 나오자마자 했는데.
0: 어떻게 알았지?
1: 그래가지고 아, 제가 역시 오늘 가져왔어요 오늘.
0: 우리 소장님이라서 네, 그래, 다 모니터.
1: 바로 얘기했잖아요. 다음 주엔 무조건이다. 주제에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아이고, 가져오겠다.
0: 매서운 모니터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선곡 대결 들어갈 텐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1: 참여 방법이요? 좀 기다려보세요.
0: 오케이. 차렷!
1: 자, 쉬어. 매주 달라지는 주제로 이나 씨와 제가 세 곡의 노래를 영업하고 승리와 패배는 부엉이들의 실시간 투표로 결정됩니다. 표를 적게 받은 패자는 마지막 영업곡도 못 틀고 끝인사도 못하죠. 그러니까 부엉이들은 원석 이나

0: 뭐 수장복 맨날 안 가지 않느냐.
1: 아니지, 내가 나이가 남으면 난 항상
0: 하지 않느냐.
1: 예.
0: 그래서 바로 반영이 되네요.
1: 아유, 아주
0: 얼마나 못 살게 구는 겁니까? 아,
1: 정말 오해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않아. 제가 이원석 씨 못 살게 굴어도
0: 옆에서 PD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1: 이원석 씨 못 살게 굴어도 제작진은 안 못 살게 굽니다.
0: 알고 있죠, 알고
1: 예,
0: 있습니다.
1: 예, 예. 네. 그래서 선곡 주제 뭐예요?
0: 선곡 주제는 5월에는 무슨 무슨 날 기념일이 참 많습니다. 와, 이렇게 많았나? 어린이날, 어버이날, 유권자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발명의 날, 세계인의 날,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 우주 항공의 날 등등등.
1: 어이구야.
0: 많구나. 근데 딱 마침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해본 주제입니다. 날.
2: Lucky.
1: 날.
0: 날.
1: The day. 무슨 무슨 날. 뭐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날 자체를 주제로 하는 거 좀 특이한데요.
0: 네.
1: 어떤 선곡을 가져왔을지 네. 혹시 원하는 순서 뭐 있으세요?
0: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 Go.
0: 이 주제에 정말 딱 들어맞는 선곡입니다.
1: Uh-huh.
0: 소란의 딜리버리 준비했습니다.
1: 어? 왜요? 어떻게 연결이 되죠?
0: 너무 날이죠. 딜리버리.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특별한 날이 있지만 이사하는 날 딜리버리 서비스 필요하죠? 안 해요? 그리고
1: 딜리버리 이사?
0: 맞는 거 먹는 날 배달 시켜요, 안 시켜요? 딜리버리.
1: 가서 먹어요, 저는.
0: 에이.
1: 그런 특별한 날.
0: 가서 먹는 방도 있지만 예. 딜리버리 해서 또 같이 먹기도.
1: 혹시 아니면 리버풀이 어?
0: 리버풀 얘기는 당분간 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 알겠습니다.
0: 아무튼 딜리버리라는 노래는 그냥 곡 나올 때부터 이건 시티팝이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1: 어.
0: 소란이 내놓은 시티팝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등등등. 아무튼 딜리버리. 그래서 제가 유심히 들어봤죠. 야, 소란이 시티팝을 하면 이렇게 정교해지는구나.
1: 정교한 시티팝이라.
0: 네.
1: 오, 그게 이렇게 공존할 수가 있군요.
0: 있죠. 아, 시티팝 정교해야 됩니다.
1: 아니, 근데 바이브로는 네. 뭔가 되게 좀 풀어져 있고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정교하지만 네. 듣는 사람들은 정교함으로 듣진 않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소란이 하니까 정교함이 드러나요.
1: 너무 그 시각으로는 듣지 않았었는데 네.
0: 들어보세요.
1: 정교함을 느껴봐야겠다.
0: 후렴 도입부터 거부할 수 없나.
1: 맞아.
0: 아바다바다바다다나.
1: 근데 맞아.
0: 거부할 짜빡 따까도 빼덕 짜빡 따까도 싱코페이션 우리 엇박이라고 하죠.
1: 그렇죠.
0: 야, 그냥 뭐랄까 후렴 도입부터 그 딱딱 뭔가 멜로디와 이 반주가 딱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
1: 그러면 실제로 맞아. 영배 씨가 여기서 없는 이게 좀 많이 던졌죠.
0: 기억이 안 나는데
1: 방금 이원석 씨가 그렇게 불러서
0: 아, 저는 웃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1: 아, 그래. 영배 씨가 점점 많이 던지고 있다라는 기분이 들어갖고 최근 가창 이 추위가
0: 아 그래요? 가창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1: 바뀌었어. 발성이. 앞에서 보는데 얼마 전에 네. 제가 라이브 듣는데
0: 네.
1: 와, 잘하는 거 알아? 이게 훨씬 더 잘해요. 확실히 예전보다. 정교해요.
0: 그렇죠, 그렇죠.
1: 호흡 컨트롤도 좋고.
0: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딜리버리 가사가 좀 야하다, 야하다라는
1: 맞아요.
0: 생각이 들었어요.
1: 맞아요. 왜인지 알아보니까 이거 권정열 씨가 참여해가지고.
0: 네, 맞아요.
1: 맞죠? 제가 이게 음흉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0: 아니, 너무 대놓고 음흉한데요.
1: 이거 어쩜 좋습니까?
0: 뭐 그냥 아무튼 그래서
1: 뭐 짚어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그렇게
0: 아, 제가
1: 듣잖아요.
0: 그쪽에 좀 취약해가지고. 집기가 좀 민망하네요.
1: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그러면 들어보죠.
0: 네.
1: 이원석 씨 첫 번째 영업곡입니다. 소란의 딜리버리.

0: 이원석 씨 첫 번째 영업곡 소란의 딜리버리였습니다.
1: 저는 이 노래가 뭐 시티팝이라고 막 뭐 좀 마케팅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모타운 사운드
0: 맞아.
1: 같았다.
0: 그래,
1: 잭슨 5나 잭슨스의 어떤 그런 네. 느낌?
0: 너무 그거 그쪽인데요.
1: 그래서 레트로하면서도 뭔가 좀 구성지고 뭔가 좀 고급지면서도
0: 화려하고 예. 꽉 차 있고
1: 그런 모타운 사운드에도 가깝다는 생각이
0: 그러네요.
1: 들었어요.
0: 제가 볼 때 그리고 고영배 씨가 추구하는 그 방향성이 그쪽에 난 더 맞다고 봐요. 네. 좀 약간 가득 채우고 네. 좀 이렇게 최대한 그래도 들려줄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뭔가 채우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방금 그니까 그 방향 그리고 이 고영배 씨 요새 창법도 그쪽으로 예. 가는 게 더 멋있어요.
1: 그래서 저는 고영배 씨가 복면가왕 나왔을 때 제가 단단히 착각을 해가지고 밴드 보컬이라기보다는 R&B 소울 가수에 가깝다라는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0: 제일 친한데. 근데 맞긴 하죠.
1: 제일 제자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0: 약간 브루노 마스 쪽으로 가라 그럴까?
1: 그것도 나쁘지 않죠.
0: 김동현 PD 지금 너무 비웃었거든요. 이걸 꼭 그 영배 씨한테 누가 전해주셨으면.
1: 대장물 왜 이렇게 이간질을 시켜요?
0: 그래야. 그래서 제가 악역을 맞는 거예요. 둘이 아니 나 그런 거 아니다 막 이 나누나 이상한 사람이 하면서 둘이 사이가 더 좋아져요.
1: 애초에 그런 포인트가 없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0: 다 그런 거죠. 이게 나이 들고 심심해서 그래요.
1: 그래요.
0: 9076님 문자 소개해 주세요.
1: 원성. 저 음식 배달원인데요. 이삿날, 생일, 기념일,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정말 많이 배달시키세요. 딜리버리. 일단 노래가 뒤집어지네요.
0: 뒤집어지네. 아, 근데 현직 음식 배달원 분의 증언이라 거부할 수가 없네요.
1: 거부할 수 없네.
0: 자, 그러나 네. 너무 좋은 노래고 영배 씨 너무 잘 불렀고 한데요. 네. 저는 뭐 이게 설명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1: 길게 하셔도 돼요.
0: 무슨 날. 네. 날의 약간 나름의 대표 주자라고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제가 저에게 아주 큰 날들이 있더라고요. 노래 제가 쓴 노래들 중에.
1: 아 작사를 직접 하신 노래 중에.
0: 예예예 예, 예. 아주
1: 그 노래군요. 그럼
0: 어떤 노래일까요?
1: 바로 그분.
0: 예.

0: 그분께서 오시는군요.
1: 그분 오십니다.
0: 네.
1: 아이유가 왔죠.
0: 아, 거대한 별.
1: 그
0: 네. 네. 거대한
1: 그,
0: 너.
1: 그리고 그 유. 날이죠. 좋은 날.
0: 아이고. 오랜만에 또 이 노래를 듣게 생겼군요.
1: 진짜 오랜만에 들으면 네. 더 좋을 거예요. 진짜 이렇게 좋은 날 네. 우리 다 함께 즐겨볼까요?
0: 네? 뭐예요 지금?
1: 왜냐면 늦어도 8분에는 노래로 가야 된다고. 네. 제가 이렇게 작가님 말이 딱 올라오면 그대로 저는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0: 아, 그래서 네. 무슨 말을 하시려고?
1: 아니 날에 있어서 무슨 날 하면은 뭐 생각나는 노래로
0: 다 같이 즐겨볼까요?
1: 즐겨보죠.
0: 이게 무슨 말이죠?
1: 나라라라. 처음에 그 스트링 기억나시죠, 여러분? 나라라라. 나라라라. 하다가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네, 가보시죠. 네. 아이유의 좋은 날.

0: 날 그것을 주제로 가져온 저의 첫 번째 영업곡 대형 날이죠. 아이유의 좋은 날 가지고 왔습니다.
1: 네, 9118님께서요. 날 오더 날.
0: 그치.
1: 좋은 날이쥬? 대장부에게 한 퓨쥬?
0: 날 날 무슨 날 아이유의 좋은 날 여기 여기 왔지 내가 가져왔지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1: 뭐 당이 떨어져가지고 뭐 기분이 안 좋다지 않았어요?
0: 바로 투표 해준다는 거 오직 그 단 한 표 문자만으로 전 이렇게 쉽게 좋은 사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8992님은 이나 내일 소풍 간다고 신난 우리 아들이 이 노래 듣더니 꼭 대장부한테 투표하래요. 신나게 한 표 드립니다.
1: 아, 축하드립니다.
0: 진짜 그렇게 좋은 날 맞이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이원석 씨 두 번째 영화곡 소개해 주세요.
1: 저는 이 날도 참 뭔가 뭉클하고 뭔가 참 기대되고 그리고 막 뭔가 청춘의 어떤 그런 어떤 장면들이 막 떠오르고
0: 여기 느낌이
1: 예?
0: 느낌이
1: 예.
0: 약간 억지로 뭔가 팔려고 할 때 느낌 나거든요. 아닌가요?
1: 뭔가를 파는 것 자체가 다 억지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0: 어디 철학적인데?
1: 하다 보면 설득이 되고 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0: 우리 아무것도 살 필요는 없거든.
1: 그럼요.
0: 그래.
1: 자, 다시 돌아와서.
0: 오케이.
1: 그런 어떤 날이 있습니다.
0: 있어요.
1: 루시의 21세기의 어떤 날 가져왔습니다.
0: 약간 노래 소개하는 톤으로 미루어 보면은
1: 네.
0: 약간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느낌의 그러면은 좀 이야기일까요? 뭐 놀라운 사연이 콸콸콸 믿을 수 없는 사연이 도처에 깔려 있는데
1: 근데 뭐 노래 자체는 어떻게든 해석해도 좋지만 결국에 이 청춘의 한 장면을 예. 기억하자 어떻게든 기억하고 이 장면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내 마음에 자리잡고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뭉클함 우리의 청춘
0: 우리 오늘 약간 이
1: 낭만
0: 오늘 뭐지 콸콸콸 낭만이 줄줄줄
1: 줄줄줄 아무튼 그런 내용인데 예. 결국에 이 노래 원곡은 페퍼턴스의 노래예요.
0: 아, 페퍼턴스의 그 노래.
1: 노래를 루시가 리메이크를

0: 이원석 씨, 두 번째 영업곡 루시의 21세기 어떤 날 들으면서 수요일의 별밤 4부 시작했습니다.
1: 네.
0: 소장부엉이자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1: 네.
0: 0710님께서 원서 이날 그날 저날 중에 제일은 21세기의 어떤 날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1: 왜 이렇게 기운 없이 읽으세요?
0: 아니 그게 아니라 되게 조심스럽게 보내는 거예요. 약간 이거 그거예요. 그거 뭐지? 몰사
1: 뭔지
0: 몰폰이라고 하잖아요. 엄마 있을 때 아기들이 엄마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만나? 아기들 이렇게 통화하는 거
1: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고요.
0: 그런 게 있어요.
1: 자, 7757님은요 원석 이 노래 뭉클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더 적극적으로 연기해주세요. 오늘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1: 원석 이 노래 뭉클하네요.
0: 그 뭉클함.
1: 네.
0: 7757님의 마음에 사실 더 어울리는 곡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1: 아 그렇게 가로채지 마시고요.
0: 채입니다. 채요. 아 무슨 무슨 날 하고 기념일 참만 5월 중순을 지나면.
1: 아 잠시만요.
0: 왜요?
1: 깜빡했어요.
0: 왜요?
1: 루시 이번 주에 공연합니다.

0: 단독
1: 네?
0: 공연.
1: 네.
0: 그게 깜빡했네요.
1: 아 그래요?
0: 네. 페이스포 땡에
1: 가세요?
0: 지금 입성해가지고.
1: 입성했죠.
0: 아주 제가 좀 챙겨야 되는.
1: 아 그렇죠 그렇죠. 선배님들이니까.
0: 네, 그래서
1: 밴드 후배 회사 선배.
0: 기가 막히게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슬쩍 보니까 아이고 그냥.
1: 아이고 난리가 네, 났습니까?
0: 여기에 모든 걸 걸었다.
1: 좋군요. 네, 그럴만하죠.
0: 모르지도 될 수 있으니까.
1: 어 맞아요 맞아요.
0: 쓱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1: 네 감사하고요. 백주호님께서요.
0: 네.
1: 와 뭔가 저랑 뭔가 공유하고 계시는 모양인지. 저는 박효신의 그날 가져오시는 분께 한 표 드리겠습니다.
0: 대장봉 연기는 그거밖에 안 돼요?
1: 뭐지 그거밖에 안 되냐뇨.
0: 그 톤밖에 안 되는 거예요?
1: 무지개를 제가 얼마 전 다처럼 오늘만 해도 지금 두 가지. 엄마 몰래
0: 저는 박효신의
1: 그 뭔데요? 그게. 그렇게 치면은 이원석 씨, 이원철 선배랑 그 이경영 사이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0: 이원철 선배는 말이죠. 자. 이원철 선배입니다.
1: 아무튼 저의 두 번째 영업곡이 바로
0: 네.
1: 박효신의 그날입니다.
0: 어 좋아요.
1: 어 이거는 뭐 미스터 션샤인 OST로 작업을 했었고요.
0: 아, 그 노래요?
1: 예. 그 박효신 씨 노래에서 좀처럼 쓰지 않아 버릇했던 모든 표현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어 찬스였습니다.
0: 어 왜요?
1: 왜냐면은 박효신 씨 항상 좀 애두르고 애두르는 걸 한 2중 3중으로 둘러서 말하는 걸 좋아해요.
0: 왜?
1: 저는 4중 5중이 될 뻔한 걸 제가 그나마 2중 3중까지만 가는 정도로 비유의 비유를 좋아하고 아. 성격도 있는 거죠 항상 이 효신 씨 화법에 그게 있는데 여기는 이건 무조건 거의 왜 붓글씨로 대대로 남겨야 될 어떤 서신에 쓸 거기다가 갖다 쓸 만한 단어들 즉 굉장히 강렬하고 시간이 지나도 이 단어의 힘이 흐려지지 않을 것 같은 단어를 써야 된다라고 함께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잔인한 햇살에도 이게 뭐 나름 우리에게는 도입을 항상 부드럽게 들어가는 걸 선호한 효신 씨한테는 과감한 선택이었고요. 뭐 붉게 피어나 비루한 꿈이라도 하면서 좀 다 비장합니다. 예, 우리가 아, 기억해야 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많은 날들 또 미스터 선샤인에서 어,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날에 어울리는 노래로 만들고자 노력을 했었던 곡이고요.
0: 아 진짜 재밌게 봤는데
1: 그때. 그 명대 러브 뭐 해봅시다 뭐였나 뭐 있지 않아요? 뭐 재밌게 봤다는 그 명대사를 왜 뭐라 자 이 노래 끝나면서 투표는 마감됩니다. 원석 이나중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 이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노래 들을게요. 박효신의 그날.

0: 저희 두 번째 영업곡 박효신의 그날 들었습니다.
1: 아, 노래 들으니까요. 그 드라마의 참 명장면들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0: 스쳐가는 파노라마처럼 1087님께서 네. 이나
1: 네.
0: 그날 성곡하시는 분께 한 표 드린다는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대장봉 센스 최고.
1: 아까 제가 막 연기 톤 얘기를 말씀을 드릴 때 또 바꾸려고
0: 얼마나, 얼마나 스펙트럼이 다양한 배우인데요.
1: 하지만 비슷해요. 아까랑
0: 뭐 이거 없습니다만.

0: 아니 사람을 놀리는데 기분이 좋아진다는 게 너무
1: 그게 제 수준인가 봐요.
0: 아, 저 진짜 이거 제가 승리했을 때 들려드릴 노래 진짜 네. 너무 좋은 노래인데.
1: 그래요? 그거 다음에 이원석 씨 실제로 불러주셔도 될 것 같고. 네, 근데 제 것도 좋아요.
0: 자, 빨리 승자 발표해야죠.
1: 발표하시죠.
0: 네, 오늘의 승자 누굽니까? 두구 발표해 주세요. 대장부왕 승.
1: 아, 저렇게 맛없게 발표해주는 이원석 씨였지만, 하지만 오늘은 제가 좀. 예치 특히죠. 좋은 날만으로도 좀 거대했는데 거기에 그 날까지 날 콤보 초대형 날 두 개로 아주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8014님 이나 오른손에 유해나 왼손에 나무들의 마음 듬뿍 받아가시지요. 라고 아 제 추천곡 마지막 날은 주어로 쓴 날을 써봤습니다. 박진영의 날 떠나지마 들려드리면서 저를 뽑아주신 분들 중 10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0: 다람쥐는 기억력이 꽤 좋습니다. 겨우내 먹을 도토리 수백 개를 숲 곳곳에 감춰두고 찾아낼 정도죠. 하지만 모든 도토리를 다 찾지 못합니다. 다람쥐가 못 찾은 도토리는 무럭무럭 자라 나무가 됩니다. 다람쥐가 실수하면 할수록 숲은 더 울창해지죠. 저도 모르게 나무를 심는 다람쥐처럼 우리가 하는 실수도 뜻밖의 가능성을 열어줄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1: 조금만 더 놀다 가요.
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마지막 곡을 급하게 아직 사진 찰칵 소리 들으셨죠? 바꿨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방송 별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8402님 문자 이원석 씨.
3: 셀프 헤매 완성한 소장 부엌님 용안 볼 수 있는 거죠? 찰칵 찰칵 찰칵
2: 이라고 보내주셔서 찰칵 찰칵 소리 하니 갑자기 윤상의 기념사진을 아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3: 저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이었습니다.
2: 사진은 조금만 있다가 올려드릴 겁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허한나입니다. 유명한 드라마에 오디션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장렬하게 떨어졌습니다. 오디션에 떨어진 게 속상하다기보다는 배우에 대한 꿈이 있었음에도 정작 아무런 준비조차 안 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너무 싫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 칼을 갈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드라마, 영화 감독님들, 저 허한나를 한국의 짐 캐리로 만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놓치면 후회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1: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 단골 멘트가 있나요? 전국 어디 학교든 선생님들이 대본을 공유하는 것처럼 늘 똑같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2: 조용조용, 너네 떠드는 소리 복도 끝까지 다 들려. 어허, 선생님은 안 보이는 거 다 보여.
1: 그리고 이 말, 자 오늘 며칠이지? 발표를 피해갈 수 없는 날짜, 랜덤 뽑기에 다들 두려워했었죠?
2: 지겨운 잔소리처럼 들렸지만 가끔은 그때 그 교실, 그 분위기가 그립기도 한데요.
1: 근데 잠깐, 오늘 며칠이죠?
2: 13일인데요?
1: 그렇다면, 자, 친친방 주모, 지금 라디오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휴대폰 번호 뒷자리 13 들어가는 사람 누구야?
2: 어? 거기 맨 뒷자리! 그럼 그 옆에 앞에 옆에 사람! 일어서! 어여가 좋은 이유 문자로 발표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1: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피어나무니 태용,
2: 저는 기호입니다.

0: 친한친구 방송반 5월 13일 수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오늘 첫 곡은 브랜든 유리가 피처링한 테일러 스위프트의 미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친친방 이달의 DJ 피어나무니 태호,
0: 피어나무니 규호입니다.
1: 자, 오늘은 야자 시간에 맞춰 질문도 과거 추억형으로 드려봤습니다. 기억에 남는 선생님 단골 멘트는 무엇인가요? 캐나다는 어땠어요?
0: 뭐 다 비슷하죠.
1: 그래요? 뭐 있어요?
0: 갑자기 기억이 막 안 나네. 근데 뭐 단골 멘트 뭐 있을까요? 뭐.
1: 저는 기억 남는 거 지방 방송 꺼라.
0: 지방 방송 꺼라? 그게 뭔 소리죠?
1: 각자 이제 떠들면 지방 방송 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운드 계속 겹치니까 지방.
0: 오케이.
1: 여기저기서
0: 오케이.
1: 방송을 한다. 꺼라, 조용히 해라.
0: 이런 거 있어요. 선생님께서 I'll wait.
1: 뭔데?
0: 이게 국룰은 모든 쌤들이 항상 하는 말인데, 이게 기다리고 이렇게 너무 떠들고 있으면 I'll wait 이렇게 말해. 그럼 난 기다리고 있을게 해서 이런 느낌. 근데 살짝 조금 선생님들 하는 그런 느낌이서 이게 외국 팬들 보고 계시면 뭔지 정확히 알 거예요.
1: 오케이.
0: I'll wait 이런 느낌.
1: 공감할 수 있기를.
0: 네, 공감하실 거예요.
1: 자, 5445님께서 교실 불 꺼져 있으면 너희들이 어둠의 자식이냐라는 말 꼭 하잖아요, 맞죠?
0: 왜 불 꺼 있어?
1: 그냥 불 꺼놓으면 너가 어둠의 자식이야 이렇게.
0: 그 자연관을 만들어 오게 하고. 뭔지 알 것 같아요. 여름에 많이 그러잖아요.
1: 왜 이런 국룰일까? 진짜 신기하다.
0: 선생님들이 다 그냥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나 봐. 근데 나도 선생님이었으면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 그냥 국룰.
1: 뭐라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애들이 막 시끄러우면 아까 그거 한번 보여줘.
0: 뭐?
1: 그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아니 아까 그 에 하는 거.
0: 아예 아까는 뭐 하는 거 똑같이 하면 안 되죠. 지방 소리 꺼 이런 거? 그 해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1: 아, 그렇게 한다고?
0: 예. 태호 씨는요?
1: 저요?
0: 예, 어떻게 했을 거예요?
2: 조용.
0: 조용.
1: 조용.
0: 좋습니다. 김채희님께서 너희 반이 진도 제일 느려.
1: 맞아요, 맞아요.
0: 그게 뭔 소리죠?
1: 우리 반 진도 제일 느리다.
0: 오케이. 나도 이 소리 들었어.
1: 속도가 제일 느리다. 니네 반.
0: 나도 이건 들었는데.
1: 이거 전 세계 국룰인가 봅니다. 이거. 네.
0: 너의 반 진도 제일 느려. 맞아.
1: 7295님께서 랜덤 뽑기 국룰 13일이니까 그 뒷번호 14번이 발표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 이건 선생님 마음입니다, 진짜.
0: 그렇지. 응. 나도 선생님 좀 이랬을 것 같아.
1: 나도.
0: 좀 야골리.
1: 재밌었을 것 같아.
0: 그렇죠. 태양 부동산님께서 체육 시간 지나고 돌아오면 창문 열어라 하신. 뭐 그거는 냄새 나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아요?
1: 그렇겠죠.
0: 저 남고 다녔군요.
1: 그렇겠죠. 뭐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0: 그렇지 않을까요?
1: 네. 7295님께서 분명 다른 학교인데도 과목마다 선생님들 옷차림이 비슷한 건 왜 그런 거임 진짜. 맞아요.
0: 어떻게 입죠?
1: 일단 체육 선생님들은 거의 똑같으시고.
0: 그치.
1: 네. 뭐 어느 정도 그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수학 선생님들 막 그런 그 뭐라 해야 되지? 이런 반팔인데 카라 반팔. 이 카라 있는.
0: 뭔지 알아요. 땡로처럼.
1: 오케이. 되게 깔끔한 그런 느낌. 있죠?
0: 오케이. 정확히 뭔지 알 것 같습니다. 5131님께서 휴대폰 뒷번호에 13 들어가는 사람 나다. 저요. 제가 오해오 좋은 이유 발표할래요. 오해오는 솔직한 사람들이라 좋아요. 꾸밈 없어서 사연 읽어줄 때 가식 없는 솔직한 대답과 조언을 해줘서 좋아요. 쿄디 탱디 DJ 계속하자. 감사합니다.
1: 저희가 솔직한
0: T라서. T.
1: 또 전 진짜 솔직한 거 좋아해요. 저 진짜.
0: 저도요. 네. 전 진짜 너무 솔직해서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근데.
1: 솔직한 게 너무 솔직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0: 서운해요. 사람들이 가끔.
1: 그럴 수 있죠. 수 있죠.
0: 서운해요.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어떻게 그게 내 마음인데.
1: 그렇지.
0: 예. 거짓말하는 것보다 낫잖아.
1: 거짓말하는 것보다 낫죠.
0: 맞죠.

0: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131님 감사합니다.
1: 딩이님께서 오야오 좋은 이유 보내봅니다. 둘 다 입술이 뚱뚱해요. 근데 나 입술이 뚱뚱한 편인가?
0: 뚱뚱하지. 앞으로 좀 돌출돼 있지 나처럼. 왜요? 살짝 이렇게 살짝 윗입술이 살짝 이렇게 돼 있잖아요.
1: 맞아.
0: 예, 귀여워요. 그런 모습이 귀여운 거예요.
1: 아리가또.
0: 아리가또 고자이. 죄송합니다. 1573님께서 쿄디 오늘도 비둘기 데려왔나봐요. 오늘은 여러 마리인가봐요.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옆에 이렇게 옆머리 이렇게
1: 지금 완전 꼴뚜기 왕자예요 지금.
0: 지금 살짝 외계인 머리통 같아요.
1: 꼴뚜기 왕자 모르지?
0: 예?
1: 꼴뚜기 왕자
0: 모르죠.
1: 아이 보면

0: 사열학습이 있는 날이죠. 출석 부를게요 코너를 시작으로 저희 소식도 언박싱 해볼 거고요. 추천곡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리고 반말 모드로 있잖아 젤리 좋아해 코너부터 3부까지 쭉 채워볼 거고요. 또 오늘은 탱디가 직접 써온 일기도 교환해줄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문자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방송 중이니까요. 저희 얘기하고 싶은 말, 질문 뭐든지 남겨주세요.
1: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0: 마인드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 자, 그럼 이제 출석 부르러 가볼까요?
0: 어떤 닉네임이든 정성껏 읽어드리겠습니다.
1: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로 출석해준 선착순 10명
0: 출석 부를게요.
1: 친친방 출석부 엽니다.
0: 먼저 0번 윤기호 아잉,
1: 0.5 채태양 아잉,
0: 그리고 1번 아 누나 앞머리 다시 잘라줘 애들이 자꾸 놀려 님,
1: 2번 가끔씩은 내게 들려주고픈 노래

0: 님. 와우. 3번 벌써 7시간 벌써 7시인 것이다냐. 어서 일어나지 않으면 지각한다냐 님.
1: 4번 스테픈 기도

0: 8번 헤어지자고 나 지금 되게 잘생겼는데 님.
1: 9번 여러분 단체방이 죄송하지만 글 하나만 적겠습니다. 안녕 기회야,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어.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만 너만 앞에서 너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용기 내 말해봐. 윤기호 좋아해. 감사합니다. 좋아합니다.
0: 마지막 10번 이제 누가 공지해주냐 님.
1: 아 이상 손빠른 10명 출석 체크 완료. 소개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2: 하루 언박싱.
0: 똑똑 이은 스태프 기호 씨 택배 찾아가세요.
1: 네, 기호의 하루 언박싱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이클 영화를 봤습니다.
0: 와우.
1: 히히. 아, 예. 친구들이 너무 재밌다 해가지고.
0: 네.
1: 그래서 꼭 보러 갔죠. 근데 확실히 아는 노래들이 막 계속 나온다 보니까.
0: 아, 한국에 늦게 개봉한 거구나.
1: 좀 늦게 개봉했어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1: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오늘 아침 12시 반에 아주 일찍 이제 친구랑 같이 보고 왔죠. 근데 너무 재밌었고 진짜 2시간 좀 넘게 영화가 좀 2시간 좀 넘는데 진짜 거의 한 3분의 1? 뭐래? 아니지. 3분의 3 정도는 다 소름 돋았어요. 그냥 계속 소름 돋는 상태에서 계속 봤어요. 너무 노래도 너무 좋고 그냥 거의 무대 보는 영상처럼 봐가지고 너무 좋았고 친구랑 같이 봐서 그만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0: 저도 꼭 보겠습니다.
1: 네. 아, 태양 씨 택배 왔는데요. 빨리 받아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0: 태호의 하루 언박싱. 이번 주는 특히 노래를 많이 부른 것 같아요. 기타도 많이 치고 노래도 많이 부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 무슨 노래 불렀죠?
0: 뭐 다양한 노래도 많이 불렀죠. 근데 진짜 오랜만에 발라드 좀 불렀어요.
1: 아,
0: 네. 사랑아.
1: 사랑아가
0: 아니에요.
1: 뭐예요?
0: 사랑아 미련한 내 사랑아. 옛날 스웩.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1: 아, 멋있네요. 네. 좋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하루도 같이 언박싱 해볼게요. 2832님께서 저 지금 너무 배고픈데 과자 사러 갔다 올까 말까요? 도와줘요. 먹죠?
0: 네.
1: 먹고 드세요.
0: 저는 진짜 배고픈데 고민 좀 안 하는 편이에요.
1: 배고프면 먹죠.
0: 나중에 먹을 거 아니까.
1: 그렇죠. 네. 어차피 먹을 거.
0: 어차피 먹을 거. 저는 빨리 입에 넣겠습니다.
1: 좋은 생각입니다.
0: 탱순정님께서 저 지금 집 가는 버스인데요. 버스에서 노래 말고 친친 들으니까 심심하지 않고 좋아요. 저번에 탱디 차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노래도 안 듣는 건가요? 아, 노래는 듣습니다.
1: 노래는 듣죠.
0: 네, 노래는 듣고 뭐 딱히 폰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1: 차 탈 때 노래 좀 잔잔한 노래 듣나요? 아니면 좀 신나는 노래 듣나요?
0: 아, 저는 그냥 정해서 플레이리스트를 들어요.
1: 아, 오케이.
0: 그 한 팀씩 정해서
1: 노래만 아티스트로?
0: 들어요. 네, 아티스트.
1: 신기하다.
0: 맞습니다.
1: 좋네요.
0: 오늘도 들으면서 왔습니다.
1: 좋습니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0: 피어나모니의 백다운.

0: Now. Yeah.
1: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P1 하민이의 백다운 듣고 왔습니다.
2: 강혜린님께서 백대훈 씨 오랜만이라고.
1: 백대훈이 누군데?
2: 백다운. 백대훈.
1: 백대훈.
2: 예, 백대훈.
1: 아, 반갑네요.
2: 백대훈 씨.
1: 키오자님께서 백다운을 석방하라. 이미 했어요.
2: 석방했습니다.
1: 두 번이나. 예. 무려.
2: 하루 언박싱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두유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만나볼까요?
2: 1638님께서 오늘 왁부볼 만지면서 하는 건가요? 느낌 어때요? 저 너무 궁금해 사려고 했는데 마침 탱디 큐디가 만지고 있네요.
1: 아, 이게 알다 보니 이걸 사실 얼려야 더 재밌다고 했는데 전 벌써 지금 만졌는데 빵꾸가 나버렸어요.
2: 아, 이게 저도 이거 봤거든요. 그 요즘 짧은 동영상에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1: 네.
2: 부질 때 막 와사삭 와사삭 소리 난다 했는데 이건 그러지 않았어요.
1: 네, 안 얼려 있어서 그런지 다음에 한 번 더 구입해서 얼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음흠.
1: 약속은 아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좋습니다.
2: 안 한다는 말을 굉장히 잘
1: 돌려서 얘기하네요. 기호만의 달링님께서 키어디 택니 내일은 로즈데이래요. 저에게 장미꽃 선물해줄 사람 선착순 두 명. 아, 진짜 진짜 다양한 데이들이 많네요.
2: 그러니까요. 뭐는 데이가 이렇게 많아.
1: 그러니까요. 뭐 화이트데이 뭐 또 뭐 있지? 화이트데이 말고 또 뭐 있죠?
2: 뭐 많죠. 무슨 데이, 무슨 뭐 발렌타인.
1: 발렌타인스데이, 화이트데이,
2: 로즈데이는 또 왜 로즈데이?
1: Black Day. What is that? 아, 짜장면 먹는 날. 아니 진짜 어이없군요. 아,
2: 삼겹살 너무... 데이도 있어요.
1: 왜 누가 만드는 거야?
2: 3월 3일인가?
1: 오케이, 그러면 나도 정할래.
2: 오케이, 오늘 하나 정해주세요.
1: 9월 27일. 오케이.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2: 9월 27일 본인 생일이잖아요.
1: 맞아요.
2: 자, 좋습니다. 자, 4056님께서 큐디 탱디 오늘 둘 다 반팔티 팔을 접어 입으신 이유가 있나요? 저를 유혹하려고?
1: 그건 아니고요. 그 저희도 저도 솔직히 오늘 딱 출근하면서 첫 한데 딱 태호도 이렇게 입고 있고 저도 이렇게 입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은근 지금 입을 안 맞췄는데 매번 계속 살짝씩 맞았어요. 저희.
2: Yes.
1: 청에 청에도 입었고 막 이렇게 티셔츠 입고 지금 왜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2: 텔레파시.
1: 이렇게 빨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이제 연결이 소통된 거죠.
2: 맞습니다.
1: 좋습니다. 8812님께서 어제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마치고 간식 선물 받았던 기숙사 사는 피스입니다. 덕분에 룸메랑 같이 커피에 케이크까지 사와서 와우 찐찐방 보면서 먹고 있어요. 사실 저희는 고등학생 때 처음 만났는데요. 룸메가 저한테 피어남이 좋아하라고 꼬드겨서 결국 사이좋게 룸메는 쿄디 팬, 저는 탱디 팬이 되어 같이 엄청나게 재밌게 피어남이 보러 다니다가 지금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아, 와우, 재밌겠다. 와, 맛있겠다.
2: 아, 좋다 이런 거 진짜.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1: 그냥 진짜 제 모자 상당한데요. 화면에.
2: 저기 지금 뭐 비둘기 한 두 마리 들어가 있어요.
1: 좀 눌러.
2: 양쪽에 왼쪽 꺼에 오른쪽 하나. 근데 그게 트렌드라면.
1: 아,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높아 보이네요. 여튼 졸업 너무 응원하고요. 무조건 할 수 있으니까 긴장하지 말고 네. 잘 마치도록 하세요. 화이팅입니다.
2: 화이팅. 아,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구만.
1: 네, 제 모자 봐봐요.
2: 이렇게 또 인증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취미가 같은 친구가 있으면 너무 좋죠. 진짜.
1: 그럼요. 너무 좋죠. 오래오래 피어나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 좋습니다. 자,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 오늘도 추천곡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무엇일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저에게 궁금한 질문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CN 블루의 외톨이야.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자, 조용 조용. 선생님 없다고 딴짓하지 말고 자습해 자습.
2: 쌤 나가셨지?
3: 어, 딜리버리 할 게 있다면서 가셨어. 그럼 시작해 볼까?
2: 야찬 자유학습.
3: 교실 경기의 흐름을 바꿔봅니다.
2: 벌레 벌레
3: 조용조용.
2: 지금은 야자시간.
3: 야자시간은 물론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겠지만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자율적인 시간이다 보니 몰래 조금씩 딴짓도 하게 되죠.
4: 그래서 저희도 쌤 몰래 노래를 들어볼까 합니다.
3: 야자의 재미를 더해줄 음악 오늘도 저희가 직접 선곡해왔는데요.
4: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3: 두둠. 도파민 터지는 노래.
4: 두둠. 어제 분명히 도파민 줄이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 도파민 터지는 노래네요.
3: 맞습니다. 도파민 중독 완화는 저희 쌤 콘서트에서 하시고 오늘까지는 좀 터트려봐도 또 되지 않나 싶어서 정해봤습니다.
4: 좋습니다. 3344님께서 야잔 자율학습은 어떤 학습인가요?
3: 아니, 너 거의 야잔 야잔 야잔 학습. 너 거의 이랬어 지금.
4: 야잔 야잔 야잔. 죄송해요. 아 이게 또 오랜만에 하는 코너라서 딱 저번 주에 했잖아요. 일주일 됐네요. 이게 딱 저희 첫 방이 이거
3: 그쵸,
4: 있었잖아요.
3: 처음 했을
4: 딱 일주일 됐네요. 예. 네. 어색합니다 아직.
3: 5256님께서 아 직장 그만두고 피어나무에 들어갈까?
4: 어 갑자기요?
3: 어 여기 막 들어온다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4: 어 맞긴 해요.
3: 예.
4: 네. 어 그 거절. 죄송하고요. 저희는 6인입니다. 좋습니다. 노래 추천 바로 가볼게요. 제 추천곡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선곡한 곡은 The Jackson 5의 I Want to Beg입니다. 아, 제가 또 오늘 영화 봤다 했잖아요.
3: 네.
4: 영화 봤는데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 들으면서 와, 진짜 옛날 생각 나기도 하면서 아, 이 노래 진짜 너무 신나고 너무 좋다. 그리고 이 노래를 너무 잘 불러가지고요. 아, 이 노래 진짜 너무 명곡. 그래서 진짜 들으면 너무 행복해지고 진짜 딱 도파민이 터지는 것 같아서 네, 선곡했습니다.
3: 좀 불러줘요.
4: I Want to Beg. 자 그럼 여러분에게도 도파민 터지는 곡일지 바로 들어볼까요? 잭슨5의 I Want You Back.

0: 쿄디의 추천곡 더 잭슨 5의 I Want You Back 듣고 왔습니다.
1: 김채희님께서 하 I Want You Back 전주부터 너무너무 도펴미 쫙 올라가요. 영배님 죄송합니다. 오늘만 눈 감아주세요. 아 그러니까요. 딱 나오자마자 그냥 완전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막 나와요?
0: 그럼요.
1: 좋습니다.
0: 네, 9077님께서 저 어제 기호 따라서 자기 전에 폰 안 보고 자기 1일차 해봤어요. 도파민 줄이기 한 것 같아서 뿌댔어요.
1: 아 잘했습니다.
0: 본인은요?
1: 저도 안 해요 원래.
0: 원래 안 한다고?
1: 자기 전에 할 수 있는데 이제 항상 불 끈 상태에서 하지 않죠. 딱 자기 전에 안 하죠.
0: 아 오케이 yes. 좋습니다.
1: 자 그럼 선곡 이어가 볼까요?
0: 자 이번엔 제 차례인데요. 제가 가져온 도파민 대폭발송은 봉제인간의 개껌입니다.
1: 갑자기 개껌이다. 이거 왜 yes. 그랬어요?
0: 이게 진짜 이거 도파민 터집니다.
1: 기대해도 될까요?
0: 악기 소리가 미쳤어요.
1: 진짜요?
0: 네.
1: 본인만 도파민 터지는 게 아니고?
0: 도파민 터질걸요?
1: 그래요? 응. 저 기대하겠습니다.
0: 악기가 기가 막혀요 이거.
1: 좋습니다.
0: 그렇다면 바로 들어볼까요? 봉제인간의 개껌.

0: 와우, 탱디의 추천곡 봉제인간의 개껌 듣고 왔습니다.
1: 네, 시흥시 불주먹님께서 개껌이라는 단어에 저희 집 후추가 반응했어요.
0: 후추가 누구예요? 강아지인가요?
1: 그치.
0: 아, 귀엽다. 좋습니다. 쿠쿠야리님께서 기타 리프 좋네요.
1: 기가 막히죠.
0: 네, 아, 지금 들어보니까 완전 그냥 뭐 한 노래 안 같아요. 그냥 계속 템포부터 모든 걸 그냥 계속 바뀌어가지고 참 바뀌어서. 신기했네요.
1: 맞습니다. 띠용띠용님께서 기타 소리 나올 때 배는 왜 자꾸 긁어요 탱디라 하는데 이분 뭐 느낌 없으시다 진짜.
0: 아예 탱디가 배고파서 그래요. 아까 이 과자 먹는 거 못 봤어요? 배고파서 그랬어요.
1: 띠용띠용님 아
0: 왜요?
1: 이분 느낌 없으시다.
0: 아 그럴 수도 있죠. 9848님께서 아 도파민 진짜 팍팍 터지네요. 기타 소리 듣다가 접신해서 헤드뱅잉 2분 동안 했어요. 아 네.
1: 헤드뱅이 좀 오는 노래긴 하죠.
0: 네, 필요한 노래였습니다.
1: 7646님께서 탱디 쿄디 엄청 잘 노네요. 같이 페스티벌 가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올해는 페벌 갈 계획 있으신가요?
0: 여러분 음악을 진짜 사랑하면 이렇게 저절로 나와요 몸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1: 아 자동적으로.
0: 자동적으로 음악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나오죠.
1: 그렇죠. 표정 그렇잖아요? 표정 나와요.
0: 표정도 이렇게 이렇게 되고
1: 나와야지.
0: 네, 그럼
1: 페벌.
0: 있으신가요?
1: 아 저는 뭐.
0: 아니 저는 갈 기획은 없고요. 무대할 기획이 있습니다. 에이 나 썼어. 왜 그래요? 갈 생각 없고 무대할 생각은 있죠.
1: 아
0: 아니에요?
1: 저도 뭐 무대 하면은 하고 가면은 좋지만 아마 이번 연도에도 못 가지 않을까.
0: 바빠서.
1: 네 주말이 다 거의 한 11월 12월까지 꽉 차 있더라고요.
0: 그럴 수도 있죠.
1: 네 아마 이번에는 패블 못 갈 것 같아.
0: 바쁜 게 좋은 걸. 뿡님께서 뭔가 노래가 코끼리한테 적히는 느낌. 오 대박 비유.
1: 아 이분 비유 너무 좋았네. 이분 비유 좋다.
0: 뿡 글 쓰세요? 완전 너무 좋았다.
1: 아 이분 느낌 좋다 이거.
0: 정확히 느껴 뭔 네. 느낌이 정확히.
1: 아까 이해했어. 잠깐만 이름 뭐 삐용삐용 띠용띠용님 띠용띠용님 이분한테 느낌 배워야겠어요 지금 뿡님한테 지금 응? 이 뿡님한테 느낌 좀 배워야겠어요 진짜.
0: 아 코끼리한테 쫓기는 느낌이 그냥 딱 코끼리가 맞았어.
1: 맞아.
0: 다른 거 말고.
1: 맞아요. 2933님께서 쿄디 탱디의 음악 취향이 달라서 이 코너가 재밌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스펙트럼이 넓죠. 아주 넓습니다.
1: Yes.
0: 좋습니다. 오늘 친친방 선곡표는 쿄디 탱디가 직접 골라온 도파민 싹 도는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1: 이번엔 쿄디가 한 곡 더 추천해 주실까요?
0: 맞습니다. 네, 제가 골라온 다음 곡은요. Kim Petras의 I Like Your Look입니다.
1: Kim Petras.
0: 이 노래는 진짜 신나요. 이게 그냥 살짝 옛날 팝 느낌을 조금 연상이 되긴 하지만 또 요즘스럽게 다시 재해석한 느낌? 이 말 들으면 바로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1: 네.
0: 딱 이 리듬감은 솔직히 되게 옛날 느낌이지만 이 프로덕션이나 이 멜로디 탑라인이 되게 네, 되게 좀 트렌디합니다.
1: 오케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나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또 생각났어.
0: 뭐요?
1: 아, 나 그거 보낼걸.
0: 아, 이 방금 충분히 좋았어요.
1: 아, 그래요? 아, 네. 마룬 5의 럭키 스트라이크 그냥 갑자기
0: 아, 럭키 스트라이크.
1: 예.
0: 예, 좋습니다. 그럼 이 곡 들려드릴게요. Kim Petras의 I Like Your Look.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친한 친구 방송반, 지금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고요. 캠 패트리스의 I Like Your Look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6: 네, 5235님께서 처음 들어본 노래인데 자동으로 어깨 나오는 중.

0: 이거 뭐죠?
1: 비트가 그냥 네. 둥크 탁 이거라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0: 맞아요,
1: 쉬우니까.
0: 맞아요.
1: 네, 좋습니다. 8545님께서 완전 미국 하이틴 바이브 이 곡 느낌 참 좋네요. 쿄디 음악 취향 감다살 인정. I love you, look 쿄디. 아이 감사합니다. 완전 맞아요. 뭔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뭔가 중학교 때 너튜브에 그냥 보다가 나올 법한 살짝 옛날 느낌이 나지만 좀 좋은 느낌.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예빈님께서 와 진짜 기계음 좋아하는 사람 기호 그리고 저요.
1: 저는 다 좋아요. 기계 음악도 좋고 악기 음악도 좋고요. 다 좋아합니다. Open mind.
0: Open mind.
1: 소야 고즈님께서 Kim Petras is so cool. 동의합니다. I agree. Thank you.
0: 네, 5282님께서 9월 27일 섹시데이로 지정하고 이 노래를 울려 퍼지게 하자.
1: 오, 섹시데이로 하면 뭘 해야 될까요? 다들 좀 더 섹시해지게.
0: 그치. 매일 그러니까 하루를 그냥 섹시하게 보내야지.
1: 좋습니다. 2958님께서 쿄디 탱디 서로 감당 못하는 바이브가 너무 웃김. 감당 못하는 바이브?
0: 감당 가능한데?
1: 감당 가능한데요?
0: 감당 가능.
1: 가능. 완전 가능.
0: 충분히 가능.
1: 지금 6년 동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0: 예스. 좋아요. 5367님께서 근데 쿄디 배고픈가요? 과자 엄청 많이 먹는 노래 나오는 모든 시간에 계속 먹으면 맛있나요?
1: 맛있죠. 맛있어요. 그 저는 문제는 그냥 앞에 뭐 먹을 거 있으면 그냥 계속 먹어요. 그냥 안 배고파도 그냥 있으면
0: 아 가짜 배고픔
1: 그냥 계속 먹어요. 그냥 앞에 있으면 그냥 계속 먹게 돼요. 안 좋은 습관이죠 사실. 아무튼 9502님께서 실례가 안 된다면 프링땡스 한 입만요. 한 입 드리세요.
0: 아 제가요?
1: 네.
0: 나 이거 주물럭거렸는데 괜찮나? 오른손으로?
1: 아, 왼손으로 주물럭거려가지고 저는 양쪽으로 왼손으로 주물럭거려가지고
0: 근데 집어먹고 있었어요?
1: 아 그러네. 아 뭐 제가 먹는 건 상관없죠. 이제 드리는 건데 이렇게 줘야지. 한 입만 얌 먹어요 빨리 먹어. 안 먹으면 먹어버렸어요. 오케이 아쉬웠습니다. 3344님께서 뜬금없지만 이 와중에 쌀국수 광고 들으니까 저 쌀국수랑 헤어진 것 같아요. 왜 헤어졌어요?
0: 그 노래 바이브가.
1: 아 맞아요. 저는
0: 쌀국수 나나나.
1: 저는 지금 이 며칠 동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쌀국수 광고 노래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냥 노래 너무 감미로워서. 네, 갑자기 쌀국수 먹고 싶어지네요.
0: 드세요 오늘 끝나고.
1: 좋습니다.
0: 6725님께서 최태양 사랑해 최태양을 내게 줘 매일 보러 갈 거야. 조금 부담스럽군요.
1: 왜요?
0: 뭔가 살짝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뭔가.
1: 왜요?
0: 뭔가 느낌 쓰고.
1: 아 무서웠어요.

0: 근데 솔직히 음악이라는 게 규칙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넣고 싶은 게 넣는 거죠.
1: 맞아, 그런 재미죠.
0: 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0112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 좋은 스피커 하나 사가지고 아무튼 듣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근데 네. 이미 그러시는 것 같은데?
1: 그렇겠지?
0: 네. 좋습니다.
1: 3931님께서 탱디 쿄디 저번부터 너무 궁금했는데 둘 다 노래 듣는 스펙트럼이 엄청 넓잖아요. 혹시 노래를 어떻게 찾아 듣는 편이에요?
0: 노래를 항상 들으니까 그냥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뭐 일부러 찾지는 않는데 그냥 요즘에 이런 노래 좋다 하면 찾고 하면 계속 파고 들어서 그 요즘에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잘 돼 있잖아요. 막 이런 가수 많이 들으면 비슷한 가수 추천해주고 비슷한 노래 추천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막 계속 타고 들으면 이 노래 좋다 하면서 이렇게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1: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영상 요즘 돌려보다가 사용된 BGM으로 쓰는 노래 괜찮다 싶으면 저장해 듣는 편이고, 그거 아니고서는 저는 웬만하면 아티스트별로 들어요. 아티스트 한 명을 딱 지정해놓고, 만약 피어나머니면 피어나머니 딱 지정해놓고 그렇게 너튜브에 검색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플레이리스트로 듣습니다.
0: 근데 그 아티스트는 그럼 어떻게 찾아요?
1: 그거는 뭐 너무 많으니까 그건 금방 찾죠.
0: 자연스럽게? 네,
1: 자연스럽게 찾죠.
0: 맞아요. 그렇게 해요. 사실은 좋습니다. 자, 오늘 찐찐빵 선곡표는 듣기만 해도 도파민 팡팡 터진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1: 네, 마지막 추천곡은 제가 골라왔습니다. 바로 많이 얘기한 적 있긴 한데 새소년의 파도입니다.
0: 많이 얘기했어요.
1: 네, 이 노래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처음에 일단 드럼 사운드부터 도파민 좀 터져요.
0: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곡을 2부 끝으로 들려드리고요.
0: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 3부는 있잖아 젤리 좋아해 코너로 먼저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무조건 반말 모드로 서로의 취향과 취미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0: 여러분은 뭘 좋아하는지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겐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1: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저의 추천곡 새소년의 파도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반가워. 나는 최태양.
1: 나는 스테픈 키오 윤이야. 너네랑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 지금 도파민 맛 젤리랑
0: 포도 맛 젤리 가져왔는데 이거 같이 먹을래? 별로야? 그럼 너는 뭘 좋아하는데?
1: 7295가 보내줬어. 나는 락스 냄새를 엄청 좋아해. 그래서 화장실 청소할 때나 수영장 가는 순간 너무 좋아. 그리고 태양이랑 기호도 좋아.
0: 나도 좋아하는데 락스 냄새.
1: 락스 냄새?
0: 수영장 냄새.
1: 문제 날 것 같아.
0: 지웅아 사랑해. 친구가 효디탱디 나는 입이 화해지는 사탕 엄청 좋아하거든. 민트 맛을 가장 좋아하는데 요즘 나온 포도 맛이 정말 맛있더라고. 효디탱디도 이거 좋아해? 좋아한다면 무슨 맛 가장 좋아해?
1: 좋아하지. 나는 그냥 단순한 복숭아 맛?
0: 나도 복숭아 맛 제일 좋아해.
1: 제일 좋지. 집게 사장 친구가 난 돈이 제일 좋아. 나도야. 왜요?
0: 이런
1: 태양이도 당연히 나도야라 할 줄 알았어.
0: 아, 뭐 돈 좋지. 돈 안 좋은 사람 어디 있어? 돈 뭐 누구나 좋지.
1: 그럼.
0: 자, 5023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건 켄터키 할아버지 가게 양념치킨인데 다들 핫 크리스피만 먹지 말고 양념도 잡사봐. 제발 양념치킨 좋아하는 사람들아 완전 추천.
1: 오, 나도 먹어볼게. 나도 켄터키 할아버지 진짜 좋아하거든.
0: 나도. 근데 나 양념치킨 한 번도 안 먹어본
1: 나도. 것 같다. 거기선 양념치킨 먹어본 적 없어.
0: 오.
1: 야, 난 달콤한 거 싫어. 양념치킨 안 좋아해.
0: 뭔가 달달할 것 같아.
1: 그래서 싫어. 아무튼 먹어볼게.
0: 오케이, 나도 먹어보겠어. 오늘 우리랑 얘기해줘서 고마워. 문자 보내준 네 명한테는 젤리도 선물로 보내줄게.
1: 이제 같이 노래 들을까? 하츠 투 하츠의 스타일 준비했어.
0: 있잖아, 넌 젤리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친한 친구 방송반 있잖아 젤리 좋아해 에 이어서 하츠 투 하츠의 스타일 그리고 광고까지 듣고 왔어.
2: 3부는 계속 반말 모드로 가는 거 알지? 친구들이 보내준 문자 좀 봐볼게.
1: 6286 친구가 얘들아 나 치킨 사 먹게 3만원만. 요즘 치킨 진짜 먹으려면 3만원 이거.
2: 한 마리가?
1: 응?
2: 홀리
1: 배달비까지 해가지고 뭔가 조금 그렇다잉.
2: 먹지 마 치킨을. 차라리 조금 더 저렴한 거.
1: 아 예를 들면 뭐 하나 추천해줘. 6286 친구한테.
2: 닭꼬치?
1: 닭꼬치. 닭꼬치 좋다.
2: 괜찮지? 괜찮대쳐.
1: 닭꼬치 엄청 비싸 요즘에.
2: 아 진짜?
1: 그럼.
2: 아이고. 먹고 싶은 거 먹어. 3만원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근데. 다음에 한번 찾아서. 띠용띠용 친구가 나는 바닷가 산책 나가서 모르는 강아지 엉덩이 보면서 뒤따라가는 나 태양이 엉덩이 치는 거 너무 좋아한데.
1: 아까 쳤잖아.
2: 태양이 엉덩이 커요 여러분. 태양이 엉덩이 완전 팽팽해가지고 이렇게 팍 쳤을 때 그 뭐라 해야 되지? 쾌감이 있어.
1: 맞아요.
2: 맞아.
1: 엉덩이 좀 큽니다.
2: 맞아요. 엉덩이 좀 커요. 좋은 거지. 7559님 친구가 요즘 이사 가야 해서 집 알아보는 중인데 친친방 보다가 방금 막 결정했다. 교디 모자 입주 신청할게. 월세 얼마 정도일까? 100만원.
1: 월세 100. 아 좀 센데? 보증금은?
2: 보증금은 100억.
1: 아 그렇게나. 아 7559 형. 아 형이란다.
2: 갑자기
1: 형. 7559 형 여기 들어오려면 100억 필요한데 좀 힘들겠다.
2: 아예 맞아. 왜냐면 그럼 거의 라테투이가 돼주는 거잖아 나한테. 이게 되게 큰 특별한 자리라는 말이지. 그래. 7646 친구가 탱디 오늘 홍합 같아. 홍합한테 물려보고 싶네. 홍합이 뭐죠? 물고기 아니야?
1: 그 짬뽕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검은 색깔 조개.
2: 조개. 왜 물려보고 싶지?
1: 검은색 종에 몰라? 이거?
2: 물려 얘네들 물어?
1: 내 머리가 이거 같다는 거야. 내가 말한 그거야. 우리 아까 얘기하고 있던 그거야.
2: 아, 오.
1: 이렇게 이게 제 여러분 제 머리가 내 머리가 머릿결 너무 좋아가지고 얘 지금. 손상모를 다 잘라내버리고 지금 아주 건강한 것만 나와. 나는 완전 생머리라서 이렇게 말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2: 괜찮아.
1: 근데 살짝 반곱슬이 있어야 머리가 예쁘게 말.
2: 아 근데 태양이 머리가 지금 너무 건강해서 이렇게 만지는 게 너무 좋아. 난 어렸을 때부터 남의 머리

0: 모순적이야 나.
1: 아 나는 솔직히 만지는 거 별로 그냥 탁 치는 거 좋아.
0: 어 그치 나는 치는 건 좋아하는데 근데 누구 내 엉덩이 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나는 누구 건 치는 건 좋아하고 사실 모순적이지.
1: 완전 모순 덩어리네.
0: 어, 완전. 그래서 정석 나 원래 그래. 난 남의 만지는 건 좋아하는데 누군가 나를 만지는 건 별로 안 좋아해. 어 그래서 정석의 각심 대형인데 확 칠 때 나 맨날 이렇게 지금 방금 뭐 했냐? 막 이래.
1: 그럼 정석이 또 살짝 겁먹잖아.
0: 아 안 먹지 정석이는.
1: 자, 9430 친구가 우리 일주일 만에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
0: 좋은 거지 뭐. 친구니까.
1: 그치?
0: 그치.
1: 여기가 친구 컨셉이니까.
0: 맞아. 강예린 친구가 얘들아 내일 뭐 할 거냐. 내일은 뭐 하지?
1: 내일 뭐 할 거냐가 왜 이렇게 웃기냐.
0: 아 우리 내일 있지 스케줄 있지. 아침부터 스케줄 있지. 난 있어. 넌 없잖아 내일 아침.
1: 아니 나도 있어.
0: 어? 그래? 어 뭐 있더라? 아 오케이. 어 너도? 아 나도. 오케이.
1: 너랑 똑같은 거야.
0: 아 그러네. 오케이. 8152 아 친구가 내가 제일 참 8152 친구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퇴근놀이 그리고 오늘 좋아하는 거 못해서 슬픔. 아 그게 뭐지? 퇴근놀이가 뭐지?
1: 이거 내가 만든 놀이야.
0: 진짜? 뭔데?
1: 팬들이 나한테 어떤 놀이 제일 좋아하냐고 해서 내가 퇴근놀이 제일 좋다고 했거든.
0: 나도 퇴근놀이 너무 좋네.
1: 퇴근놀이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딨어?
0: 어 빨리 퇴근. 빨리 퇴근! 다음 거 읽어줘.
1: 자, 9848 친구가 나는 일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어 여기 바로 나왔네. 안 좋아하는 사람에. 물론 쉬는 것도 좋은데 정신없이 바쁘게 일할 때 뭔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달까?
0: 이런 사람 진짜 참 좋다.
1: 아니 근데 맞긴 해.
0: 야 근데 또 쉴 때는 또 좋긴 해. 근데 이제 또 너무 오래 쉬면 뭐 뭔가 공허하고 좀 그렇잖아.
1: 맞아. 네.
0: 적당히 바쁜 게 좋고. 박세진 친구가 나는 새벽 냄새가 좋음. 약간 찹찹한 냄새 뭔지 아는 사람. 아 뭔지 알지.
1: 기가 막히지 이거.
0: 뭔지 알지. 나는 오히려 밤 새벽보다는 아침 새벽 냄새가 더 좋아하거든. 그 뭔지 알지. 야, 난 그런 냄새가
1: 좋아. 나도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0: 좋아.
1: 친친방 친구들 문자 만나보고 있고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 또 도파민 터질 준비 됐지? 마룬5의 럭키 스트라이크.

0: Maroon 5의 Lucky Joy 듣고 왔어. 문자 계속 소개해 볼까?
1: 자, 7804 친구가 기요태요 진짜 잘 노네. 우리 같이 코너 가자.
0: 아, 코너 가면 난리 나지.
1: 코너 난리 나긴 하지.
0: 난리 나지. 진짜로. 아, 근데 이 노래는 솔직히 잘 놀 수밖에 없어.
1: 맞아.

0: 와 진짜 너무 추억이네. 솔직히 이때 시절 노래들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아 이거 추억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좋아. 좋아. 8197 친구가 이렇게 보니까 둘이 정말로 음악을 사랑하는 것 같다. 음악을 사랑하니까 이 직업을 하고 있겠지.
1: Music is my life.
0: Music is my life.
1: 라라 친구가 친구들아 우리 두고 가고 싶어? 왜 빨리 퇴근하려 해? 어.
0: 아 그거는 별개 문제지.
1: 그렇지.
0: 퇴근에 그거는 그냥 하고 모두가 하고 싶은 거야. 왜 그렇게 만들어 사람을? 어? 알잖아 우리 마음을. 그치 라을라.
1: 너 마음 뭔데?
0: 빨리 퇴근하고 싶은 마음 다 알잖아. 그치 알잖아. 알잖아.
1: 그치 그거. 그치.
0: 미우 친구가 나는 여름을 좋아해요. 이름도 여름이고 여름에 태어났고 여름이라는 계절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태양이랑 기온은 어떤 계절이 제일 좋아해? 이유도 궁금해. 나는 가을. 너도 가을이지?
1: 아니. 나는 봄 봄이 왔네.
0: 왜?
1: 응?
0: 언제?
1: 날씨 너무 좋잖아.
0: 3월? 3, 4월?
1: 근데 나 지금도 좋아. 너무.
0: 5월?
1: 응.
0: 아 뭐 그게 봄이지 지금.
1: 그래 지금 좀 안 더워서.
0: 맞아. 아 내일부터 30도까지 올라간대 근데.
1: 나는 아, 좀 그런데.
0: 근데 왜 봄? 그래서 왜 봄?
1: 그냥 꽃이 너무 예쁘잖아.
0: 아 오케이.
1: 그 딱 그냥 출근할 때도 기분이 뭔가 좋아. 가을은 나는 나 최악.
0: 왜?
1: 최악 중의 악이야.
0: 왜?
1: 나는 그때 되면 무조건 못 나가. 아. 뭔가 알러지가 있나 봐.
0: 봄보다 더?
1: 그 가을 오면 기침을 그냥 어마무시하게 해서 무조건 목이 한 번은 나가.
0: 신기하다. 나는 가을. 왜냐면 내 생일에 가을이기도 하고 근데 나는 꽃 피는 것도 좋은데 그냥 난 단풍 보는 거 더 좋아해.
1: 아 또 캐나다에서 왔다고 또.
0: 맞아. 그 단풍은 또 좋아하고 그리고 가을 되면 또 하늘이 항상 좀 더 그 높아. 되게 높고 맑아서 가을 될 때 하늘 보는 것도 되게 이쁘고 그리고 날씨가 딱 너무 좋아서 이제 막 딱 시원해질라 하니까 뭔가 좀 설레고 뭔가 그런 느낌이 난 좋더라고.
1: 캐나다 단풍이랑 한국 단풍이랑 뭐가 달라?
0: 한국의 단풍이 그렇게 캐나다랑 비교할 수 없지 솔직히.
1: 훨씬 많아.
0: 어 난리 나지.
1: 사이즈 같은 거는?
0: 난리 나지 그냥. 나 맨날 그 시기 때 항상 멀리 가서 진짜 공원 같은 데 가거든. 와 난리 나. 진짜 미쳤어 그냥.
1: 한번 보고 싶고.
0: 한번 꼭 한번 가봐. 내가 오케이. 소개해줄게.
1: 이정현 친구가 키키키 근데
0: 전 센스 있게 할 거지 뭐.
1: 오케이. 오케이.
0: 한 손톱에 세 개 다 뭐 할 수 있지 뭐. 아무튼 그건 3781 친구한테 맡기고.
1: 오케이. 다음에 아 잠깐 인증 그거 보내줘.
0: 인증 꼭 보내줘. 우리 한번.
1: 인증 꼭 보내줘.
0: 2736 친구가 나는 빨래 건조 돌리고 난 뒤에 따뜻한 느낌 짱 좋아함. 교디 탱디도 이 기분 알아? 아 알지.
1: 나 오늘 아침에 느끼고 왔지.
0: 그 냄새도 좋잖아. 딱 꺼내면 그 따뜻한 느낌.
1: 나는 빨래하고 왔거든.
0: 근데 가끔씩 그 건조기 돌리고 나서 완전히 다 안 말릴 때도 있던데.
1: 그러면 나 한 번 더 해.
0: 근데 옷이 너무 상하잖아 그럼.
1: 뭐 어쩔 수 없지.
0: 오케이. 그럴 수도 있지.
1: 3225 친구가 난 일주일에 세 번씩 물만두 튀김을 먹어. 내 소울푸드야. 큐디팅드는 소울푸드 있어? 난 있지.
0: 일단 물 만두인데 튀김을 어떻게 물 만두?
1: 물 만두 튀김이 뭐지?
0: 그치 그러게.
1: 아 그냥 그 물만 그 조그만한 거 튀김으로 먹는 건가?
0: 아 나는 아 오케이 뭔지 알아. 맛있겠다. 너는?
1: 나는 육회지 뭐.
0: 내 소울푸드 뭐 저번에 이런 질문 왔을 때 그 쌀국수라고 하긴 했는데. 아니면 짜장면? 근데 뭔가 그런 것 같아. 뭔가 소울푸드 그런 것 같아. 난 그 두 개. 325 친구가 난 일주일에 세 번씩 아 미안
1: 도르마무야?
0: 아 미안해. 8791 친구가 기어테어랑 코너 가면 둘 다 마이크 안 놓을 것 같음. 아니야 난 요즘에 연구 잘해.
1: 최근에 갔어?
0: 한 이틀 전에. 3일 전에?
1: 되게 최근이네.
0: 최근에.
1: 난 마이크 안 놓긴 해 나는.
0: 아 나는 코너 아니고 그냥 노래방 갔었어. 그 노래 연습장 같은데 친구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친구들이 또 한국 왔는데 그런 노래방 안 가봐가지고 가고 싶다 해가지고 한번 같이 가줬지. 근데 아주 재밌게.
1: 재밌지.
0: 재밌게 놀았어.
1: 2736 친구가 방금 쿄디의 생생 날씨 예보 듣고 룸메랑 소리 질렀어. 내일 30도라고? 이거 정확한 정보야?
0: 내가 어저께 봤을 때 봐봐 31도야.
1: 아우. 네.
0: 내가 오늘 아침에 봤었을 때 30도였거든?
1: 내일?
0: 네. 31도 서울.
1: 뭐 18도인데.
0: 응? 오후에 31도라고.
1: 아, 오후에 31도.
0: 현재 지금 시
1: 아, 오케이.
0: 지금.
1: 오케이.
0: 내일.
1: 야, 31도 이제 더워지네.
0: 근데 한 3일 내내 차이 내내 30도라고 하던데. 더위 먹지 말고 잘 날씨에 맞게 옷 입길 바래.

0: 랄라 삼 친구가 탱비큐디 너는 산이 좋니 바다가 좋니? 나는 원래 바다가 좋았는데 요즘 산이 좋다. 아, 난 요즘에 바다.
1: 나는 바다. 나는 언제나 바다.
0: 바다.
1: 난 바다가 더 좋아.
0: 어, 바다가 좋아. 그냥 뭔가 그 나는 그 플립플롭스

0: Follow me 딱 처음 했었을 때, 다 안지라 했었을 때, 그 이거 TMI인데 나 이거 원래 FT 아일랜드 선배님들, 아 CM으로 선배님들이었나?
1: FTM 맞아.
0: 어 그지. FT 아일랜드 선배님들 공연 보러 갔었을 때 그걸 시켰어 한번. 앉아서 이렇게 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때 피스 투어였나 처음 시작했을 때. 피스 투어 때 일단 이 구간을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어가지고 첫 몇 공연은 막 인터뷰가 와서 막 프리스타일 막 쳤고 막 몇 공연 막 다른 거 뭘 하고 막 맞아. 선창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우리가 정해서 한번 멤버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뭐 하자 이렇게 했는데, 내 차례 때 아 그때 한 거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했었지. 왜냐면 너무 그때 인상이 깊었어가지고 우리 공연도 한번 써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딱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고 멤버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게 살짝 계속 유지가 됐었지. 그래서
1: 그 공연 정확히 피스터 마이애미였어.
0: 아 마이 아 맞아 기억나.
1: 그때 그 바다 있는 그 공연.
0: 맞아.
1: 클럽 맞아. 공연장.
0: 맞아. 그래서 우리 다 완전 그때 너무 도파민 터져가지고 팔로미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
1: 나는 언제나 제일 좀 도파민 터지는 건 대사마. 태양의 삼킨 아이.
0: 멋있지.
1: 어 그냥 뭔가 그냥 우리 모습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멋있을 것 같아.
0: 아 그래?
1: 어. 그냥 느껴져 그냥.
0: 아,
1: 지금
0: 맞아.
1: 아, 지금 좀 아 지금 장난 아닌데 진짜 이런 느낌.
0: 오케이 좋아. 신하암 친구가 나 이번 주 금요일이 체육 대회 하는 날인데 내가 반 줄넘기 대표인데 줄넘기를 너무 못해서 큰일이야.
1: 어이구.
0: 큐디 탱디가 꿀팁 좀 주라. 아 이거 그냥 살짝 제비 뽑기로 하는 건가?
1: 그러게 아닐 텐데 반 줄넘기 대표인데 왜 줄넘기 못하면 어떡하냐?
0: 응? 그러게. 나도 못해가지고. 너 잘해? 잘한다 했는데 저번에.
1: 이거 뭐 잘하고 못하고 어디서 그냥 줄을 올 때 뛰면 되는 건데?
0: 아 그니까 근데 그 박자를 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
1: 아
0: 난 많이 안 해봐서 못하는 것 같아.
1: 어? 반대편인데 줄넘기를 못한다고? 희한하네.
0: 그러면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해. 어떡해. 아 너 팁 있어? 꿀팁?
1: 오케이 내가 팁 줄게. 걸리면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뛰는 거지. 이거에 걸리면 내가 죽는다.
0: 아니면 이런 꿀팁. 어쨌든 내려올 때 소리가 나잖아. 보는 게 좀 부담스러움, 좀 무서울 수 있죠. 오는 게 보여가지고 들어. 탁 칠 때 탁 치고 듣고 나서 들어가. 그럼 올라가고 있을 때 딱 타이밍이 맞지 않을까? 오케이 내 말 듣지 마. 내가 솔직히 많이 안 해봐가지고 솔직히 이게 좀.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업.

0: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기어 이목구비
1: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3: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1: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상계고등학교.
3: 오늘의 급식 역 퀴즈.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Flare You의 Wait to You 듣고 왔습니다. 3월 친친방 DJ였던 최리브 강우진의 데뷔곡인데요. 풋풋한 두 사람이 세상에 내놓는 첫 노래인 만큼 Youth Era라는 제목의 데뷔 앨범은 불완전한 청춘의 기록을 테마로 잡았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1: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열무입니다.
0: 내일 3개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찰 옥수수밥, 콩가루 배추국, 보쌈 김치, 깻잎, 쌈장, 열무 비빔 쫄면. 예. 아, 찰 옥수수밥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1: 그냥 뭐
0: 옥수수 맛 나나요?
1: 아니 그냥 밥.
0: 아 그래요?
1: 네 아마도.
0: 그렇구나. 보쌈 좋아하세요 혹시?
1: 보쌈이요?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0: 그렇죠. 네. 아니, 저도 있으면 먹는데 근데 막 굳이 선택한다면 먹진 않을 것 같아요. 깻잎 좋아하고. 뭐
1: 열무 비빔쫄면 좋네요.
0: 네 맛있을 것 같아요.
1: 저는 내일이면 레좀 갈래요.
0: 그럴 수도 있죠. 저도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솔직히.
1: 네 그렇죠.
0: 좋습니다. 효자님께서 메뉴 소 섹시 왜죠?
1: 이분 좋아하시나 봐 보쌈을.
0: 아, 아니 뭐 여기 메뉴 중에서 뭔가 섹시하게 생긴 거 있나 싶어가지고 그냥
1: 열무 비빔 쫄면 조금 섹시하게 생겼네요.
0: 아 좋다는 뜻이겠죠. 예. 네. 좋습니다.

0: 진짜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야 이거. 아... 진짜로 이 국물까지도 맛있어 이 김치 국물.
1: 와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0: 너무 반가워해 버렸어. 아 까먹었어요. 이름이 순간 까먹었어요. 아이고.
1: 아 진짜.
0: 아 기억이 나버려. 아,
1: 얼마나 반가웠으면은.
0: 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저. 아, 오케이, 아 합격. 오케이. 저 매점 안 갈래요 그럼.
1: 저도 저거 좋아합니다.
0: 좋습니다.
1: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와야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1007님 축하합니다.
0: 오 지웅 씨 생일이네요.
1: 아 10월 7일
0: 예, 네, 어, 되게 반갑네요 갑자기.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어요. 1번 열무. 여긴 광주 소방서예요. 소방대원들과 함께 간식 먹고 싶네요. 광주 소방서 파이팅!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당첨 축하드려요.
1: 축하드리고 와.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0: 아 진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진짜 꼭 맛있는 거 먹길 바라겠습니다. 카페 3분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세요.
1: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이유림이 이유림 분이 님이 죄송합니다.
1: 유림 친구예요?
0: 아 그니까 아 순간 그 아까 반말 모드 그 살까 헷갈려가지고.
1: 아 뭐 친구인 줄 알았네. 네,
0: 이유림 님이 왜 그래? 우와 오늘 라디오 처음 들어왔는데 재밌네요. 아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1: 좋습니다. 1638님께서 사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피스이자 청취자입니다. 오늘 바다 가까이에 있는 마을에 출사를 다녀왔는데 아. 와 정말 작은 골목골목 너무 예쁘게 꾸며두셨더라고요. 탱디큐디도 카메라 챙겨서 출사 나가보세요. 셔터 한 번으로 마음도 편안해지고 생각도 정리되는 기분이 든답니다.
0: 아 좋습니다.
1: 오
0: 이쁘다. 아 이거 디카네. 이걸 디카로 그러네. 찍었네. 아 확실히 사진 이제 머릿속에서 남는 기억은 한계가 있으니까 사진

간만에 여유로운 날이 생겼다. 뭔가를 특별하게 보내기보다 여유로운 날을 보내고 싶었다.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이어서 딱히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일어나 씻고 PT를 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괜히 주변 마트에 들려서 구경을 했다. 마침 비도 그쳐 여유롭게 집으로 복귀 중이었는데 자주 마주치던 고양이를 발견했다. 퇴근길이나 출근길에 마주치던 고양이다. 그 고양이는 항상 지쳐있는 나를 마주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괜히 여유로운 마음에 고양이에게 가서 말도 걸어보았다. 나는 아까 그 마트로 다시 돌아가 추루도 사서 먹여줬다. 고양이가 엄청나게 좋아했다.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새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마음이 여유로우니 새로운 일도 많이 생겨났고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고양이와 얘기도 할 수 있었다. 여유로운 마음이 사람도 바꾸는 것 같다. 지금 이 일기를 쓰는 시점까지 생각해보면 이번 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이 여유로움에서 온 것 같아 한편으로 좀 씁쓸하고 반성도 했다. 마음을 조금 비워두고 여유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해야겠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 얘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는 제가 직접 써온 일기였습니다.
1: 와우, 기억 상실 증득. 진짜님께서 아 채태양 이렇게 귀엽다고. 아 안 그래도 그 읽기 전에 이제 같이 막 얘기했는데 뭐 어떤 내용이냐 막 했는데 아 그냥 뭐 특별한 내용보다 그 내가 뭐 했는지 정말 되게 초등학교 때
0: 초등학교 때 쓴 것처럼 나 뭐 했다 나 이거 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1: 그럼 일기를 언제 마지막으로 써보고 처음 써본 거지?
0: 일기라는 지금? 건 진짜 거의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써보는 것 같은데.
1: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일기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0: 아 뭔가 좋았어? 일단 어쨌든 근데 일기를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 줄을 좀 돌아봤잖아요. 내가 이번 주에 뭘 했나.

0: 일단 그 시간이 좀 좋았고.
1: 그치. 뭔가 생각하게 만드니까.
0: 뭔가 그냥 지나갔을, 그냥 평소에선 그냥 지나갔을 텐데 한 번 더 해보는 게 좋았고. 그리고 뭐 그날 그냥 떠올라서 그냥 그날 모든 게 좋았어요. 그 여유로운 마음이 좋았어요. 내가 지금 막 뭘 막 그 항상 나갈 때도 이제 스케줄 나가기 전에 씻는 것도 되게 막 급한 마음에 씻어야 되고 그랬는데 그날은 씻는 것도 내 마음대로.
1: 한 시간 걸리든 30분 걸리든
0: 2시간 걸리든 내 씻고 싶은 대로 그냥 좋다. 하는 것도 그런 거 좋아. 그냥 그 여유로운 마음이 뭔가 머리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2: 여유로운 게 좋지.
0: 네. 평소에 마음의 여유 퍼센트가 몇 퍼센트 정도 타 있는 것 같아요, 기호 씨?
2: 여유? 요즘에는 여유 한 50%?
0: 나 요즘엔 조금
2: 딱 반반.
0: 요즘엔 좋죠.
2: 요즘엔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즐겨야 돼. 지금 또 바쁠 시기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니까.
0: 맞아요. 지금을 즐겨야 돼.
2: 지금 즐겨야지.
0: 즐기고 있습니다.
2: 4613님께서 여유가 주는 여유, 마음이 여유로워야 넓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유를 느끼고 싶을 땐 마냥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할 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모두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아, 다들 이쁜 하늘 보면서 힘냅시다. 아, 너무 좋은 말이었다. 네, 진짜 너무 여유 없을 때 진짜 하늘도 보기도 어려울 때도 있어요, 진짜로.
0: 맞아요.
2: 막 이동할 때도 막 계속 누가 연락하고
0: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냥.
2: 애초에 볼 생각 없어. 그냥 그것도 너무 여유 없으면 그냥 보는 것보다 그냥 눈 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하고.
0: 맞아.
2: 네, 맞아요. 하늘 보면서 여유를 좀 즐기세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1: 화이팅.
2: 겨완 일기. 오늘의 일기는 탱디의 일기였고요. 다음 주는 또 제가 일기를 써올 테니까 제 하루도 기대해 주세요.
0: 평소에 여러분들의 일기를 저희에게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지 친친 홈페이지 교환일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2: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3: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비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4: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그럼 그거지. 오케이. 97에 하면 사실 저희가 아까 셀카 이미 찍어가지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빨리 찍어달라 해가지고 죄송해요. 9720님께서 재밌게 잘 놀았다. 이제 퇴근놀이 하러 가자. 좋습니다.
1: 이제 퇴근놀이입니다.
0: Yes. 네. Fun.
1: 모두가 기다리던 퇴근놀이.
0: Yes.
1: 드디어 합니다 이제.
0: 좋습니다.
1: 네, 내일 전학생은 네이지입니다.
0: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라고 해요. 응원도 해주시고 많이 놀러 와주시고요.
1: 그럼 오늘 끝곡 92914의 선셋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0: 지금까지 기술의 김창훈, 영상의 김혜영,
1: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0: 저는 DJ 피어나는 기호
1: 태호였습니다.
0: 또봐 여기서 기다릴게.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더 케미컬 브라더스의 고우였습니다. 영화 정점 사운드 트랙이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최희원 씨께서 넷플릭스 영화 정점 반쯤 보다가 들어왔는데 재밌네요. 이어서 봐야겠어요.

0: 라고 하신 뒤에 며칠 뒤에 올리셨어요. 다 봤는데 정점 재밌어요. 샤를리스 테론과 테런 에저튼 주연. 엊그제 샤를리스 테론이 영화 홍보하기 위해서 도심 한가운데에서 암벽 등반했다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그 사진 본것 같은데요. 뉴욕 아니었나요? 뉴욕 타임스퀘어 어딘가 매달려 있는 샤를리스 테론을 제가 본 기억이 얼핏 나네요. 그래서 저도 보았죠. 영화 정점, 에이펙스. 재밌더라고요. 저는 뭔가 OTT에서는 이런 영화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장르 영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훅내 시간을 대신 써주는 영화. 그 영화였습니다. 정점. 샤를리스 테론이 이제 혼자 트레킹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산세하고 외국의 산세는 완전히 좀 다르잖아요. 훨씬 깊고 숲이, 골짜기도 네, 훨씬 깊고요. 또 봉우리도 훨씬 더 깎아지른 듯이 가파르고 높고요. 그곳을 혼자 트레킹을 하다가 테런 에저튼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상한 기운을 풍기더니 갑자기 이 노래를 틀어요. 이 노래가 끝날 때까지 최대한 멀리 도망쳐라. 내가 너 잡으러 간다. 그래서 잡으러 가는 테런 에저튼과 그의 소나기를 벗어나기 위해 사력을 다해 도망치는 샤를리스 테론의 이야기입니다. 추격전이고요. 서바이벌 장르이기도 하고요. 물론 스릴러이기도 하고요. 영화 정점. 저 집에서 보면서 아, 이럴 때는 좀 TV가 더 컸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 뭔가 압도적인 자연 풍광 속에 좀 아찔한 활극과 모험이 펼쳐지는데 TV가 좀 작으니까 완전히 몰입은 안 되더라고요. 아, 이런 거 극장에서 봐야 되는데 하면서 동시에 이게 또 OTT에 있으니 편리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땡플릭스의 정점, 여러분의 시간을 아주 잘 써줄 영화더라고요. 음악 좋잖아요. 케미컬 브라더스의 고가 나오는 이 장면. 이때부터 영화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전까지는 조금씩 조금씩 속도를 끌어올리던 스토리텔링이 요 음악이 나오는 이 순간부터 이제 내달리기 시작하는 그 중요한 변곡점의 노래였습니다. 고!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베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paycheck.
1: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거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0: 서금옥의 이브의 연가요.
1: 어? 나도 그거 듣는데.
0: 전 거기에 엽서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1: 그냥 신청만 적어 보냈죠.
0: 네.
1: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0: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게 아닙니다. 아토믹 블론드. 제가 정점 보면서 저는 아토믹 블론드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영화 사운드 트랙 되게 좋아요. 노래 되게 좋은 거 많이 쓰였어요. 그 중에 한 곡, 네나의 나인 인치 로프트 발론스. 네, 좀 비슷했나요? 오랜만에 들었네요. 네나의 노래. 슈퍼배드 3에도 이 노래 쓰였던 기억이 나고요. 80년대 분위기 노래 하나 더 들어볼까요? 김수정 씨가 저 최근에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노래 틀었을 때그 영화 얘기해 주시면서 그 영화 사운드 트랙 중에 팝 고스 마이 하트 이것도 좋아요. 영화에 나오는 그 뮤비 너무 좋아합니다. 휴 그랜트가 이 노래를 공원에서 엉덩이 튕기며 부르던 장면도 좋고요. 네, 엉덩이 튕기면서 부르다가 고관절 악 하잖아요. 이제 나이를 먹어서 왕년의 팝스타께서 이제 춤추기도 좀 힘겨워하는 재밌는 장면이 있었죠. 누가 봐도 웸을 모델로 만든 것 같은 영화 속 가상의 그 듀오. 그 중에 한 멤버였던 휴 그랜트의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입니다. 그래서 그휴 그랜트의 전성기 시절, 그러니까 영화 속휴 그랜트의 전성기 시절 노래 가운데 한 곡이 팝 고스 마이 하트인데 말씀하신 그 뮤직비디오가 딱그 예전 웸그 뮤직비디오 느낌으로 영화 속에 등장을 하죠. 그 영화 보시면 약간 Careless Whisper를 그대로 패러디한 듯한 Meaningless Kiss인가 뭐그 노래도 있고요. 그 영화 사운드 트랙 되게 재밌어요. 언제 한번 그것도 김신의 음반가게에서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그래서 그 노래, 휴 그랜트가 직접 부르는 팝 Goes My Heart.

네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이네 곡이 모두 선곡되었던 날이 있어요. 2022년 1월 16일 매직 아워 스페셜 M. 그날의 주제가 뭐였냐면 돈의 맛 사실은 좋았다 그 노래였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특히 이런 뮤지션 이야기를 다룬 음악 영화들 보면 대체로 주인공들이 추구하는 음악은 뭔가 좀 진솔한 자기 고백이 담긴 뭐 포크 음악이거나 아니면 락이거나 아니면 어쿠스틱한 좀 느낌의 좀 그런 곡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곡들이 주로 이제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나 엔딩에 등장하는 주제곡이 되는 거고 지금 들려드린 이런 곡들의 느낌은 뭔가 주인공 본인이 과거에 혹은 주인공 주변의 어떤 성공한 아티스트가 현재 시점에 인기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 느낌으로 좀 쓰이는 곡들이에요. 마치 자본주의의 영혼을 판 아티스트가 자본주의의 영혼을 팔아서 뭔가 대중과 영합해서 발표하는 듯한 노래의 느낌으로 영화에는 주로 이제 등장을 하죠. 하지만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이 노래들 좋잖아요. 네. 영화 보면서도 사실 좋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노래들을 한번 모아본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돈의 맛. 하지만 사실은 좋았다, 그 노래. 그렇게 네 곡이었습니다. 첫째,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에서 휴그랜트가 왕년에 돈 벌고 성공하면서 불렀던 노래, Pop Goes My Heart.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드류 베리모어와 함께 Way Back into Love라는 아주 진솔하고 어쿠스틱한 곡을 발표하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Begin Again에서 애덤 르빈의 No One Else Like You. 애덤 르빈이 키라 나이틀리를 버리고 성공을 위해 질주할 때 바로 이런 노래로 성공한 거죠. No One Else Like You. 그리고 라라랜드에서 라이언 고슬링이 존 레전드와 함께 무대에 올라서 연주하잖아요. 그거 보고 엠마 스톤은 실망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였죠. Start a Fire. 하지만 노래 좋았습니다. 그리고 스타이즈 본에서 레이디 가가가 중간에 혼자 잘 나갈 때 이런 노래를 부르고 브래들리 쿠퍼는 못마땅해하죠. Hair, Body, Face. 그렇게 네 곡. 돈의 맛. 하지만 사실은 좋았던 노래들이었어요. 그 중에 1985년 코펜하겐의 카페 몽마르트르 라이브 실황이 담겨 있는 앨범, I Remember You라는 앨범을 제가 떠올린 거죠. 어제 저도 모르게 와 이러면 저 무슨 음악 되게 많이 듣고 막 재즈 잘하는 사람 같지만 어쩌다 그냥 얻어 걸린 기억인 거죠. 베넷 밀러라는 감독 있죠. 머니볼, 그죠? 브래드 피트의 머니볼, 또 스티브 카렐의 폭스캐처. 그리고 필립 시모어 호프만의 카포티. 와, 정말 더 엄청난 영화들이네요. 그 영화를

만든 베네밀러 감독의 데뷔작은 다큐멘터리였어요. 뉴욕 크루즈라고 뉴욕 시티버스 가이드의 이야기를 다룬 그 다큐멘터리에 이 챗 베이커의 노래를 이 음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음악이기도 합니다. 1985년 덴마크 코펜하겐 카페 몽마르트르 라이브 앨범. 그 앨범에서 But Not For Me, 챗 베이커인데요. 노래 챗 베이커고요. 뭐 트럼펫 당연히 챗 베이커고요. 중간에 피아노 역시 챗 베이커의 연주입니다.

챗 베이커의 But Not For Me. 1998년 베넷 밀러 감독의 다큐 뉴욕 크루즈에 쓰인 곡이고요. 1985년 코펜하겐 카페 몽마르트르 실황이었습니다. 아 좋다. 김주원 씨 신청곡 준비했어요. 드라마 나인 아홉 번의 시간 여행. 기억나요. 이거 이진욱 씨 나왔던 거죠. 이 곡 영화 음악 식구들과 같이 듣고 싶다고 하시네요. 김현우의 그대라서.

마지막 곡은 문자로 5400번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사운드 트랙에서 I'm Not In Love 10cc의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최애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는데 사고가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0: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을 슬쩍 둘러보면요. 유독 이어폰을 끼고 계신 분들이 참 많죠. 그저 지루함을 달래려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걸 수도 있지만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회사에 가서 본격적으로 사회적인 자아를 꺼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차단된 혼자만의 세계에 머물고 싶어서 사람들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을 낀다고 말이죠. 아, 참 공감 가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아침 우리 빵그리 분들은 어떠신가요? 사회적인 자아를 꺼낼 준비 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이어폰을 낀 채 혼자만의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5월 14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5월 14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이클립스의 런 런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해요. 지하철에 있어서도 나만의 고요한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 있죠. 제가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는 심지어 노래 안 들을 때도 많아요. 그냥 이어폰만 꽂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냥은 지하철에도 못 하겠더라고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어폰 없으면은 어떻게 살지? 이어폰도 꼭 있어야 되고요. 스마트폰도 있어야 되고요. 점점 내 몸에서 없으면 안될 것들이 늘어나는 느낌. 옛날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목요일은 평일의 발견 함께하죠. 김신지 작가님과의 즐거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막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이 흘러가는 봄을 더 알차게 즐기고 싶은 여러분, 이 시간에 더귀 쫑긋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8: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9: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0: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1: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2: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리버마켓에서 열리는 케이블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11: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2: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1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0650번님, 대구에서 서울 출장 가는 길입니다. 대구에서는 들을 수 없는 주파수인데 졸음이 찾아오던 중에 들으니 너무 활기차네요. 아직 2시간을 더 달려야 합니다. 다시 출발해볼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0650번님, 대구에서도 새아침 들을 수 있어요. 주파수가 좀 다르긴 합니다. 95.3MHz로 맞추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니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만 듣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쭉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안전운전 하세요. 이명헌님, 여기는 제주고요. 5일장이 열려서 누룽지 뻥튀기 주문하러 갑니다. 식당 손님들에게 디저트로 드리고 있는데요. 양이 많다 보니 뻥튀기로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서 항상 아침에 재료를 맡기고 오후에 다시 찾으러 간답니다. 오, 아 직접 주문을 하시나 봐요. 누룽지를 맡기면 그게 뻥튀기로 나오는 거죠? 아 정말 맛있는데 별미인데 저도 찾아가고 싶네요.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김소현님은요, 택배 알바가 없는 날이라 아침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장미로 연결된 이하의 로즈였어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해 분들 가운데 0650번님, 김수연님께는 간편식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용등님, 퇴근하고 정말 100만 년 만에 소개팅이 있습니다. 톡으로는 꽤 오래 문자를 주고받고 했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는 모르겠네요. 사진도 주고받았는데 말이죠. 꼭 소개팅!

생성공에서 설렘설렘한 이 느낌을 이어가고 싶네요. 응원해주세요. 두근두근 하셨는데요. 진짜 저도 소개팅을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네요. 얼마나 또 지금 설레실까요? 긴장도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어떤 옷을 입으셨죠? 오늘 컨디션은 괜찮으신가요? 그래도 연락을 좀 주고 받았으면 덜 어색하지 않을까요?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했던 소개팅에서는 시간 장소만 딱 정하고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게요. 이렇게 좋은 봄날에 함께할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또 행복할까요? 네, 성공하세요. 2994번님. 아침에 채소들 물 주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싱싱하게 키워서 임신한 우리 새아가랑 뱃속 둥그리한테 건강한 채소 먹여주고 싶습니다. 크크크 하면서 사진도 남겨주셨습니다. 물 뿌리고 있는 사진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채소를 잘못 알아봐서 좀 죄송하긴 한데, 배추 맞나요? 그런 것 같긴 한데, 맞길 바라면서. 싱싱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며느리 맞겠죠? 며느리가 또 임신을 하셨나 봐요. 건강하게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은하님은요. 영디, DJ 된지 1주년 된거 축하드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처음보다 영디 목소리가 소울 톤으로 올라가고 밝은 느낌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간중간 멘트 해주실 때 입담이 점점 더 늘어가는 느낌입니다. 부디 오래오래 새아침 DJ로 함께 해주세요. 신청곡은 이소라의 데이트입니다. 출근 준비하며 듣고 싶네요. 아유, 은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이렇게 억지로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도 신나서 점점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역시, 제가 항상 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은 없다. 나는 대기만성으로 가자. 이제 1년 지났으니까요, 시작입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는 앞으로도 쭉 오래오래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은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출근도 행복하게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청하신 곡 같이 듣겠습니다. 이소라의 데이트예요.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아직 공기는 건조하지만 햇빛만큼은 한여름 같습니다. 강한 일사가 오늘 낮 기온 30도까지 끌어올리겠는데요. 현재 기온은 서울, 대전, 대구가 모두 15도로 출발했습니다. 낮에는 지금보다 15도 이상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 수원이 31도, 전주가 30도로 특히 서쪽 지역 중심으로 많이 덥겠고요. 대구가 27도, 강릉은 20도로 바닷바람이 부는 동해안은 선선하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날씨 흐름 계속되겠고요. 오전까지 서해안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호남, 경남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보통날의 다른 말인 평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통날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볼게요. 평일의 발견. 네, 평일의 발견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김신지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작가님, 지난 시간에 어버이날 네. 맞이해서 집에 다녀오시겠다고 전복구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성공하셨나요?
1: 전국구로 공표를 하는 바람에 약속을 지켜야겠기에 전복을 미리 주문을 하고 이제 어버이날에 또 맛있게 구워서 드렸어요.
0: 아, 맛있었겠네요. 네,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죠?
1: 이번에는 특특대 사이즈를 사봤거든요. 네. 진짜 제 주먹만한 오. 전복이 배송이 되어서 왔는데 그래서 손질하기도 쉽더라고요. 큰 걸 샀더니 그래서 열심히 손질을 해가지고 버터구이를 해드렸더니 또 폭풍 흡입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전복 손질하기 되게 까다롭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그 내장으로 버터 소스도 만든단 말이에요.
0: 오, 제대로 하셨군요.
1: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0: 하지 않기로.
1: 손질이 쉬운 것을 네. 요청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뭐 1년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면 버터구이 할 수 있죠. 전복 버터구이 추천드립니다.
0: 네. 잘 다녀오셨고요. 이번 주에도 숙제 체크부터 우리 하고 갈게요.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실래요?
1: 네, 4067님께서요. 저번에 평일의 발견에서 보라색 꽃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저 어린이날 소풍 갔다가 우연히 보라색 아카시아를 발견했어요. 보라색 아카시아는 평생 처음이었는데 세상에 너무 예쁜 거 있죠? 정말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하셨어요.
0: 라일락 같은 보라색인 줄 알았는데 정말 진 분홍에 가까운
1: 맞아요,
0: 자극빛에 가까운 정말 진한 색이네요.
1: 저도 예전에 가평인가 갔을 때 근처 산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오 분홍색 이 보라색 아카시아도 있구나 하고 반가웠는데 아마 이 처음 발견할 때 그 기쁨 있잖아요.
0: 네.
1: 분명히 아카시아 모양인데 다른 색깔이 있었네 하니까 그래서 더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0: 네, 제가 마침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그냥 인왕산을 올라갔거든요. 오.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다리가 좀 아파요, 사실. 근데 그 걸을 때 향기가 쓱 나네 하면 아카시아 꽃이었어요.
1: 맞아요. 오.

0: 올해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유난히 아카시아꽃 풍년인 것 같아요.
1: 그런가요?
0: 왔다 갔다 할 때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1: 와, 그래서 저 그래서 평일에 발견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런 걸 배워가지고 그래 이렇게 쓰려고 평일에 발견 시간을 내가 열심히 들었구나.
0: 하지만 등산은 후회했다.
1: 네. 친구들이랑 같이 했는데 다시는 안 가려고요.
0: 네. 굿센 다짐 들어봤고요. 네. 그리고 8857님께서요. 얼마 전에 저희 동네 상도동에서 입합나무 축제를 했는데 그래서 신지 작가님이 하얀 꽃들을 찾아보자는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작년에는 주인공 없는 축제
1: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0: 네, 계속 꽃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5월이 제철, 작약과 불두화 찾아보기.
1: 오, 전 불두화는 처음 들어봤네요.
0: 제가 주말에 시골집 다녀오면서 작약과 불두화가 만개한 걸 봤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5월의 제철꽃 구분법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1: 네.
0: 일단 모란과 작약은 둘 다 탐스럽게 피는 꽃 모양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가장 큰 차이가 나무인가 풀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란은 관목이고 작약은 풀이니까 꽃을 탐스러운 꽃을 봤는데 이게 꽃이 핀 가지를 들여다봤더니 나무다 하면 모란, 풀이다 하면 작약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사실 모란이 목단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물론 한자는 다른데 모란을 이 목단으로 기억하셔서 나무목이라고 여기시면은 모란, 목란, 목단, 나무다 이렇게
1: 쉽네요.
0: 의식의
1: 그럼.
0: 흐름으로 한번 작약은 또 잎이 길쭉하거든요. 근데 사실 잎 구분법까지 외우시기는 약간 어려우실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란은 나무와? 목단. 이렇게 나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영디 처음 들어봤다고 한 불두화.
1: 네.
0: 이 무렵에 하얀 꽃이 수북하게 주먹만하게 핀 거 보고 오 수국이 벌써 폈나 하셨다면은 높은 확률로 불두화일 거예요.
1: 그래요?
0: 이 꽃 모양이 부처님의 곱슬곱슬한 머리 불두. 를 닮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부처님 머리 꽃인 거죠. 그래서 불두화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딱 지금처럼 부처님 오신 날 즈음에 피는 꽃이기도 해요. 그래서 불두화는 거의 다 흰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수국은 이제 불두화가 지고 난 6, 7월에 장마철 전후로 피고 또 토양의 산도에 따라 푸른색, 보라색, 분홍색 등 색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1: 사찰에 수국도 많지 않나요?
0: 사찰에 수국도 피죠. 근데 이제 지금 피어있는 것은 그 부처님 오신 날 즈음에 핀 흰 꽃은 불두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제 여름에 사찰 가셨을 때 피어있는 색색깔의 꽃들은 수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정말 많이 닮았네요. 근데 이 그쵸? 계절로만 구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러면
0: 불두화의 잎의 차이가 또 있는데 불두화는 잎이 세 갈래로 갈라진 오리발 모양이에요. 그리고 수국은 깻잎 모양이에요. 갈라지지 않았거든요. 요 잎의 구분법을 한번 기억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불두화는 이 씨앗 열매를 맺지 않는 무성화여서. 세속의 번뇌와 욕망을 끊고 수행에 정진하는 이 종교적 의미와 맞물려서 사찰 정원의 주인공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1: 그럼 씨앗을 맺지 않는 무성화이면은 번식은 어떻게 해요?
0: 그렇죠. 그게 역시 궁금해질 수밖에 네. 없는데 불두화 특징이 암술과 수술이 퇴화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향기도 없고 꿀도 없어서 벌과 나비가 날아오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번식할 때는 사람이 꺾꽂이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가지를 꺾어서 땅에 다시 심는 거죠.
1: 그렇군요. 불두화가 또 사찰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꽃나무라 그런지 꽃말도 그거랑 관련이 돼 있네요. 재행 무상. 우주의 모든 사물은 늘 돌고 변하여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음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0: 굉장히 멋진
1: 굉장히
0: 의미를
1: 종교적인 의미네요.
0: 담고 있네요. 그래서 네. 5월에 뭐 사찰에서도 그렇고 좀 정원 이렇게 조성해 놓은 도심에서도 불두화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진짜 고봉밥처럼 수북하게 핀 흰 꽃을 봤다. 저 꽃은 뭐지? 너무 탐스럽다 하셨을 때 불두화 딱 알아보시면 또 빵그리 분들 기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우린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버스커버스커의 꽃송이가 함께 하시죠.

0: 버스커버스커의 꽃송이가 듣고 오셨습니다. 평일의 발견 함께하고 있고요. 우린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1: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5월이 제철, 야외 독서 핫플레이스 즐기기.
0: 좋죠. 날씨 딱이죠.
1: 우리 인왕산 올라가서 너무 힘들어했던 영디를 위해 누워있을 수 있는 누워있을 수 있는 명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요즘 주말만 되면 이 싱그러운 날씨 즐기러 다들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나만 집에 있나? 이런 생각해서 초조해지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디 여행 가기에는 아무 준비도 안 했고 하실 때 지난번에 꽃그늘 아래에서 한번 야외 독서의 매력 맞아요. 느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야외 독서 명당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 서울 야외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힙독 핫플 맵인데요.
0: 우와.
1: 힙독 핫플.
0: 힙독 핫플.
1: 네.
0: 이런 게 또 있군요.
1: 힙한 독서 핫 플레이스인 거죠. 힙독 핫플인데 아. 전국 곳곳에 책 읽기 좋은 야외 장소를 소개해 둔 그런 지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 근처에 어떤 야외 독서 명당이 있는지 혹은 어떤 프로그램을 올해 운영 중인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요즘 같은 때 주말 계획 세우시기에 딱 좋으실 것 같아요.
0: 네.
1: 요즘 대세가 또 눕독.

0: 에서는 부산 복합문화공간인 세모 계단광장에서 세모난 봄, 네모난 책이라는
1: 아,
0: 이름으로 5월 중에 또 야외 도서관 운영하고 있어요. 이 영도 강변에 솟아오른 삼각형 모양의 공원인데 이 드넓은 계단광장을 소파 삼아서 또 이 물멍 바다 바라보면서 책을 읽으실 수 있고요. 별도 신청 없이 현장 이용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약 1,500권 도서를 비치해 두었다고 해요.
1: 맞네요.
0: 네. 그래서 이 여기서 알려주는 곳들 중에 또 이렇게 별도 신청 없이 하실 수 있는 곳들도 있어서 그런 곳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그 밖에도 부천에서는 시청 잔디광장에서 놀러 나온 도서관 운영 중이고요. 귀엽죠?
1: 너무 귀여워. 작명을 어쩜 다 이렇게 잘했을까요?
0: 네. 청주도 오창호수공원에서 어디든 책들이라는 이름의 야외 도서관. 강릉에서도 열린 도서관 북적북적.
1: 어, 진짜.
0: 다들 작명 센스들이.
1: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죠?
0: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너무 찰떡 같은 걸 잘 찾아내신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 운영하고 있으니까 내가 사는 지역의 야외 독서 명당 또 지금 5월 중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좀 즐거운 주말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제가 원체 안 나가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인왕산에 갔잖아요. 인왕산 가는 길에 광화문을 들렀어요.
0: 네네.
1: 좀 걸었죠. 제가
0: 네네.
1: 나름 운동을 좀 했죠. 근데 거기에서도 야외 도서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맞아요. 사람들이 쭉 이렇게 누워가지고 빈백에 하늘 보고 책 읽고 하는데 너무 부러웠지만 저는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0: 네, 그냥 늘 약간 책을 산책시켜주고 다시 돌아와 버리고 마는.
1: 책에 그 공기를 묻히는 거죠.
0: 그쵸.
1: 그곳의 공기를.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항상
0: 그래요?
1: 마음만은 나 진짜 이번에 여행 가서 읽을 거야 하고 심지어 공항에 있는 서점에서 비싸게 책을 사요.
0: 아, 준비성 있네요, 그래도.
1: 그럼에도 예, 거의 그대로 갖고 들고 옵니다.
0: 맞아요. 그래도 네. 우리 그럴 때마다 나는 책을 여행시켜준다. 나는 책을 산책시켜준다. 이런 마음으로 한 권씩은 꼭 들고 다니자고요.
1: 네, 이렇게 어쨌든 어디든 가면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0: 맞아요.
1: 자기학과 불도화도 한번 눈여겨서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야외 독서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숙제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쉽지만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작가님,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0: 감사합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태연의 위켄드 듣고 오시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0: 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5: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지친날을 안아 브람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6: 기성장의 아이클타임.
7: 키가 크고 싶다면
8: 기성장의 아이클타임.
9: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0: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1: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1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4: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1774번님. 5월 14일이 로즈데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저희 남편은 지금껏 장미꽃 한 송이 사다 준 적이 없네요. 그래도 퇴근할 때마다 저 좋아하는 찹쌀 꽈배기도 사다 주고, 저녁엔 김치전이야 라고 하면 알아서 편의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맥주도 딱 골라올 줄 아는 센스가 있어서, 그래 장미가 무엇이 중요한디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저희 아들, 딸도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에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나길 바라며 싸이의 감동이야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맞아요. 100점짜리 남편,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100점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110점, 120점을 기대하게 되지 않을까요? 나한테 잘 맞춰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너무나 고마운 거고 행복인 거죠. 하지만 1774번님, 로즈데이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으니까 남편분이 이렇게 센스가 있다면 한번 쓱 던지면 바로 꽃다발을 사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로즈데이래, 아, 오늘따라 장미꽃이 좀 예뻐 보이네 하시면 바로 오늘 저녁 배달이 올 것 같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시고 기대해보세요. 예쁜 꽃송이가 선물로 올지도 몰라요. 1774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장미꽃 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끝곡으로 신청해주신 성시경이 피처링한 싸이의 감동이야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소소하지만 감동적인 순간들로 오늘 하루 꽉 채워갈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15: 넌 역시 감동이야, 꿈을 꾸는 듯해. 넌 역시 감동이야, 품에 품은 듯해. 영원을 믿겠지, 그러다가 잊겠지.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과 전문의 조방훈 의학박사입니다.
1: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은 극심한 두통이 발생한다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일부가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합니다. 평소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파열되는 순간 뇌 속에 출혈이 생기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두통뿐만 아니라 뒷목이 뻣뻣해지고 오심, 구토, 심한 경우에는 의식저하나 마비로 올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파열된 경우 동맥류 결찰술이나 혈관 내 코일 색전술을 통한 수술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무증상 뇌동맥류도 많기 때문에 고혈압, 흡연,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MRA나 CTA, 사전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뇌혈관 파열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과 전문의 조방훈 의학박사였습니다.
2: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 14일 오늘은 연인끼리 장미를 주고받는 로즈데이입니다. 생화를 선물하는 분들도 많겠지만요. 어릴 때는 이 종이로 장미꽃 잡아서 주고받기도 했죠. 종이접기 중에서도 장미꽃은 특히 난도가 높았습니다. 꽃잎 하나하나를 잘 표현하려면 집중 빡 해서 정성을 들여서 접어야 했거든요.

여러분도 어릴 때 종이 접기 많이 하셨어요? 어떤 거 접으셨어요? 종이 비행기는 접었겠고 뭐 하트? 개구리? 합? 이런 접기 등등 은근히 만들 수 있는 게 참 많았습니다. 종이 접기가 간단한 놀이 같지만요, 잡생각을 줄여주고 마음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요, 또 손을 계속 움직이니까 소근육 운동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 로즈데이를 맞아서 장미꽃이든 하트든 뭐든 접어서 슬쩍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가성비도 챙기고 정성도 챙기고 아날로그 감성까지 챙기는 꿀팁 전해드렸습니다.

0: 희면은 독수리까지 되거든요. 예, 독수리도 접고 할 줄 압니다. 예, 지금도 뭐 티슈 하나 있으면 장미 그냥 접어요. 이따가 접어가지고 예, 제가 인증샷 올리겠습니다. 6373번님이 오, 아 이런 분 있으면 자랑하지 말걸. 테디, 저 종이 접기 좋아해서 자격증도 있어요.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봐야겠네요. 크크크크. 아 여기 선수 계셨네. 저는 아마추어인데 예, 선수님 실력 발휘해서 사진 보내주십시오. 샵 8000번 사진은 100원입니다. 아 종이 접기 자격증은 어떻게 따야 되는 거야? 시간 내에 뭘 접어야 돼요? 아니면 접어야 되는 뭐 과제가 있는 건가? 궁금하다. 어쨌든 이게 정성을 다해야지 그 대칭이 잘 맞게 착착 접어지면서 깔끔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대충 접으면 끄트머리 이상하게 남아. 그럼 또 미워요. 그죠? 정성을 다해서 무엇이든 예, 디테일하게 쫙쫙 고이 접겠습니다. 2시간도 고이 접어서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뉴스 민정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소연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목요일 4부 굿모닝 베이스볼 MBC 대표 스포츠 캐스터 김나진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열혈 강호 온라인, SK케미칼,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슬림에이 다이어트, 노무법인 폐, 샤브올데이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6: 열혈강호 온라인
7: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8: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6: 열혈강호 온라인
7: 열혈강호 온라인.
9: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0: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9: 아하.
11: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1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3: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4: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뱃놀이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뱃놀이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0: 7시 11분 2초 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5: 네, 목모닝 테디.
0: 목모닝.
15: 지금 출근길 날씨는 딱 걷기 좋은 오래 걷고 싶은 날씨인데요. 근데 낮에는 빨리 걸어서 들어가고 싶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갑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말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테이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0: 빠밤. 손가락 스트레칭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목요일에 함께할 퀴즈. 잘 들으면 명장면이 보이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지금부터 드라마, 영화 또는 예능의 한 장면을 소리로 들려드릴 거예요. 딱 들으시고 어떤 작품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인물 맞히기 아니고요. 제목 맞춰주셔야 돼요. 자, 신혜영이요. 당연히 뽑아야죠. 스피드 1등.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주실 건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집중해 주셔야 돼요. 등장 인물 아니라고 했죠.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시는 거. 오케이. 집중하시고요. 예은 PD 준비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 대망의 마지막 라운드. 과연 이승환은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음악 주세요. 그만. 자, 지금부터 이승환 씨와 두 분을

때까지 남은 일. 아, 코야. 자, 많이들 보내주시는데 신의 영역은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1등 정답자 0507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굿모닝 FM 선착순만 선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더 뽑는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을 동안 방금 들으신 장면 어떤 작품의 장면인지 그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섯 분께는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려야 될 텐데 저는 시즌 1 때부터 이 프로그램에 진짜 나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시즌 몇인지 모르지만 PD님이 저를 똑같이 부르는 모창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 라는 얘기를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진짜 노래 좀 이제 하신다 하는 분들 중에 제 모창 진짜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있으면 게시판에 반드시 좀 남겨주세요. 저랑 같이 나가요. 너무 나가고 싶어. 정답 받는 동안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레전드 무대를 만들었던 분입니다. 이승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듣고 올게요.

0: 바로 히든싱어였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그만. 자, 지금부터 이승환 씨와 히든싱어 두 분을 공개합니다.

죄송해요. 끙끙거려서 죄송합니다. 히든 시간 진행자 전현무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우리 무디의 목소리였어요. 히든 싱어가 4년 만에 시즌 8, 예, 8로 돌아왔습니다. 이 첫 방송부터 저는 이제 열심히 봤는데 심수봉 선생님 출연하셨죠. 그리고 이제 윤아 씨, 김장훈, 10cm 하현우 씨 등 계속 이제 원조 가수, 레전드 가수들이 출연을 했었는데 아 다들 이제 나올 때 그 얘기했어요. 특히 이제 10cm랑 하현우 씨랑 아 이건 뭐 못 맞출 수 없다. 이건 나만 부를 수 있다. 제가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이건 저는 너무 팩트라 가지고 진짜 저만 부를 수 있나 봐요. 구청자가 없다니. 아 아무튼 상자 안에 들어가는 게 제 꿈입니다. 꿈이에요. 여러분들 도움 없이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저. 테이머창을 하시는 분은 몰라 꿀팁이 뭔지도 모르겠어. 옛날 목소리에 지금 목소리 좀 달라가지고 그리고 창법을 여러 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많이 변해서 그래. 옛날 목소리에서 지금까지 오는 그 변화의 과정이 있어가지고 아 참 쉽지가 않네요. 원포인트 레슨 자체가 안 되네 생각해보니까. 아 어쩔 수 없네. 목소리가 너무 유일하네. 이렇게 위로가 안 돼. 나 히든싱어 나가고 싶어요 진짜. 자 정답 좀 발표하겠습니다. 신미나님께서 히든싱어

얼른 태희 편 보고 싶어요. 숨어 있는 태희님들 나타나 주세요. 없다니까요. 진짜 없어. 진짜 없어. 2538번님이 정답 히든 싱어. 이승환님 편도 좋았는데 김광석님 편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감동 감동. 맞아. 저도 기억에 남습니다. 김광석 선배도 있고 아, 또 기억에 남는 분들 너무 많기는 해요. 진짜 프로그램 좋아. 그 나오는 가수들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아유 죄송해요. 자꾸 나가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자, 두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챙겨드리겠습니다. 부러워라. 매일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I like a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썹니다. 보내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4226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두쫀코와 버터떡에 이어 뭐야 양쯔간 루가 유행하는 거 봄? 양쯔간 루는요 달콤한 망고 베이스에 꾸덕한 그릭 요거트, 상큼한 자몽 알갱이, 그리고 탱글탱글한 사고 펄이 어우러진 시원한 디저트인데요. 홍콩에서 유래한 디저트라고 해요. 요즘 먹방 너튜브들이 많이 먹던데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망고를 진짜 좋아해서 제 입맛에 딱일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먹어보고 후기 남길게요. 하셨는데 오 너무 맛있겠는데? 이 망고 위에다가 요거트 이렇게 해가지고 아 맛있지. 꿀 뿌려도 맛있고 망고 밥도 있잖아요. 태국 가면. 아 근데 여기 생과일 자몽 탁 올리고 아우 너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사고펄은 야자나무에서 얻은 전분을 가공해서 만든 작은 구슬 모양의 재료라고 하는데 그 버블티에 들어가는 타피오카 펄이랑 비슷한 식감이라고 해요. 프랜차이즈 카페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제 양쯔간루 관련 신 메뉴들 많이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슬슬 더워지는 요즘 같은 날씨에 또 시원하게요 핫한 음식들 먹으면서 당 충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연 보내준 4226번님 디저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효연 디저트 듣고 올게요.

KCC 선수들 축하드리고요. 역대급 명승부 펼쳐준 손호 선수들도 파이팅입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 예? 초반에 약간 삐끗한다고 이게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쭉 달리면 이런 결과까지 오니까. 와, KCC 선수들 멋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354번님, 부침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4906번님, 최애나 캐치캐치 댄스로 화제가 됐던 이준씨가 이번에는 아일릿의 It's Me를 완벽 커버했어요. 유퀴즈에 출연해서 춤을 추는 영상이 미리 공개됐는데요. 이번에도 흰색 민소매 차림으로 근육질 댄스를 보여줬더라고요. 배꼽 냄새처럼 자꾸 신경쓰이고 쳐다보게 됐는데. 배꼽 냄새요? 이준씨한테 빠진 걸까요? 예, 빠지신 것 같아요. 이거 빠지면 알죠. 계속 보게 되는 거. 4906번님 베이커리 교환권 선물로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십시오. 아, 이준씨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매력 있어요. 자, 아일리스의 이치미 흐르고 있는데 이 노래 얼마 못 듣겠네요. 조금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0: 아니라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1: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2: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1: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2: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3: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2: 온
3: 경농의 스티온.
2: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3: 온
2: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3: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가양대교 부근에 사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처리가 끝났습니다.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지금은 20분 정도 걸리고 있고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 공항 쪽은 잠실에서 반포 구간이 밀려 있습니다. 강변북도 일산 쪽도 광진구 부근 또 성수에서 반포대교까지 지체고요.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는 43분 정도 예상됩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자영, 민자영. 아, 민자영 리포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아니, 저희 로즈데이라고 스태프들한테 장미꽃을 네. 와, 한 달씩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어요.
1: 아,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를 드리고.
0: 아니, 어서 오세요.
1: 네.
0: 아니, 뭐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1: 아니, 저 사실 이렇게 좀 제가 주면서 좀 상대방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가끔 이렇게 서프라이즈 선물하는 게 또 제 낙입니다.
0: 와, 와, 이렇게 스윗할 수가 있어. 와, 로즈데이의 장미꽃 이렇게 받는 거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0: 네.
1: 오, 종이꽃은 그래도 받아보셨죠? 정말요?
0: 네. 오. 팬들이 뭐 그 공연이랑 이렇게 겹칠 때 주신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몇 없어요. 근데 진짜 없고 지인한테 받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1: 와, 뿌듯합니다.
0: 예, 이거 다발 이것도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아닙니다.
0: 장미꽃 받기는 하세요. 아, 주식이만 하는 것 같아 늘.
1: 아, 저희 남편이 입력값이 딱 들어가야 충격이 나오는데 아. 아, 안타깝게도 제가 오늘 로즈에 대한 입력값을 못했네요.
0: 듣고 계신가요 지금? 준비해 주세요. 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이들 사교육비 월평균 상승률이 월세 상승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1: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평균 월세는 2017년 약 63만 원에서 2025년 82만 원으로 8년 사이 약 30%가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38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58% 가까이 뛰었습니다. 아. 학원비 상승 속도가 월세 상승률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거죠.
0: 그렇네요. 그렇네요. 아이 키우는 집은 진짜 부담이 크겠어요.
1: 네, 특히 서울은 부담이 더 컸습니다. 서울의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105만 원이고요. 평균 월세는 약 121만 원입니다. 월세와 사교육비를 합치면 226만 원 정도인데요. 이 자녀 수가 늘수록 체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0: 그렇죠.
1: 심지어 일부 지방에서는 학원비가 평균 월세보다 높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전북의 경우에는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65만 원으로 평균 월세보다 18만 원 정도가 높았습니다.
0: 와, 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휜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군요.
1: 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5.7%가 감소를 했고요.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 비율도 약 24%로 1년 사이 4.4%포인트가 늘었습니다. 학생 4명 중 1명은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건데요.
0: 네.
1: 이에 반해서 사교육을 계속 받는 학생들의 1인당 지출은 더 늘어났습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처음으로 60만 원 선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사교육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가정과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하는 가정으로 나뉘고 있는 거죠.
0: 아, 이런 양극화는 좀 위험한데 그죠?
1: 네.
0: 계속되면은 교육 격차에 대한 고민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전통기름인 참기름과 들기름이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새로운 K-푸드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0: 외국인들이 참기름 맛까지 알아버린 거예요?
1: 네, 특히 일본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K-기름의 인기가 늘고 있는데요. SNS에서는 한국 여행 중 꼭 들러야 할 장소로 서울 전통시장 기름집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실제 구매 인증사진과 방문 후기가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특히 한국산 참기름과 들기름이 다른 나라 제품보다 향이 고소하고 풍미가 깊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고 있어요.
0: 아, 한국산 참기름, 들기름이 다른 나라보다 고소하구나.
1: 그쵸.
0: 어쩐지 맛있더라.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만들어주는 이 마법이

0: 소스이긴 합니다. 외국인들이 근데 어떻게 K 기름을 알게 됐을까요?
1: 네, 예전에 방탄소년단 정국 씨가요 SNS를 통해서 들기름 막국수에 불닭 소스와 마요네즈를 더한 불마요 들기름 막국수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들기름이 전 세계 K-팝 팬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한국 기름집에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즉석 압착 경험 때문인데요. 이 국산 참깨와 들깨를 낮은 온도에서 은은하게 볶은 뒤에 주문 즉시 기름을 쫙 짜서 병에 담아주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0: 그치.
1: 강하게 볶지 않아서 향도 살아있고요. 갓짜낸 고소한 풍미가 오래 유지되는 게 핵심인데요. 이런 특별한 경험 때문에 참기름과 들기름이 한국 여행 기념품처럼 소비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0: 아, 외국인들이 맛있는 냄새 진짜 제대로 맡았습니다. K기름 널리 널리 세계로 뻗어나가되 가격은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수도권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같은 더위가 예상이 되는데요.
0: 네.
1: 이럴 때 생각나는 디저트 뭐가 있을까요?
0: 디저트면은 아이스크림, 뭐 빙수?
1: 맞습니다. 바로 팥빙수인데요.
0: 예.
1: 최근 카페 업계에서 1인용 컵빙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 1인 가구가 804만 명을 돌파하면서 부담 없이 혼자 즐길 수 있는 소용량 디저트가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맷땡커피의 컵빙수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처음 출시됐을 때 품절 대란이 일어날 정도였죠. 이 젤라또와 팥, 떡, 시리얼을 한 컵에 담은 미니 사이즈 빙수로 가격도 4,000원대라서 커피 대신 찾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0: 네, 이게 들고 다니기도 편해서 컵빙수 아이디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1: 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컵빙수는 저가 커피 브랜드를 중심으로 판매가 됐는데요. 올해는 별다방 같은 대형 브랜드까지 합류를 하면서 여름 대표 디저트 메뉴로 자리를 잡는 분위기입니다.
0: 네.
1: 여러분도 오늘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입맛이 달아나 버리셨다. 점심에 후식으로 시원한 컵빙수 하나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0: 아, 저는 컵빙수가 왜 생겼는지 잘 모르거든요. 저는 그냥 눈꺼빙수 하나 내 건데. 어쨌든 저도 오늘 더우니까 빙수, 팥빙수 한 잔 하겠습니다.
1: 네, 이현경님이요. 아이참, 기름까지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 이러다 비싸지겠어요. 그래도 뿌듯한 소식이네요.
0: 그러니까요. 아, 1위 활중료가 이 참기름 들기름까지 붙겠네요. 서보람님이 참기름 듬뿍 넣고 김밥 먹고 싶다. 들기름 듬뿍 넣고 막국수 비벼 먹고 싶다.
1: 5849번님은 음식 중 제일 긴 음식은 참기름. 그 다음 긴 음식은 들기름.
0: 와.
1: 그럼 그 다음 긴 음식은 김.
0: 아, 5849 아재. 아, 웃기다 근데. 깨알리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밥만 맞춰서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발은 퀴즈 시작할 거예요. 버벌진트에 기름 같은 걸 끼었나? 피처링 뎁과 빈지노가 함께했습니다. 아, 민정 리포터님 다시 한번 장미 너무 감사드려요.
1: 아, 감사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0: 아, 내일 또 보자요.
1: 내일 또 만나자요.

0: 코코넛 기름, 카놀라 기름, 올리브 기름. 기름 같은 걸 기억나?
1: 어떤 것 같아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빤빤한 퀴즈. 바나나라 반반. 목 빠지게 이 시간만 기다리시는 분들 도전을 하셔야죠. 자기소개와 함께 도전해주세요.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 선물로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하시면요.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도 선물 챙겨드립니다. 초코우유 준비했어요.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실 거죠? 퀴즈 문제 어렵습니다만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반반한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 넘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아, 네, 저는 전남 여수에 사는 직장인 박현미라고 합니다.
0: 네, 현미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보내주신 사연부터 일단 소개해드립니다. 여수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카풀을 하면서 출근 시간에 굿모닝 FM을 함께했던 팀장님이 올해 지점장님으로 승진을 하시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휴가 내고 목포에 지점장님을 찾아뵈러 가는데요. 반반 퀴즈 성공했다고 꼭 말씀드리고

0: 이제 소리 내가지고 퀴즈를 풀었는데 예. 이제 옆에서 이제 점장님 항상 뭐 그냥 격려를 해주시고.
1: 아 진짜.
0: 근데 또 제가 모르는 문제는 점장님께서 또 맞추셔가지고 이야. 거의 한 5개 이상은 항상 성공했던 것 같아요.
1: 나이스 나이스. 어 이런 훈련이 돼 있으면 오늘도 뭐 기대해도 되겠네요.
0: 아 근데 혼자 알아서 조금 떨리네요.
1: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지장장님 팀장님 만나러 목포까지 가는데 가서는 네. 만나시고 뭐 하실 계획이에요?
0: 일단 이건 온전히 저희 점장님 뵈러 가는 거라서 어. 일단 지점에도 찾아뵙고 또 저녁에도 점장님이랑 밥 먹고 일단 그 계획밖에 없습니다.
1: 세상에 네. 어, 너무 기쁠 것 같아. 날 위해서 이렇게 네. 찾아오는 아 동료가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8517번님이 오 저도 여수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너무 반가워요. 성공 기원합니다. 아자아자.
0: 감사합니다.
1: 많은 분들이 또 응원 주셨는데 자 반만 마치면 되는 반만한 퀴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때요? 네. 준비되셨을까요?
0: 어, 너무 떨려요.
1: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0: 화이팅.
1: 좋습니다. 정답 말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들어가요.
0: 네.
1: 문제 나갑니다. 나누기를 하자 나누기를 하자 45 나누기 5는
0: 9.
1: 정답. 싸움에서 이긴 기세를 타고 계속해서 몰아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예요. 승승
0: 장구.
1: 정답. 내 품에 숨어 내 최대 섬인 시칠리아가 있는 나라는 하나 둘
0: 어 모르겠어요.
1: 셋. 아 너무 아까워. 이탈리아였어. 이탈리아. 아 최근 중동지역 긴장으로 공급 불안 우려가 커진 플라스틱 비닐 등을 만드는 석유화학 원료는
0: 나프타.
1: 정답. 아, 어떡해 어떡해. 아 만점 나올 뻔했는데. 아, 너무 잘했다 근데. 와 무려 9문제만 있어서 성공하셨습니다. 기본 문제. 와 기본 문제를 기본 3분에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획득하셨습니다. 와 너무 아까워. 이탈리아만 맞았으면 만점인데. 아 너무 잘 푸시네요 문제를.
0: 아 만족합니다.
1: 어 너무 잘 푸셔. 어 훈련이 됐다는 게 느껴져.
0: 네.
1: 이선주님이 떠난 상사를 만나러 가다니 정말 대단해요. 성공도 축하드려요 하시면서.
0: 아 감사합니다.
1: 어 축하해 주셨는데 포함해서 9분께 초코우유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현미님.
0: 네.
1: 어 너무 잘 푸시는데 진짜.
0: 아 너무 떨려가지고 머리가 아우 깜깜해졌어요.
1: 오 그럼에도 9문제. 와 거의 만점입니다 진짜.
0: 아, 예, 자 만족합니다.
1: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실까요?
0: 아 네. 그 끝으로 지점장님께 그 항상 그러시듯이 지금도 아마 라디오 듣고 계실 텐데 제가 맨날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말씀드리지만 제 2의 엄마인 저희 박도아 지점장님 항상. 사랑하고 또 저희 그 태진님 즐거운 출근길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합니다.
1: 아 진짜 너무 고마워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너무 멋졌고 아 네. 앞으로도 그러면 현미님하고 우리 박도아 지점장님하고 듣고 있다 네. 생각하고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어, 네 감사합니다.
1: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목포 잘 다녀오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보내드려요. 안녕.
0: 안녕.
1: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2: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
5: 시니어 인턴입니다. 60세 이상의 시니어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27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 장기 고용 시 최대 280만 원 추가 지원까지. 2026년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577-1923.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1: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나프타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려요. 플라스틱이나 타이어의 원료로 잘 알려진 나프타는요. 우리 일상에서 즐기는 이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프타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합성 수지가 이것 특유의 쫄깃쫄깃한 탄성을 만드는 데 쓰인다고 해요. 식사 후 입가심할 때나 운종 중 졸음을 쫓기 위해서 씹는 기호식.

이것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정답 보내주실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이것 딱지처럼 붙어있을 겁니다. 코딱지 아닙니다. 아, 코딱지 아니에요. 예, 씹던이라는 예 캐릭터도 있었죠. 자, 한 글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미니를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다섯 번 추첨해서 멀티비타민 챙겨드릴 거예요.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할게요. 아이유 네모의 꿈, 요거를 이제 딱 옆으로 옮기면 되는데 듣고 3부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1: MBC FM for you.
2: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3: 비결이 뭔가요?
2: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3: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2: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3: 경농이 만듭니다.
4: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5: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4: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5: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바로 맡겨주세요.
4: 경농이 만듭니다.
6: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061-241-8800.
7: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8: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짧은 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나프타와 관련 있는 기호식품 정답은 바로 껌이었습니다. 아, 이건 껌이죠. 6694번님이 정답 껌. 학창시절에 복도에 붙어있는 껌 때는 청소 엄청 했죠. 엄청 했지. 그 왁스 이렇게 바르는 주걱 비슷하게 생긴 그 있죠. 여기. 네, 칙칙칙 끊는 걸로. 3945번님이 정답 껌. 제가 껌 씹으면 6살 아들이 자기도 달라 그래서 몰래 씹어요. 소심하게 질겅질겅. 아, 아이들이 달콤한 거. 그러니까 단맛만 좀 보고 뱉을 텐데. 아니면 그 씹는 거 자체를 좋아하나? 그럼 턱 근육 그 나중에 보톡스 맞아야. 미안합니다. 티 여기까지.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멀티비타민 챙겨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성급회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아침 식사 걸으세요? 근데 이분은 걸으면 안 돼요.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1: 네. 네. 누구예요? 누구세요?
2: 지금 라디오라 안 보실 텐데.
1: 예, 누구신데 네. 여기 와 계시죠?
2: 네, 머리를 좀 볶아봤어요. 35년 인생 처음으로.
1: 25년 인생.

0: 최우식 씨, 최우식 씨.
1: 알겠습니다.
0: 네, 추구미. 예. 자, 검사 한번 해볼게요. 자, 퀴즈 내드릴 테니까 가볍게 풀어보면서 함께 해주세요.
2: 네, 정답 보내주십시오. 샵 8000번, 짧은 걸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맞히시면 특급 칭찬 드립니다.
0: 네.
2: 자, 가볼까요? 첫 번째 문제.
0: 네, 1번. 예부터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2번. 옛부터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2: 일단은 반반퀴에서는 맞히셨어요.
0: 이야.
2: 아, 맞히셨어.
0: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2: 이거
0: 잘하셨네요.
2: 어려워요.
0: 어려워요. 왜냐면 평소에 이 쓰는 게 그 저희 이제 큰 누나도 틀린 답을 평소에 써왔다고.
2: 아, 거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0: 얘기하시더라고. 네.
2: 근데 알면은 또 이렇게 쓰게 되는데. 네. 자, 정답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우리 언어유희는 모범생들이 많아요.
0: 그럼요.
2: 우등생들이 많아.
0: 미니와 문자 한번 반응 한번 봐주세요, 테디.
2: 미니는
0: 네
2: 100% 정답이에요.
0: 오,
2: 와, 여러분.
0: 네.
2: 일부러 오답 보내는 분
0: 안 읽어, 안 읽어, 안 읽어.
2: 아니 없어요. 그것도 없고.
0: 없어요? 오.
2: 문자도
0: 네
2: 100% 정답입니다.
0: 아, 좋아요.
2: 와, 아, 너무 사랑스럽다.
0: 오늘 좋습니다.
2: 정답 발표하시죠.
0: 자, 정답은 1번 예부터가 맞습니다. 아주 먼 과거를 뜻하는 명사 예. 이 뒤에다가 조사나 전미사가 붙어서 예부터라고 쓰는 거고요. 옛 있잖아요. 이거는 지나간 때라는 뜻을 가진 관형사입니다.
2: 예.
0: 이 관형사는 뒤에 오는 명사나 대명사 등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옛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옛 거예요.
2: 옛 사랑.
0: 그렇죠. 명사가 오는 거예요.
2: 맞습니다.
0: 네.
2: 다 맞히주셨어요. 특급 칭찬 드립니다.
0: 아,
2: 여러분.
0: 감사합니다.
2: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0: 네. 자, 수험생 휘준은 삼수 끝에 서울대 입학이라는 1번 결실을 맺었다. 2번 결실을 거뒀다.
2: 아,
0: 이야.
2: 이것도 어려워.
0: 이거는 테디가 정말 깜짝 놀란.
2: 예.
0: 예. 네. 어려워가지고.
2: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0: 예. 네. 이거는 저 이것도 이번 주 좀 그랬나 봐. 오답을 많이 우리가 평소에 쓰는
2: 그렇죠.
0: 그런 용어들이었어요.
2: 진짜 이거는 유의를 해야 되는 단어들인데.
0: 그렇습니다. 맺었다와 거뒀다.
2: 예.
0: 보내 주세요.
2: 지금 정답을 보내 주고 계십니다. 6726번 님, 4579-0714 1776 다 정답.
0: 감사합니다.
2: 이야.
0: 오늘 정답률이 높네요.
2: 오늘은
0: 편안하네요.
2: 결실이 좋은데.
0: 파마라고 왔더니
2: 아, 그 펌하고 상관없어. 아, 최우식인지 몰랐어, 진짜.
0: 아, 아니. 그 좀 위험한 말
2: 아니었던 거. 미니도 장진이, 이소정, 네. 이미경, 이성열 다 정답.
0: 네.
2: 발표해 주시죠.
0: 자, 정답은 2번. 결실을 거두다가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에요. 결실이라는 말이 식물이 열매를 맺거나 맺은 열매가 열뭄이라는 뜻입니다.
2: 예.
0: 단어 자체에 이미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가 포함이 돼 있어요. 역전합 같은 거예요.
2: 그렇지.
0: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 뒤에 맷다를 또 붙이면 의미가 중복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 근데 이것도 쓴다 해서 제가 분노했죠.
0: 그렇습니다.
2: 이건 자주 쓰니까 많이 쓰니까 이것도 허용했다라고 해서 분노했죠.
0: 하지만 결실을 거두다.
2: 국립국어원 직원들 진짜
0: 좋아하죠.
2: 한번 오세요. 네,
0: 너무 좋아.
2: 아니, 저도 사랑하는데 고생 많으신데
0: 한번 오시면
2: 한번 나와주세요.
0: 진짜 밥 사드릴게요.
2: 마지막 문제 가시죠.
0: 네. 자, 생선 가게 주인 호경은 휘냥이에게 가게를 맡기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생선이 싹 다 털려있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번 내가 자충수를 뒀구나. 2번 내가 좌충수를 뒀구나.
2: 아,
0: 자와 좌.
2: 자충수일까요? 좌충수일까요?
0: 이 중에 하나예요. 자신이 놓은 돌로 인해서 자기의 수가 막히고 오히려 상대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수를 뜻합니다. 아하. 오늘 좋다.
2: 최우식이라고 얘기한 게 자충수였지.
0: 그 맞아요.
2: 자충수.
0: 자충수 이럴 때 이제
2: 올드보이 최민식이라고 했으면 또 괜찮았는데.
0: 네? 만두 먹으러 가야겠다.
2: 알겠습니다.
0: 네.
2: 아, 푸들 같아. 푸들.
0: 푸들 푸들.
2: 약간 푸들 같아.
0: 부수수하진 않죠?
2: 코카에서 푸들로 잠깐 변했어요.
0: 네.
2: 푸들한. 푸들 같은 네. 휘준 아나운서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보내드리면서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띄워드립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0: 안녕.

0: 오는 것 같아요. 생생한 프로야구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포스코 ENC, 음식물 처리기 휴렉, 쉐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정식품, IS동서,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빙그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워킷과 함께합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7: 하이엠솔루텍.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0: 8시 15분 41초 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 네, 서울의 기온이 벌써 20도까지 올라 있고요. 오늘 기온이 쭉쭉 오르면서 31도까지 오르겠고 오늘 같은 날씨는 주말 지나 월요일까지는 계속되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맑겠고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오후에는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양주, 수,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수영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더운 날씨가 이제 이어질 텐데.
1: 그러니까 오늘 내일 엄청 덥다고 하더라고. 아, 주말까지.
0: 더위는 괜찮아요?
1: 안 괜찮죠.
0: 아니 괜찮죠.
1: 안 괜찮습니다. 아, 너무 더운, 벌써부터 너무 더워요. 어제도 너무 덥고 오늘도 맞아. 너무 덥고.
0: 이런 낮에 어디 외출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0: 정부가 예고한 이 파업 개시 시점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1: 네, 삼성전자 노조 당초 이달 21일부터 18일 동안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일주일 남은 상황이죠. 자, 어제 삼성전자 노조가 회사와 추가 대화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는데요. 파업 종료까지 회사와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예, 앞서 삼성전자 노사 협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1: 그렇습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서서 노사가 협상장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 12일, 그러니까 그제죠. 그제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 새벽 3시까지 무려 17시간에 걸쳐 노사가 2026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사후 조정회의를 했는데요. 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0: 네.
1: 회사가 거둔 초과 이익에 대한 성과급을 얼마나 지급할 건지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건데요. 이렇게 되자 노조가 사측과 추가 대화 없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거죠.
0: 끝내 노사가 뜻을 모으지 못하고 네. 예고된 18일간의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1: 네.
0: 이게 어떻게 될까요? 손실이 엄청날 것 같은데.
1: 네, 반도체 생산 라인은 공정 특성상 1년 365일 24시간 24시간 돌아가는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가동을 멈추게 되겠죠.
0: 네.
1: 삼성전자 노조는 전체 직원 13만 명 가운데 5만 명이 파업에 참여해서 경기도 기흥과 화성 등 5개 반도체 라인을 멈추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18일 파업 동안 30조 원에 달하는 피해가 생길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0: 더 나쁜 시나리오도 예고가 됐어요.
1: 네, 그걸 넘어서 국제적인 우려가 쏟아지고 있죠. 그러자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긴급 조정권이 뭐냐면 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0: 지켜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 베이징으로 간 트럼프입니다.
0: 미국 정상이 중국으로 갔죠?
1: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저녁 8시쯤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 에어포스1이 착륙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렇게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 시작했는데요.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9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였던 2017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게 마지막이었고요. 이번에 다시 찾은 거죠.
0: 예,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오늘입니다.
1: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두 정상은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 두 사람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두 사람 모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부산에서 정상회담 진행했었죠.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정상회담은 6개월여 만입니다.
0: 예, 두 사람의 만남에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시진핑과 트럼프. 두 사람은 오늘 회담에서 무역, 관세 문제를 비롯해 최근 이란 중동 문제 등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현안을 논의할 텐데요. 그렇다 보니 그 논의 결과에 당연히 국제사회가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지켜봐야겠고요. 회담 마치고 저녁엔 국빈 만찬이 예정돼 있고 방중 마지막 날인 내일도 두 사람은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추가 회담 이어갈 거라고 하네요.
0: 예, 9년 만에 중국 방문 어떤 장면들이 연출될지 궁금합니다.
1: 네.
0: 또 6개월 만에 만난 두 정상이 어떤 결실을 만들지도 지금 상황이 또
1: 그러니까요.
0: 임박하니까.
1: 네, 굉장히 관심이 되죠.
0: 관심이 기울어집니다.
1: 네.
0: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 국민 배당금입니다.
0: 국민 배당금.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안을 했는데 논란이 이어졌죠.
1: 네, 시계를 조금만 돌려볼까요?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알파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미스 워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를 만났습니다.
0: 예.
1: 당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만남에서

0: AI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AI 기본소득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1: AI 산업이 성장해서 얻어진 과실을 네. 사회에 환원하자라는 생각인 건데 네. 최근 김 실장이 좀 더 구체적인 주장을 했어요.
0: 네,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글을 썼습니다. 인공지능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니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AI 시대엔 한 번 구축된 인프라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만큼 AI 관련 산업의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세금이 더 거치면 계획 없이 써버리지 말고 사회에 환원하자는 국민 배당금제를 제안한 겁니다.
1: 예, 근데 이 주장이 이제 제안의 파장이 컸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일단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주장을 두고요.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거라면서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이렇게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야권에선 김 실장의 경질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 예, 미국 블룸버그도 김 실장의 주장을 다뤘죠?
0: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코스피 8000포인트를 앞두고 나온 김 실장의 이 주장이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촉발했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청와대가 AI 슈퍼사이클로 수혜를 입은 반도체 기업의 이익 분배에 대한 압력을 준 걸로 해석됐다는 거였죠.
1: 예, 파장이 이제 계속 커지니까 청와대에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0: 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김 실장의 주장을 두고 기업의 이익을 뺏지 말아야 한다고 한 야당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실은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고는요. 여론조작용 가짜뉴스다 이렇게 지적한 건데요. 김 실장의 제안은 초과 세수, 그러니까 더 거친 세금을 활용하자는 취지란 설명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선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기업의 이익 증대가 민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네.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국민 10명 중 1명이 삼성전자 주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 기업이라고 부르는 건 그래서만은 아니겠죠. 오늘의 핵심 한 줄, 오늘의 이르기까지입니다.
1: 네. 저도 주주인데.
0: 아유, 10명 중 1명이시군요.
1: 예, 예. 와, 생각이 많아지네요.
0: 관심이 많으실 것 같네요.
1: 예. 영준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주말 잘 보내세요.
1: 슈프림팀 영준 그땐 들으시고요.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로 돌아옵니다.

0: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0: 편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8시 30분 7초 8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갑자기 돌발 상황이 좀 많이 생긴 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잠원 부근 4차로에 사고 나면서 한남에서 진입하는 차들부터 꽉 막힙니다. 이후로도 반포까지 지체고요. 또 신갈에서 수원, 오산에서 남사까지. 서울 쪽은 기흥에서 신갈,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지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부천 부근 4차로에도 버스가 사고로 계속 서 있는데요. 신월 이전부터 부천 쪽으로 정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도 신월 일대가 지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은 한강대교 부근에 고장차가 생겼습니다. 동호대교에서 원효대교 쪽으로 용산구 통과하는 데 시속 10km대로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고요. 이 전으로도 광진구 일대가 좀 많이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올림픽대교에서 영동대교, 또 한남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지체인데 강변북로보다는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희로애락을 선물하는 세상 짜릿한 우리 팀의 경기. 하지만 속은
1: 야. 어떤 경기가 더 재밌어요?
0: 저는 이제 그 재미면으로는 당연히 이제 엎치락뒤치락이고 시간도 빨리 가는데 일단 개인적인 바람으로서는 캐스터로서는 그냥 정해진 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1: 그렇지.
0: 제발 좀.
1: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0: 예. 아 그런 건 너무 힘들어요.
1: 그렇네. 예. 진행하기엔 더 힘들겠네.
0: 진행하기도 힘들고. 예. 예.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1: 그렇네, 그렇네.
0: 제가 드린 말씀이 자꾸 틀리고. 오늘은 뭐 테디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관중들 난리 날 겁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조용해. 뭐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이길 겁니다 했는데
1: 그거 어려워.
0: 큰 점차로 막 그 에이스 투수가 두드려 맞아요. 이러면 또 그렇지

0: 이제 와. 라이브로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와.
1: 아 그러니까 뭐 테디도 공연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이런 뭐 좀 갑작스러운 상황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저도 이제 많이 겪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도 한번 겪었는데 그 삼성 경기였어요. 근데 석점 두 점차 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디아지 선수가 끝내기 홈런을 치네요.
0: 아, 야.
1: 끝내기로 그냥 경기가 끝나버렸어. 분위기는 막 그렇진 않았어요. 이게 이렇게 끝날 거라고. 근데 이제 뭐 멘트 뭐 이런 것도 생각을 전혀 못 하다 보니까 그 갑자기 제가 타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0: 어떻게,
1: 보통 이제
0: 어떻게
1: 끝내기 뭐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네. 근데 어떡하지? 뭔가 좀 극적인 것도 좀 효과를 줘야 될 것 같고 뭔가 달라야 될 것 같고 끝내기. 아니 진짜 이렇게
0: 아 의욕과 해야 되는 게 막 섞이면서
1: 섞이면서
0: 와
1: 이게 저도 모르게
0: 그렇게 된다.
1: 타령이 나오더라고.
0: 아 지금 저도 이틀 전에.
1: 이틀 전에.
0: 예, 감정이 너무 들어가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가사가 살짝 섞였어. 1절 가사를 제가 부르게 되면서 살짝 개사를 했습니다.
1: 급하게. 좋을 것 같은데.
0: 아니죠, 이거 어려운 건데 어쨌든 네. 이게 또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1: 예.
0: 말이 되게끔 개사를 했어.
1: 오.
0: 그래서 난 잘 끝났다 하고 생각했는데
1: 네.
0: 아 뒤에 스크린에 가사가 나오고 있었던.
1: 이야.
0: 틀린 걸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은 저희 개사를 보면서
1: 아 그래도 팬들은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0: 뭐 다행히 뭐 그냥 넘겼죠.
1: 아
0: 어쨌든
1: 역시 베테랑
0: 쉽지 않습니다.
1: 예 맞아요.
0: 쉽지 않아요.
1: 예, 어떻게든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0: 아, 맞아.
1: 예 똑같은 건 싫어.
0: 매끄럽게
1: 예.
0: 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베이스볼도 매끄럽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속 주간 MVP 뽑아주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화려했던 선수의 이름 그리고 이유 함께 문자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샷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사연이 소개되시면요 야구 볼 때 먹으면 더 맛있죠. 홈런 과자 바로 쓰겠습니다.
1: 와.
0: 자, 한 주간 KBO 프로야구 이슈 하나씩 짚어볼까요?
1: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롤러코스터 야구입니다.
0: 롤러코스터 야구.
1: 예, 말 그대로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팀이 있어요.
0: 예.
1: 예, 롤러코스터도 이런 낙차는 제가 진짜 처음 경험하는 것 같은데.
0: 정말.
1: 예, 오르락 내리락을 적당히가 아니라 아주 큰 편차로 반복을 하고 있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 라이온즈 이야기인데요.
0: 예. 예.
1: 삼성 팬들이 이렇다 보니까 막 1등까지 올라갔다가 막 다시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올라가요.
0: 아.
1: 그래서 짜릿함도 느끼시지만
0: 예.
1: 두려움도 동시에 느끼고 계세요.
0: 예, 이러면은 이겨도 마냥 기뻐할 수 없고
1: 예.
0: 저도 마냥 실망할 수 없어.
1: 그러니까요.
0: 근데
1: 이제 이기고 있다가 이제 두려움도 느껴질 설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 기시감 뭐지?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 시즌 전부터 삼성이 강력한 정말 상위권 후보로 예측이 됐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4월 초에 보란 듯이 7연승을 달렸어요. 그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이제 7연승이었거든요.
0: 예.
1: 1위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난리가 난 거죠. 드디어 올해다. 아 왔다. 이러면서 했는데 7연승이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7연패로 갑니다.
0: 어이구야.
1: 삼성 팬들이 이제 이건 뭐지? 이게 뭐야? 이거 실화야? 이러면서 이제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난 화요일까지 또 거짓말 같이 8연승을 했어요. 근데 어제
0: 졌죠, 어제.
1: 네, 맞아요. 네, 어제 이제 LG한테 지면서 이제 8연승이 끊겼는데 그래서 이제 8연승을 언제 했나 이제 돌이켜 볼 거 아니에요. 쭉쭉쭉쭉 돌이켜 봤더니 2014년까지 갑니다. 근데 삼성에게는 2014년이 정말 뜻깊은 한 해였어요. 그러니까 정규 시즌, 한국 시리즈 모두 우승하는 걸 이제 통합 우승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전무후무한 통합 4연패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불멸의 기록이 아닐까. 앞으로도 깨지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시에 8연승 이상하면서 11연승하면서 이 4연패가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연승 뒤에 7연패 했을 때만 해도 이제 삼성 팬들이 이게 올 게 왔구나 이러면서 이제 두려움을 느꼈었는데 다시 8연승을 하니까
0: 야.
1: 설렐 수밖에 없는 거죠.
0: 그러니까.
1: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뭐 설렘과 짜릿함과 두려움을 같이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 7연패 당시에 그 LG한테 경기 지고 나서 7연패가 다시 시작됐거든요. 어제도 LG한테 졌잖아. 그래서 이제 약간의 두려움을 다시 이거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아이고. 근데 그때랑은 좀 또 달라요. 부상 선수들도 많이 좀 돌아왔고 이러면서 삼성이 이제 제대로 달릴

0: 그리고 제대로 포효를 시작한 거 아니냐. 야 이제는 진짜 이리 잡으러 다시 한번 가자.
1: 그렇지 그렇지.
0: 이러면서 포효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이번 시즌 개막한 지 두 달도 안 됐는데 7연승 7연패 8연승 와 진짜 삼성 팬들은 예. 짜릿하겠네요.
0: 그렇죠.
1: 예. 짜릿하겠어.
0: 짜릿함만 가면 좋겠습니다.

0: SSG의 최정 선수. 우리 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그 통산 홈런의 주인공이에요. 지금 홈런 칠 때마다 그냥 역사가 바뀌고 있다라고 그치, 그치.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난 화요일에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냈는데 예. 저는 이제 통산 홈런보다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21시즌 연속. 그러니까 매년 한 번도 빠짐없어요. 데뷔한 해에만 이제 두 자릿수 홈런을 못 쳤고 그 다음 해부터 21년 연속해서 두 자릿수 10개 이상의 홈런을 친 거예요. KBO 리그 최초입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나.
1: 21시즌?
0: 와. 네. 거의 이게 뭐 그 정말 제가 테디 말씀드렸지만 거의 이 정도잖아요. 그렇게 꾸준하게.
1: 그러니까요.
0: 이게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사실.
1: 진짜 최고죠. 네. 최고지.
0: 그러니까 뭐 통산 가장 많이 치면서 홈런 기록도 갈아치우고 있는 형님입니다. 형님. 최정 형님.
1: 컨디션 관리 포함 대단한 선수예요.
0: 그렇죠.
1: 대단한 선수. 네.
0: 그리고 다음은 이제 현진이 형님. 류현진 형님.
1: 막내 얼마 전까지 막내였는데.
0: 그때가 이제 2006년에 데뷔를 한 예. 거죠. 막내. 예. 그때부터 이제 그냥 몬스터였어요. 처음부터.
1: 그렇지. 괴물이었죠.
0: 예. 네, 모든 사상 최초를 달고 다녔습니다. 신인왕 뭐 MVP를 사상 최초로 신인 선수가 달성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한 이후에 메이저리그에서도 78승을 거뒀어요.
1: 와.
0: 자책점도 3.27. 메이저리그니까. 그리고 제가 메이저리그 그 올스타전 선발이 류현진 선수일 때 현장 중계 갔었는데 그때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1등을 해서 대단한 선수죠.
1: 대단한 선수예요. 레전드죠. 레전드.
0: 차오르는 선수예요. 가슴이. 예. 예. 그러는데 이제 우리 리그 통산 121승째 거두면서 한미 통산 199승 거뒀습니다.
1: 와우.
0: 이번 일요일 이제 과연 200승을 거둘지 요거 이제 관심사 역시 형님이고요. 현진이 형님. 그리고 마지막 형님은 이제 아까 40대 희망이라고 하셨지만 무려 만 42살의 형님.
1: 예.
0: 삼성의 이제 최영우 선수.
1: 아, 네. 내 친구.
0: 친구.
1: 그냥 동갑이라서.

0: 그러니까 KBO 리그에는 전통적인 팀의 색깔이 있어요. 예. 뭐 이게 유니폼 색깔도 있지만 팀 색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산 하면 이제 뭐 베어스, 곰의 뚝심, 아, 포기하지 않아요. 허슬 플레이, 허슬 두 뭐 이렇게 불립니다. 뭐 LG는 뭐 90년대 신바람이 지금도 이어지고 SSG는 뭐 SK 시절부터 이제 홈런 공장이다.
1: 아, 그치, 그치.
0: 뭐 이런 얘기 많이 쓰고 뭐 KT는 뭐 최근에 이제 마법 그대로 예, 마법 마법의 팀 뭐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는데 그럼 이 팀 한번 어떤 팀일지. 작년 마운드 1위였는데요. 올해는 마운드 최하위. 아, 반대로 타격은 작년에 별로 뛰어나지 않았는데 올해는 단연 1등.
1: 오.
0: 올해 득점은 1위예요.
1: 예?
0: 최고죠. 근데 실점도 1위.
1: 아. 뭐든 1위네.
0: 작년 최소 실책. 예. 올해 최다 실책 2위. 과연 어느 팀일까? 바로 하나 이겼습니다.
1: 아, 예진 작가 어떻게 해요?
0: 작년의 모습하고 올해 전혀 달라진 모습이에요.
1: 예.
0: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전통적인 하나의 팀 컬러를 보면 지금이 맞긴 해요.
1: 예?
0: 예? 하나의 별명이 있거든요. 모기업이 이제 그 한 가을쯤 되면 저쪽 여의도 쪽 바라보면 폭죽 많이 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
1: 화약을 그냥
0: 불꽃.
1: 예.
0: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으로 요즘 그 돈 많이 벌잖아요. 모기업하고 맞물리면서.

0: 아 이거 웃어야 돼 울어야 돼. 어 이게 좀 약간 난감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가 이제 뭐 부상 외국인 선수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막 정말 새로운 신인들이 활약을 해주고 조금씩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3연승. 물론 이제 어제는 졌습니다. 하지만 다이너마이트 타서
1: 에이, 다이너마이트.
2: 에 이거 뭐 그냥 크게 한번 터트리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 동안 프로야구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하나의 글쎄 응원곡 윤영기 나는 행복합니다. 바로 문영 PD가 튼대요. 오늘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뽑은 굿모닝 베이스볼 주간 MVP까지 만나보겠습니다.

0: 아, 그런 얘기를 듣고 들어서 그런지
1: 네.
0: 어,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 행복해요. 예. 행복하다고 생각하십시오.
0: 행복하다 생각하면 행복한거예요. 아, 진짜로.
2: 예. 맞아요. 예.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0: 예. 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뽑아주신 주간 MVP 소개해볼까요?
2: 네. 아, 0804님인데요 이번주 MVP LG 트윈스의 박혜민 선수요. 어. 아, 어제 삼성과의 경기에서 구자욱 선수의 홈런을 훔쳤습니다. 아, 작년 대전에 이어서 대구 출입금지 당했어요. 최근 3연패로 팀 분위기가 바닥이었는데 공수활약으로 연패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펜스 앞에서 몸을 날려가며 타구를 잡아채는 전매특허 호수비를 3번이나 보여줘서 어제는 진심 박혜민 원맨쇼였습니다.
0: 예, 또 저희 매니저는 또 LG 팬이라서.
2: 네. 어, 맞네요.
0: 예, 아주 신나했습니다.
2: 근데 박혜민 선수가 계속 그 피자 그 간판 앞에서 피자 펜스 앞에서 자꾸 잡으셔. 작년에도 예. 그 피자 거기서 업체에서 연락 와서 어. 이제 피자 주시고 하셨거든요. 이게 분명 노린 건 아니죠.
0: 노린 거 아니죠.
2: 당연히 타구가 내 의도대로
0: 경기가 예.
2: 근데 거기서 자꾸 잡으십니다.
0: 그건 운명인 거지.
2: 네, 운명인 거죠. 운명인 거지. 너무 멋있어 근데. 아,
0: 피자 회사에서 선수 잡아야 돼요. 4774님 KT 위즈 예. 선발 타자 전원에게 MVP를 주고 싶습니다. 어제 SSG와의 경기에서 18-4로 승리를 했는데요.
2: 예.
0: 선발 타자 전원 안타 전원 득점 단독 와. 1위 질주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마법에 걸렸는지 불방망이 장난 아니에요.
2: 예, 아 KT가 그러니까 부상 선수가 있는데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어 벌써부터 지난번에 KT 경기 갔을 때도 감독님도 뭔가 이상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법 같다. 원래는 초반에는 좀 밑에서 있다가 막판에 마법처럼 샥 휘감으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올해는 장난 아닙니다. 진짜.
0: 올해는 좀 심상치 않네요.
2: 예. 예. 8467님 지난 금요일 연장 5시간에 이르는 트윈스 이글스 경기를 직관하신 팬들에게 MVP를 드리고 싶어요. 허리가 너무 아팠답니다.
0: 대단해. 진짜 팬들 대단해. 선수만큼 대단해요.
2: 그렇죠. 와, 이거 허리가 아프실 만하죠. 엉덩이도 아프시고.
0: 잘 이겨내셨네요. 그래. 8234번님 이번 네. 주 MVP는 SSG 김건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아. SSG 에이스 김광현 선수가 어깨 수술로 선발진에 비상이 걸렸는데 김건우 선수가 기대 이상의 호투를 펼쳐주면서 팀에 믿음을 실어주고 있답니다.
2: 예.
0: 다승 1위인데요. 미래의 토종 에이스라 믿습니다.
2: 그러네요. 미래이자 현재 정말 멋있습니다. 예. 아, 저도 보면서 정말
0: 든든해.
2: 네, 제가 이번에 김건우 선수의 경기

0: 일요일에 중계하러 갑니다.
1: 오, 아, 네. 제가 잘 보고요. 전해드릴게요.
2: 네. 알겠습니다. 자, 굿모닝 베이스볼 주간 MVP 모두 선정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모든 분들 맛있는 홈런 과자 지금 쏩니다. 예. 아. 저희는 감사한 분들 받으신 것 같네요. 네. 감사한 분들 만나고 나진 캐스터와 같이 인사드릴게요.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글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1: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0: 굿모닝 FM 테입니다.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이에요. 어떠셨나요?
2: 어제 다들 그 연패하던 팀 끊기고 연승하던 팀 끊겨서 다들 그냥 그 연승 연패가 아무도 없었던 날이었거든요. 평화롭습니다.
0: 하하. 이제 다시 시작. 다시 시작. 화이팅 해야 됩니다.

0: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